0: 지금 다들 제자리에 잘 도착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날이 좀 흐리네요. 오늘 비가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오늘 내일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세차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 좀 미루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세차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지금. 이재관님은요, 차디는 음악 앨범 청취자들 생각에 월요일이 기다려지시죠? 하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예. 월요일 아침 얼마나 기다렸는지.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성우 씨, 메이저리그 본다고 3시간 자고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해야죠. 하셨습니다. 아, 이걸 라이브로 보시는구나. 예, 그쪽 시간대면은 새벽까지 예, 보게 되죠. 그래서 어제 응원 그 우리 선수가 나온 팀이 우리 선수가 나온 팀을 응원하시면서 보신 거겠죠, 그죠? 예. 이겼나요? 졌나요? 저는 뭐 물론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쯤에서 듣고 계세요? 단문 50번,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910 공짜인 콩으로 주시면 되고요. 사연 소개와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서 차중커를 나눠드립니다. 그리고 비가 올 것 같은 그레이한 아침, 이런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듣고 싶으십니까? 직관적인 선곡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면 돼요. 같이 들어보고요. 차중커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 하고 계십니다. 2250님, 형님 저는 오늘 새벽에

고 말했습니다. 이 강아지가 벌어온 수익이 페트병을 판 돈 그리고 SNS 수익을 다 합쳐서 거의 2천만 원이라고 자랑했는데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우리 강아지는 뭐하고 있니? 걔가 나보다 낫다 라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가만히 누워있기 좋아하는 분들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지만 네, 중국에서 침대에 누워만 있어도 최대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공고가 올라와서 화제입니다. 중국 우주비행사 과학연구훈련센터는요, 최근 침상실험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는데

Gym Class Heroes의 Stereo Hearts, 커피 브레이크에 이어서 들려드린 곡이었습니다.

0: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1: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왔어요. 회식날 엄마 아빠가 하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왔었습니다. 아, 그렇죠. 얘들이 뭐 어디서 이 말투를 배우겠어요. 그죠? 다 그냥 엄마 아빠한테 배우는 거죠. 특히 요 나이 때 아이들은 그렇죠.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 그대로 담잖아요. 따라하고 바로바로. 얘들은 완전 스펀지니까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습득하고 따라하잖아요. 외우고. 아, 그래서 그 회식 좀 늦게 오더라도 요건 드실 수 있겠죠? 우리 유치원 어린이 우유 푸딩. 우유 푸딩 보내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뭐 여러분들 무엇 하셨나 여쭤봤는데 저는 이제 공연을 했어요. 지난 토요일 저녁에 진짜 남산 밑에 그 숲이 우거진 좀 되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날씨도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도 좋았는데 그날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공간에 오셔서 또 저희가 음악 앨범을 통해서 초대권도 꽤 나눠드렸는데 그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그 외에도 오신 분들 오늘도 너무 많은 글들을 올려주시고 잘 보셨다는 얘기 올려주고 계시네요. 아주 행복한 2시간 반 거의 3시간을 저희가 했죠. 3시였습니다. 곧 또 다른 공연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브라이언 맥나잇의 Morning 그리고 After the Love Has Gone 라이브 버전으로 들려드립니다.
1: The guy is amazing. I'm in awe of his talent. Please welcome the unbelievably talented Brian McKnight.

After the Love Has Gone 들려드렸습니다. 1503님요. 오늘 고2 아들 제주도 수학여행 떠났습니다. 매일 코앞에 있는 학교 등교 시간 8시 40분은 아슬아슬 맞추는 아들인데 오늘 새벽 4시 50분까지 학교를 집합하는데 3시부터 일어나서 그 새벽에 친구들 만나서 햄버거 하나씩 먹고 갔어요. 지금쯤 제주도 도착했겠지만 역시나 연락은 없습니다. 수요일까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하며 저도 자유를 누려봐야겠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수학여행 잘 놀고 오자 아들아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뭐, 아이들이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죠. 네, 진짜 하루하루 이렇게 그 달력에 날짜를 그어가면서 시간까지 체크하면서 야, 이제 뭐 300 몇 시간 남았다.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 남자애들은 사진 잘 안 보내죠. 네, 저희 아이도 처음으로 수학여행 갔을 때 보내라고 하도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뭐 막 억지로 하나 찍어서 보냈는데 얼굴도 이렇게 머리 앞부분만 살짝 이렇게 머리카락 앞부분만 살짝 이렇게 들어간 뭐 아주 이상한 네, 추상 미술 같은 뭐 그 사진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네. 애들 참 재밌어요. 우유 푸딩 보내 드립니다. 6475님 자동차 정비를 한 지 벌써 10년 차에 들어선 30대입니다. 항상 시운전할 때마다 잘 듣고 있어요. 1급 정비소에서 일하다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 이번 주 금요일에 면접 보러 가는데 형님이 좋은 기운 조금만 나눠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 저희가 갖고 있다면 일단 있는 거 다 드릴게요. 네. 우리는 또 뭐 있어 또 만들면 되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 다 싹 몰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운 가득 담아서 우유 푸딩 보내드릴게요.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네요. 장영우 씨, 오늘 점심에 회사에서 직원 7명이 각자 알아서 재료 하나씩 가져와서 랜덤 비빔밥 해먹기로 했어요. 설레서 잠도 설쳤잖아요. 비밀인데 저는 고슬고슬한 소고기 볶음 준비했어요. 아, 기대돼요. 제발 7명 모두 겹치지 않고 다양한 재료 갖고 오기를 하셨습니다. 고슬고슬한 소고기 볶음. 아, 그래요. 요게 또 들어가주면은 볶음밥이 한껏 더 고급스러워지죠. 예, 소고기가 들어가면. 아, 근데 이게 밤잠까지 설칠 일인가? 뭐 이런 생각 잠깐 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어떤 메뉴를 다 꺼내 놓을지 모르니까. 맛있겠다. 그래서 이걸 뭐 큰 뭐 이런 그 양품 같은 것을 준비하셨나? 어떻게 그 비비는 그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재밌겠네요. 강재구 씨, 오늘 전통시장에 반찬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아내 음식 솜씨가 정말 좋아서 같이 해보기로 했거든요.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해서 단골도 많이 만드는 게 우선 목표예요. 차근차근 키워볼게요. 좋습니다. 아, 반찬가게. 반찬가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네, 나홀로 가정들이 많아지면서 맛있는 반찬가게 그 진짜 주변에 하나 있는 것도 이건 너무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 반찬가게에서 안 파는 게 없으니까 뭐 짜장, 곰탕 뭐 이런 것까지 다 팔더라고요. 네, 카레는 기본이고 우유 푸딩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를 이 노래 그 지난주에 한번 틀었었는데 그 제 노래인데 저도 막 십몇 년 만에 들어보는 곡이었는데 이 곡을 또 청해 주신 분이 있네요. 906 하나님이 이현우의 욕심 청해 주셨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다이어트 관련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 돌입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전문가들은요 일주일에 0.5kg 정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고요. 이렇게 천천히 살을 빼야지 요요 없이 줄인 체중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살을 뺄 때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마셔서 신체를 부드럽게 작동할 수 있게 하고요. 또 이것을 충분히 자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부족할 경우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체중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덜 먹고 운동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다이어트 기본은 충분히 이것 한다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수다 떨기, 2번 숨쉬기, 3번 잠자기, 4번 간식 먹기. 노래 들려드리는 동안 정답 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8910, 콩은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노래는요, 조기찬의 잠이 들었어.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쓰다꼬차 간편하게 한 장 쓰다꼬차 하루 5분 쉽게
2: 쓰다꼬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쓰다꼬차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정답은 3번 잠이었습니다. 잠. 네, 잠. 잠을 자야겠네요. 네, 잠을 그 충분히 자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물 많이 드시고요. 자, 2부를 마무리합니다. 대한 시에의 10,000 hours 이도순 씨가 청해 주셨고요. 3부에 뵙죠.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아직 곳곳으로 출근길 정체 남아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죽전휴게소에서 서울요금소까지 더디게 지나고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는 8km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남사북은 짧게 막히고 천안분기점에서 청주까지는 1차로 따라 청소작업하고 있는데요. 여파로 독립기념관 일대 6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으로 평택분기점 부근에서 앞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갓길에서 처리 작업 이어지고요.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성동램프에서 사근램프 쪽으로는 2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는데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곡으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520님이요. 형님, 딸아이 성화에 눈썹 문신을 했어요. 근데 해외 출장이 잡혀서 출국해야 하는데 여권 사진과 괴리가 있어요. 저 출국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지나게 될 줄 몰랐어요. 아, 근데 이게 그 한 다음에 며칠이 좀 지나야 자연스럽게 좀 그 색이 자연스럽게 나가잖아요. 처음에는 진짜 아까 그 뭐죠? 예전에 그 캐릭터가 있었는데 무슨 개그 프로에 어쨌든 진짜로 무슨 까만 테이프를 붙여놓은 것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죠. 야, 이거 어떡하지? 고민 되시겠는데요. 화장품 선물 세트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약간 좀 그 화장품으로 덧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피부톤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전문가들 계십니까? 8295님, 오늘 옮긴 회사에서 첫 월급을 탑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이용해서 부모님 드릴 용돈 신권으로 바꾸러 은행 다녀오려고요. 빳빳한 신권이면 더 기분 좋아하시겠죠?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이건 뭐 기본적으로 신권이 필요하죠. 이 금액을 떠나서 좀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 신권을 바꿔왔다는 그 행위 자체가 또 이렇게 좀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드리려고 한다. 예, 이런 제스처이기도 하고요. 그죠? 신권 중요합니다. 멀티비타민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김예림님. 지하철 타면 사람들 키링 구경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각자 이어폰 끼고 핸드폰만 보는 적막한 지하철이지만 가방에는 다들 하나씩 귀여운 키링들을 달고 있어서 그 괴리감이 웃겨요. 저는 가방에 양을 달고 다니는데 차들은 가방에 키링 없죠? 하셨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없을 예정입니다. 전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키링, 저는 김 PD가 가방 자체가 없잖아요 했는데 가방 있다고. 에. 들고 다니기 귀찮아서 그렇지. 저 아주 최애 가방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너 갖고 다닐 게 없어가지고. 네. 근데 저는 이런 거

이순신 장군 명량 해전 장면이 나오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엄마 이순신 장군 실제로 본 적 있어? 라고 묻더라고요. 순간 너무 어이없고 웃겨서 한참을 웃었네요. 엄마가 그 정도로 옛날 사람은 아니야 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 뷰티 상품권 선물로 드립니다. 양성하 씨, 고딩 아들이 오늘 아침 결의에 찬 목소리로 아 오늘 학교에서 진짜 앉아야지 하고 등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말보다 더 현실적이고 절실해서 빵 터졌네요. 하셨습니다. 아, 이게 참, 이게 결의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을 할 정도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안 자는 게. 이게 안 되는, 그냥 매일 자는 거예요. 그냥 늘 그냥 자는 거지. 충곤증에 또 막, 예. 참, 저도 생각해보면 학교란 공간이 참 무슨,

세르지오 멘데스의 Pretty World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만으로는 바꿀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거.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떤 게 있으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아이들의 성적.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어쩔 수 없죠. 또 음식 간 잘못 맞추는 분들에게는요. 요리가 또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레시피대로 음식을 해도 그 맛이 나질 않고요. 매일 아침 출근길 교통 상황도 그렇죠. 예측을 한다고 예측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서 이것도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샵 8910 공짜인 콩으로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만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 하는 것.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소개와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서 좌중커 차디가 보내준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이제 뭐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마음 뭐 밖에서 막 화를 내는데요. 에, 왜 그래요 제작진? 왜 그래요? 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내가 어쩔 수 없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만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이령경님, 제가 딸에게 어제 엄마는 너 어린이집 가면 현오빠 라디오 듣는다고 말했거든요.

그걸 기억하고 오늘 어린이집 가면서 엄마 현우 오빠랑 잘 놀고 있어? 라는 거 있죠. 아, 그냥 이게 그, 예, 그냥 호칭인 거죠. 얘한테는요. 네.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거죠. 령경님. 네, 저희가 아이를 위해서 우유 푸딩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부를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네,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1820님이 청해 주셨고요. 4부에 뵙죠.

0: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1: 예전에 제가 상 받을 때 김혜수 씨가 저 보고 귀엽다고 해주셨어요.
2: 지금도 귀여우시고요.
1: 예예. 예.
2: 음성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1: 그래요?
2: 네.
1: 들으셨죠? 예? 제 친구, 예, 여사친 김혜수 씨가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제 4부 문을 열었네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 사실은 뭐,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많죠. 투성이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 컨트롤 할 수 없는 것들. 2345님, 다 오르고 난리 났다는데 나만 떨어지고 있는 주식이요. 왜 저만 팔아요? 하셨습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좀 마음이 그러시겠다. 요즘 뭐 그 장난 아니잖아요. 8천까지 갈 것인가 뭐 이런 뉴스까지 나오던데 3천대였던 게 뭐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뭐 3천대도 무너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 그 뉴스를 들은 게 그렇게 오래전이지 않은데 지금 뭐 8천까지 갈 것인가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상황에서 약간 블루 쪽에 계신 분들은 진짜 좀 블루스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네. 그리고 막 이게 좀 너무 막 오른다는 뉴스가 매일 이렇게 쏟아지다 보니까 나만 좀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 뭐 주식을 가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야, 이거 나만 좀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 어쨌든 요즘 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죠? 예. 0859님, 저는 2박 이상 여행 가면 꼭 비가 와요. 비구름을 몰고 다닙니다. 신기하게 꼭꼭 와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에 2박 이상 여행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 좀 알려주시면 제가 지금 공유하고 네, 그래서 그 날을 좀 피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같이 갈 것 같아요. 저는 비 오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 날을 콕 집어서 알려주시면 아... 2349님, 매출이요. 제가 아무리 해도 하루하루마다 매출이 달라요.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날이 너무 좋은 날은 다 놀러 가서 안 되고, 비 오면 비가 와서 안 되고, 오늘 장사 망했다 싶으면 또 갑자기 잘 되고, 자영업은 어려워요.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뭐, 한 장소에서 같은 메뉴로 오랫동안 장사를 해 오신 분들은, 개인적인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건 뭐 점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그죠? 그래요. 아, 또 막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뭐 이건 더더욱 힘들겠죠.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은. 0412님, 청소 안 된 딸 방이요. 예. 어제 2시간 걸려서 청소해 주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시 원상태가 됐어요. 이것도 제주다, 제주야. 그래요. 이게 뭐 남학생들은 뭐 그런

한두 시간 미리 나가십니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음식도 식당 예약할 때 늘 같이 주문해 두셔서 식당 가면 음식이 다 식어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해도 안 됩니다. 허허 하셨습니다. 아, 근데 사실 뭐 그 나이가 들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네, 이렇게 좀 시간이 점점 땡겨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2914님, 아들을 사랑하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그쵸. 부모의 마음은, 그렇죠. 맞아요. 그 세상에 아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을 하고 욕을 해도 마지막 그 옆에 남아 있는 사람이 한 분 있다면, 이제 아마 부모가 아닐까. 아이들에 있어서는. 그쵸.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부모니까. 박영주 씨, 저는 인테리어 일을 해서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는데요. 아내가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나가라고 해서 매일 아침 나옵니다. 일이 없어도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제게 아내는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인테리어 일을, 그러면 그냥 사무실에 가 계신 건가? 아니면 그 공간이 없으시다면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을 텐데 매일 아침에 그 일이 없는데도 나오시는 건. 1291님, 계속 걸리는 빨간 신호등이요. 한번 걸리면 계속 걸려요. 바쁜데 마음이 탑니다. 타 들어가요.

트래비스의 Flowers in the Window 들었습니다. 유현일 씨. 오, 상봉역 방면 272번 버스 안에서 차디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어요. 버스 안에서 듣는 차디 목소리는 더욱 촤스럽네요. 촤. 아, 그래요? 에, 촤촤합니까? 에, 상봉역 방면 272번 버스. 기사님께도 어, 감사드려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8775님, 남편이 아들과 수영을 같이 다니는데요. 수영

들어오더라고요. 이 남자들 운동을 다니는 건가요? 먹으러 다니는 건가요? 하셨습니다. 둘 다죠. 예, 둘 다죠. 아, 다 뭐 근데 이 아이템들 보니까 뭐 하나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둘 다 약간 디저트 계열인데. 김미옥 씨, 11시에 필라테스를 하러 가서 원래는 아침을 안 먹는데 오늘은 열무김치가 너무 맛있게 익어서 안 먹을 수가 없겠네요. 없었어요. 예. 문제는

뭘 어떻게 매일 해요 우리가. 그렇죠? 네. 저희 제작진은 가라고 해야 된다고. 아,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왜 강요해? 난 쉬고 싶은데 나라면 쉴 것 같은데. 게다가 또 그죠? 열무김치 너무 맛있잖아요. 요거 열무김치 딱 얹고 고추장 살짝 참기름 요거만 있으면 뭐 네 쓱쓱 비벼가지고 너무 맛있는 제철 음식입니다. 아, 송현주 씨. 회사 선배가 집에 큰 어항이 있는데 처치 곤란이라고 언제 한번 갖다 준다고 하길래 저 물고기들도 미리 봐놓고 어항 가꾸는 법도 열심히 찾아놨거든요.

0: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1: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0: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다른이 봉사회, 삼성꿈 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알겠습니다. 약간 이상한
1: 동생들.
0: 말씀하시... 예, 알겠습니다.
1: 귀여워요.
0: 그렇게 따지면 루카가 이제 언니니까 네. 좀 이렇게 좀 위에서 내려보면 어때요? 예, 성인 됐다고 좋아하는 아연이 보면 어때요?
2: 근데 아연이 스무 살 됐는데 막 그렇게 변한 거 없어가지고
0: 뭘 이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제 성인이 돼서?
2: 네, 술도 못 마시고.
0: 아이고.
2: 네, 그래가지고 아직 귀여워요.
0: 그래요, 예. 우리 치키타가 우리 저 로라 우리 로라보다 6개월 나이 차이가 어떻게 돼요?
3: 제가 08년도 8월이고 예. 저는 09년생인데 예. 2월.
0: 그러면은 생일이에요. 둘이 호칭 어떻게 언니라고 해요?
3: 언니가 맞죠. 근데
0: 예예 맞는데
1: 표정 봐.
3: 로라 하면서
1: 이다인 당신.
0: 아, 그래요?
1: 당신.
0: 예, 예. 당신이요?
1: 당신.
3: 가끔씩 언니라고 자기가 부를 때가 있어요. 저를 그러면 혼자 언니 아 언니 막 이렇게 놀라요.
0: 태국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2: 솔직히 태국은 약간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예. 그냥 저 동생 있어도 약간 3년 차이에도 그냥 그냥 언니라고 안 해도 돼.
0: 아 그냥. 3년까지는
2: 네, 뭐 편하게 하도 돼. 이렇게.
0: 한국에서는 족보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 10살 밑에도 친구가 돼요. 그래서 예, 한국은 좀 그런 거에 좀 예민하긴 하거든요.

0: 가볍게 출발할 수 있겠네요. 그죠?
1: 스타트가
2: 가볍지만 그래도
0: 네.
2: 가볍지만 그래도 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스테이지를 꾸려야 되기 때문에
0: 스테이지를
2: 네.
0: 일본도 가나요? 일본?
2: 어, 당연하죠. 어. 그 다음에
1: 다음 바로
2: 서울 다음에 일본으로 가요.
0: 네? 그래요?
2: 네.
0: 네. 기분 네? 좋겠다 그러면 일본 가니까
2: 맞아요.
0: 가족들도 만나고
2: 예예.
0: 어, 예. 아, 그래요. 아, 이렇게 저 막 매진의 연속으로 계속해서 예, 전 세계를 이렇게 휩쓸고 다니니까 정말 자랑스러워요.
2: 어, 감사합니다.
0: 너무너무 감사하고.
2: 감사합니다.
0: 방콕도 가나요?
2: 네.
0: 아, 꼭 가야 됩니다. 방콕.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요. 어, 너무 재밌어 가지고 꼭 방콕에 가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자, 오늘 함께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월드 투어를 앞두고 뭐 월드 투어를 홍보하러 온 건 아니지만 서울 이왕 이제 저 다 매진이 됐고 새로운 앨범이 나온 겁니까?
3: 네, 맞아요.
0: 춤이라고 앨범에 써있던데.
3: 맞습니다.
0: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3: 네, 저희 이번에 발매한 타이틀곡 춤은요.
0: 예.
3: 이제 저희 베이비몬스터가 전 세계를 하나의 춤판으로 물들이겠다.
0: 춤판으로?
3: 라는 강한 오. 저희 포부가 담겨 있는
0: 예,
3: 노래입니다.
0: 예, 예. 어떻게 물들일 건데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물들인다며.
3: 저희 안무 중에 예. 이렇게. 예. 뭔가 엉덩이를 이렇게 트월킹 하는 안무가 있어요.
0: 예, 예, 예.
3: 저희 노래를 들으면 예. 다 그렇게 몸을 흔들게 된다.
0: 아, 그러니까 우리 저 베몬의 춤이라는 노래를 듣게 되면
3: 네.
0: 나도 모르게 춤을 춘다 그 얘기예요.
3: 맞습니다.
0: 어, 제가 춤을 추는지 제가 춤을 추면 대박이에요.
3: 이따 기대할게요.
0: 이따?
3: 저희 라이브.
0: 이따? 예, 이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춤을 추면 정말 대박이 날 거예요.
3: 네. 어,
0: 근데 이게 보통 춤은 이제 우리 영어로 하면 댄스 아니에요? 댄스.
3: 맞습니다.
0: 근데 춤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춤?
2: 춤.
0: 그러니까 이제 댄스라고 안 하고 춤. 우리말로 춤이잖아요.
3: 일단
0: 예, 예.
3: 이번 앨범 커버도 그렇고 약간 동양적인 미를 좀 살려서 예, 춤으로 예. 디자인을 하고
0: 예.
3: 그런 면을 살려서 좀 춤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저희가 춤을
0: 그래요?
3: 했습니다.
0: 그래요? 예. 양 회장님이 많이 좀 저 전복증 지원했다면서요?
2: 맞습니다.
4: 어떻게 지원했어요? 어떤 식으로 지원했어요?
2: 예, 예.
0: 아, 그냥 한 거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에요?
4: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0: 어떤 식으로 지원

0: 외국인 멤버들 한국말 너무 늘었네요라고. 예. 그 말 나온 김에 꿈꿀 때도 한국말도 꾸나요? 우리 치키타하고 파리타 먼저 우리 저 물어볼게요. 꿈꿀 때 태국말로 꿔요? 아니면 저 한국말로 꿔요? 궁금해서.
1: 안 꿔요.
0: 안 꿔요?
1: 요즘 안 꾸는데.
0: 아사하고 루카는 어때요?
2: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어로 꾸고 일본에 있을 때 일본어로 꿔요.
0: 진짜?
2: 신기하게.
0: 자, 꿈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아니까요?
1: 왜 정세현?
2: 루카온이 하겠습니다.
3: 필이 좀 다 다른 것 같기도.
4: 그래요? 예예. 예. 막 경쟁이 되지 않아요? 누가 이렇게 음악 딱 나오면 네. 사람들이 환영을 하면 거기에도 경쟁이 되지 않아요? 어때요? 여섯 분은?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1: 저희 경쟁이라기보다 너무 신나가지고 예. 다 같이 막 이렇게 놀 때도 있어요.
4: 아
1: 막.
4: 그래요? 네. 예. 경쟁은 없고요 사실. 예. 네. 아니면 누구 하나 앞으로 밀어버리든지 그런 거 없어요?
0: 아 그런 건 있어요. 밀어버려요.
4: 뭔지 알아고 막 그죠?
1: 네.
4: 예능 같은 데 나가서 만약에 맞아요. 음악에 맞는 춤을 췄다 그러면 여섯 분이 누구 하나 이렇게 밀잖아요. 네. 보통 미는 게 동생을 미나요? 아니면 진짜 잘 추는 친구를 미나요?
3: 저희 저번에 로라 그냥 밀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3: 아, 제프리스타 해.
0: 제가 밀었어.
4: 로라가 나왔어 앞으로?
0: 네.
4: 쳤어요?
0: 쳤어요.
4: 반응 좋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뭐라고 했죠? 누가 밀었어? 했어요?
0: 그냥 항상 제가 뭘 하면 여기서 왜 저래? 왜 저래?
4: 진짜로?
2: 왜 저래?
4: 아 재밌다. 야 여기도 미는구나.
0: 네. 예,
4: 예능한 사람들도 이렇게 먼저 창피하게 밀거든 살짝.
0: 그럼요.
4: 야 여기도 그렇구나. 예, 재밌다. 그 베이비몬스터 공식 너튜브에서 매몬 어워즈 시상식을 개최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3: 네.
4: 각자 상을 하나씩 받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3: 맞습니다.
4: 루카 양이 우리 상상 이상 수상했던 게 이게 뭐예요? 상상 이상이 뭐예요? 상상 이상이라는 상을 받은 거예요?
3: 네.
4: 뭐예요?
3: 너튜브 영상 찍을 때 항상
4: 예.
3: 저희 작품 찍을 때
4: 네네.
3: 제가 그 CG 요청을 항상

0: 게다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괜찮아. 괜찮아.
1: 그럼 잘 생겼다고 해도 돼요? 아!
0: 지금 누구냐? 누구야? 어우 하네 누구야?
2: 저요. 왜 또 얘예요?
1: 저요.
0: 치키타 왜 그래?
3: 아 리액션.
1: 아 재밌게 이 라디오 재밌게 할 수 있게 리액션.
0: 기분 되게 나쁜 리액션이네. 아 이거 뭔데? 어? 로라.
2: 와우 로라. 이렇게
0: 로라 정리 한번 해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2: 아 리타 어. 언니는 잘생겼다고 해도 되냐고 사실 지금 약간 동의를 얻은 느낌인데
0: 아 그게 잘생겼던 건 아니군요.
2: 아, 해도 돼요?
0: 기분이 안 좋네.
2: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알겠습니다.
0: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예 괜찮아요. 예 그러면은 저 치키타는 네. 저를 딱 보고 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있는 그대로 왜냐면 이제 이건 저는 이제 이쪽에 오래 했으니까 딱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보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 괜찮아요. 재밌게 해도 되고 뭐 있는 그대로 해도 돼.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2: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건?
0: 아 제가 한 거예요.
2: 아 그래요?
0: 귀엽게 하려고.
2: 저희 멤버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0: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1: 재밌어 보여요.
0: 재밌어 보였어요? 그래 알아서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편하게. 아사는 저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사는?
1: 왜? 약간
0: 왜?
1: 아 강아지로 따지자면
0: 예예 예.
1: 보더콜리?
0: 보더콜리요.
1: 조금 좀 알겠습니다. 닮으셨던
0: 예, 오케이, 좋아요. 예, 예 좋아요. 예, 저 보더콜리예요. 예. 루카는 저 일본 가서 활동하면 맥힐까요? 제가?
3: 네, 닮으죠.
0: 과연?
3: 아빠 같아요.
0: 아빠 같다고요?

0: 그럴 수 있지, 로라야. 야, 1년에 두 번 보는데 어떻게 하나, 내가. 로라야,
1: 있죠.
0: 미안해.
1: 오케이, 오케이.
0: 아, 자꾸 아현동이 생각나가지고 그랬어. 미안해.
2: 아현동?
0: 그래서, 아현동. 뭔지 알겠어요.
1: 네네네. 네,
0: 이제 리더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성격이 좀 급한 면도 좀 있겠죠?
1: 맞아요, 맞아요. 막 답답해서 막 내가 그렇지. 막 뱀뱀뱀 해야 되고 그렇지, 그렇지. 그런 스타일입니다.
0: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저 치키타는 치명상이 뭐야? 치명상.
2: 치명상.
0: 치명상은 무에타인데.
2: 무에타이?
0: 예, 치명상을 입힌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 헤비. 아.
2: 그래, 오케이, 오케이.
0: 다음 주.
2: 오케이, 오케이.
0: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치명상을 받았잖아요.
2: 네, 받았습니다.
0: 그러니까 치명상이 어떤 의미에서 그 상을 받은 거예요?
2: 어, 저도 잘 모르겠지만.
0: 예.
2: 표정이 잘 쓰는 사람인가요? 아, 모르겠어요.
0: 리액션이 이제 굉장히 좋으니까.
2: 네.
0: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저기, 여기 보니까, 여기 질문에 박명수를 표정으로 표현해 본다면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라디오기 때문에 좀 하기 애매모호한데, 한번 해보실래요? 예, 저를, 저 한번 본다면.

0: 아유, 그래,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그 재미난 얼굴을 좀 지어주셨어요. 우리 치키타 양이. 알겠습니다. 자, 잘 봤고요. 예, 그 화면을 지금 저, 저희가 이제 콩으로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러면은 네. 본격적으로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두 돌 생일잔치 시작에 앞서 지금 이제 2년 된 거죠?
1: 네.
0: 예, 예. 축하합니다. 예. 예. 아기 괴물들이 2년 동안 쌓은 업적부터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고품격 뮤직 타쿠시답게 음악을 깔고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다 같이, 예. 다 같이 뮤직 큐 해주세요. 뮤직 큐! 자, 이거 깔려고 그런 거였구나. 난 역대 케이팝 걸그룹 중 데뷔 앨범 초동! 1위 달성 초동
1: 우와.
0: 공식 너튜브 1000만 구독자 최단 기간 돌파 1000만 야 북도로 해도 171만인데 난 누적 영상 조회수 75억 회
1: 와.
0: 75억 회 데뷔 후 10개월 만에 첫 월드 투어 개최 20개 도시에 30만 관객 동원 와 미쳤다 미쳤어 정말 데뷔곡 휘시 뮤비 4억 뷰 드림 그리고 베어럽
1: Better up.
0: 뮤비가 3억, 어우, 3억 뷰. 와. 예? 미니집, 위고업. 2025년 K-pop 뮤비 중 최단 기간 1억 뷰 돌파. 와.
1: 오.
0: 기가 막히구만. 그냥 탄탄대로네, 탄탄대로야, 진짜.
1: 아.
0: 성과급 없어요? 이렇게 잘 되는데?
1: 아.
0: 예? 나 궁금해서 그래. 성과급?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궁금해하거든, 성과급.
1: 아, 성과급. 제가. 성과금은 안 받지만 예. 이제 가끔 총회님과 함께 맛있는 집에 가서
0: 예.
1: 회식 같은 자리를 합니다.
0: 많이 마가 그래요?
1: 먹어
0: 많이
1: 먹어 맛있게
0: 적대로 먹어 적대로 먹어
2: 많이 먹어
0: 근데 그렇게 흉내를 내면 총괄이 좋아하세요?
1: 아
0: 앞에서 돼요?
1: 모르겠어요 그냥 했어요.
0: 총괄님 앞에서 못하고 제 앞에서 하는 거죠 지금?
1: 앞에서도 한번 해보는
0: 해볼까 뭐라고
1: 해볼까? 해볼까?
0: 뭐라고 그러셨어요? 했더니
1: 근데 만약에 하면 내가 그러냐? 이런 거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0: 내가 그러냐? 나가 이렇게 한다 이거죠?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잘 되니까 그죠? 아유 정말 그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좀 저만 물어보는 그런 저만의 캐릭터가 있는 질문인데 아 이거는 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 그러면 정산 받나요? 정산?
1: 정산 다 받아요. 그러면.
0: 정산 받을 때 뭐 개인별로 차이는 좀 있겠지만. 정사 받을 때 기분 좋아요?
1: 좋죠.
2: 완전 좋죠.
0: 정사 받을 때 그 특별히 더 좋아하는 멤버가 있나요?

0: 네. 누가 제일 좋아하던가? 네.
1: 아, 뭔가 이렇게 크게 예. 리액션 한다기보다 어, 되게 조용히 어. 왔어 왔어.
0: 왔어 왔어.
2: 예진이야 예진이야.
0: Come on man. 왔어. 어, 이렇게 해요?
1: 이렇게 서로.
0: 어. 그럼 우리 저 한국 멤버는 그렇다 치고 태국 멤버는 어떻게 해요?
3: 어떻게 태국인
0: 가끔갑 이래요? 어. 어떻게?
3: 저,
0: 어.
3: 저도 저형에게 왔어 왔어.
0: 왔어 하는군요.
1: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자.
0: 일본 멤버도 왔어요? 왔어?
2: 제가 항상 로라한테 왔어.
3: 저희가 항상 다들 로라한테 그렇구나.
0: 그렇게 하는구나. 아연이도 그래 왔어 이래요? 왔어
2: 오셨다. 드디어 오셨네.
0: 아연이는 오셨다.
1: 눈이 반짝.
0: 다른 멤버도 왔어.
4: 드디어 오셨어.
0: 드디어 오셨어. 그래요?
3: 강림하셨어 지금.
0: 축제 분위기예요? 그럼 축제 분위기예요?
1: 네, 조용한 저희끼리 마음속에서 이 축제가.
0: 어 그래요.
1: 그날 시작됩니다.
0: 그럼요.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예 또 그렇게. 또 고마운 일도 생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베이비몬스터는 아 정상인이 되는 거를

0: 예예. 예.
1: 너무 재밌었고요. 아, 스튜디오가 북적북적하네요. 예, 집학은 진짜 모르는 아이돌이 없겠네요. 진짜 저는 아이돌 모르는 친구는 없어요. 예. 아, 어버이날 부모님께 무슨 선물 해드렸나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예, 어버이날?
2: 어버이날에 저는 엄마한테 꽃을
1: 로라?
2: 네, 꽃 선물을 드렸는데 네. 어, 딸 고마워 이렇게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1: 왜 꽃만 보내냐고 안 하고요?
0: 아, 사실 더 큰 걸 바라시는 게 아니지.
1: 알았어. 그럼 태국, 우리 태국은 이제 어버이날, 태국은 따로 어버이날이 있죠?
3: 어버이날. 네.
1: 근데 이제 한국에서 어버이날 때 뭐 전화라도 드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3: 태국에 그 어버이날 아니기 때문에 전 안 했어요.
1: 안 했고. 아, 태국의 어버이날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네. 상관이 없다.
3: 네, 그렇지 뭐. 엄마도 어버이날인 거 모르니까.
1: 그렇지, 엄마가 뭐, 엄마가 바쁠 죽겠는데 막 한국 어버이날 어떻게 하시겠어. 너 넘어갔네요. 자, 그럼 일본 어버이날, 저 한국 어버이날 때 일본 우리 두 친구 어떻게 했나요?
3: 저희도 5월 10일이 어버이날이니까 그러니까
1: 한국 어버이날이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4: 아, 근데 저는 한국에 지금 계셔가지고,
1: 계셔가지고.
4: 꽃을 선물해주셨어요.
1: 잘했네. 예, 잘했어요. 아연이는요?
5: 저는 엄마 아빠께 그 부케 케이크 그 약간 카네이션 케이크 같은 거랑 예. 그 매장 가가지고 커플 후디랑 뭐 바지
0: 최고 아, 귀엽다
3: 귀여워.
1: 나도 아버지 버린데 나도 같이 한번 가자. 알겠습니다. 예. 태국 멤버들은 이제 그 태국의 어버이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테고요. 예, 아사는 이제 어머님 이제 부모님 한국에 계셔서 선물했고 나머지도 또 나름대로 어버이날 어버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한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저 고맙고 재밌었고요. 진짜 시간 빨리 가죠.
0: 네.
1: 배문만 나오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내 새끼 같아가지고 난 기분이 좋아. 나는 총괄이 아니고 아빠의 마음으로 네. 저 보니까 너무 좋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저 춤 한 번 더 사랑 더 많은 사랑 해달라 한 번 대표로 어떤 분이 아실까요? 예.
4: 루카.
1: 루카 한 번 네. 해주세요. 예.
3: 춤 많이 춤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그래요.
3: 만광부
1: 춤 대박 날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서울을 시작하는 월드 투어도 성황리에 잘 맞추시고
0: 항상
1: 건강하게 네. 몸이 가장 중요해요. 건강하게 네. 잘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파이팅.
6: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0: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1: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0: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1: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성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홍게 맛장 소스, 얼굴 축소 전문 가인 미가에서 10만원 상당의 뷰티 상품권,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오늘 사연은 영식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햇살 좋은 5월에 친구들과 청보리밭을 찾았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니 일반 차량은 타기 어려웠는데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은 차 문이 옆으로 넓게 열려

0: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뿔뿔뿔뿔. 황미경님께서 저 라디오 유목민이었는데 너무 좋아요. 폴킴님 잘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그 자동차에 보면 이렇게 라디오 채널 넘기는 버튼 있잖아요. 그냥 지금 이거 들으시면서 그 버튼을 부셔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안 넘어가시고 그냥 쭉 저와 함께 오랫동안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0503님께서 폴킴의 가요광장 낯설지만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삿짐 풀면서 함께해요. 좋은 기운 많이 나눠주세요.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사를 가셨나 봐요. 저에게 올해 이동수가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저랑 운명을 함께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0503님, 이 번호 제가 기억하고 계속 오시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님께서 오빠 재작년에 저희 학교 축제에 오셨을 때 너무 반가웠는데 앞으로 매일 여기서 볼 수 있다니 너무너무 설레요. 환영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축제 굉장히 오래 전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매일매일 만나기로 해요. 약속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이제 슬슬 우리 커피 한 잔 필요하지 않을까요? 매일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커피 선물을 드립니다. 느끼한 거 먹었더니 아아가 필요해요. 아직도 잠이 안 깨요. 달달한 라떼 원해요. 커피 들고 산책하고 싶습니다. 이런 커피가 필요한 이야기들 닉네임 달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Like Jenny님 커피 나왔습니다. 네, 사실 저의 닉네임이 Like Jenny예요. 이름이나 번호 대신 제가 닉네임으로 불러드릴게요. 참고로 Like Jenny 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커피 한잔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많죠. 근데 그거 아세요? 커피는 여기가 본점이에요. 아메리카노, 라떼, 모카, 아인슈페너, 마키아토 그리고 디카페인 음료까지 커피 나왔습니다. 폴킴이 쏘는 커피 지금 받아가세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사연과 함께 마시고 싶은 커피 메뉴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재미있는 그리고 웃기는 닉네임까지 적어주시면 제가 카페 경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도록 직원처럼 외쳐드리면서 커피 한 잔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과식하고 싶다님, 네일 아트샵이에요. 강남역 쪽에 샵이 있어서 점심시간마다 직장인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요. 배도 고프고 당이 떨어집니다. 우유 많이 들어간 바닐라 라떼 주세요 하셨습니다. 폴킴의 잔소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너무 높아지면요 혈당 스파이크로 잠이 옵니다.

커피 끝까지 참고 라디오 다 듣고 가셔야 됩니다. 커피 보내드릴게요. 반짝이님 커피 나왔습니다. 임신 10주차인 예비맘입니다. 지금 거의 두 달째 커피를 못 마셨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의사선생님께서 커피 한 잔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정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싶습니다. 폴킴님 DJ 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매일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들으며 태교할게요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이 커피 참는 거 사실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주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커피 보내드릴게요.

0: 정말 네. 오늘 오실지 정말 상상도 네. 못했어요.
1: 저도 이렇게 올지는 몰랐는데 네. 아, 너무 그 뭔가 힘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응원해주고 싶었고 오고 싶었고 그래서 제작진이 바라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니저분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네. 그냥 선물만 좀 주고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었어요 지난주에.
0: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네. 연락 안 하고 그냥 오셔도 괜찮습니다.
1: 아 네. 어머니 박수 소리 너무 감사하고
0: 그냥 항상 문도 열어놓고요 의자도 네. 세팅해놓고 있을게요.
1: 무슨 소리야 그러다가 진짜 매일 올 수도 있어요.
0: 잠깐 그럼 제가 쫓겨나는 거 아니죠?
1: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고
0: 저의 제가 지금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죠?
1: 아니요 아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0: 저는 이제 누나를 네. 연락을 종종 하고 있으니까 알고 네. 있지만 그래도 요즘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아. 일본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1: 맞아요.
0: 많을 것 같은데
1: 뭐 이제 일본에는 사실은 뭐 일이 많이 이제 줄었을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이제 이동을 한 거고 네. 사실 이제 그러고 나서 가자마자 한국에 조금 스케줄들이 또 고정이 생기고 이랬어요. 참 신기하게도
0: 일이 너무 많으셨죠, 다시.
1: 네,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이제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5월 달부터는 사실 또 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자주 못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집은 안 빼고 네. 언제든지 제가 좀 쉬러 갈 수 있게끔 해놓을 거라서 그래서 아예 이민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고 해도 네. 이미 이민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야.
0: 또 뭐 또 다시 나오시면 또 똑같은 질문을 반복할 수도 있어요.
1: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아, 네. 뭔데 그냥 이게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만으로도 관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0: 우리 오늘 네. 처음 또 이제 폴킴의 DJ 이렇게 듣고 계신 분들은 멋있어요. 이제 네. 국준날 선곡할 때마다 이제 의리 네. 정말 의리다. 역시 이렇게 닮아가야 된다. 아, 보고 오래됐어. 배워야 된다.
1: 우리 거의 한 9년?
0: 그쵸?
1: 2016년 제가 이따가 사진 드리고 갈게요. 저희가 16년에
0: 사진이
1: 제 생파 때
0: 맞아요.
1: 왔던 사진이 있어요.
0: 정말 기가 제가 쪽팔려서 갔던 기억이
1: 무슨
0: 납니다.
1: 소리예요. 사람이 많아서 그랬죠. 누가 보면 제가 괴롭히는 줄 알 거 아니에요.
0: 사진 있나요?
1: 사진이 잠시만요. 제가 네. 하트를 눌러놨어. 이따가 보여주려고. 있다. 오. 봐봐요. 여의도에서 우리 지금 사진 기억나요?
0: 와 피부 탱탱한 거 봐.
1: 여기 보세요.
0: 피부 너무 좋아.
1: 이때 우리 어렸지.
0: 아 진짜 어렸죠.
1: 어렸지. 이때 이제 딱 1월 5일이에요. 그래서 제 생일날 네. 생일 파티를 와주셨고
0: 맞아요.
1: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좋은 노래 깔아주신 거예요? 그래요. 그 마무리해야 되는데
0: 누나 이제 가시래요.
1: 나 이제 갈게요. 네. 여러분들 우리 폴킴 씨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폴킴 화이팅하고 문 열어두세요. 자주 올 테니까요.
0: 알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화이팅!
0: 누나 사랑해요.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4: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5: 아빠, 엄마한테 또 혼났다?
6: 아니.
5: 그러면 김밥에서 당근 빼고 먹었어?
6: 아니.
5: 아, 찌개에 문어 온 거 못 맞췄구나? 문어였잖아, 무.
6: 아니야, 그냥 TV 보면서 그냥 웃었어.
5: 아, 왜 그랬어? 아빠가 잘못했네.
7: 찬바람 부는 저녁에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8: 찬바람 부는 아침엔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해서 사실이 아닌 것, 거짓말 하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모르면 찍으세요. 선물로 배달 어플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보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실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폴킴은 아침형 인간이다. 2번, 폴킴은 고막소년단 활동 때 센터에서 춤을 췄다. 3번, 폴킴의 본명은

0: 였는데요. 지금 오답이 꽤 많아요. 이거 정말 앞구르개하고 봐도 뒷구르개도 정답이 딱 보이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나요? 9632번님께서 폴킴님 화팅입니다. 정답은 4번 뽑아주세요. 아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음료를 마셔야지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한여름이 아니고서는 항상 따뜻한 걸 마십니다. 네, 하지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1045번님께서 폴킴님 반갑습니다. 정답 2번 찍었습니다. 폴킴은 고막소년단 활동 때 센터에서 춤을 췄다. 왜 제가 센터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혹시 보이는 라이디로 보시고 계시면 폴킴의 춤사위를 제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오답입니다. 안연신님께서 1번 아침형 인간 완전 밤새고 아침에 주무실 듯 크크. 이런 시기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정말 막 새벽 5시에 잠들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음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찍 자고 좀 오래 자야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오늘의 정답은 3번 폴킴의 본명은 최준이다. 이거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 진짜 혹시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가 최준의 커피 한잔 할래요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죠? 오늘의 정답 3번이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발표할게요. 장영은님, 이지원님, 지빵님, 2529님, 0955님 정답 보내신 다섯 분께 배달 어플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1: 주문!
0: 오 예스! 0809님께서 춤까지는 오케이인데 왜 산타였어? 잠시만요. 앞에 왜가 왜 붙는 거죠? 왜 저는 센터라고 하면 자고로 저는 어쨌든 시선이 집중될 수 있고요. 또 이 그룹의 홍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센터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센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두가 돌아가면서 센터를 했어요. 1분 단위로 센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센터였습니다. 이선비님께서 폴디 확신의 센터상인데요. 나 이분 이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선빈 확신의 센터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6700님께서 나이로 정해진 센터. 아 우리 가요광장 청취자분들이 뼈 때리는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또 그렇게 그들이 저를 이렇게 우대해주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저 항상 이렇게 네, 우대받지 못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1543님께서 내 눈엔 방탄 비보다 이쁜 우주 최강 귀요미 폴킴 태어. 이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가요광장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잠깐만 문자 어떤 거죠? 가요광장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비태형 얼른 비님께

0: 저기 금비.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첫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목소리 들으셨어요?

이분들이 불러주신 로고송 고이고이 열심히 간직하여 열심히 가요광장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두 팀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앨범이 나오거나 뭐 심심하거나 아무데나 연락 주시면 저희가 우선순위로 앞자리로 빼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조인경님 화장실 다녀오셔요. 괜찮아요. 하셨습니다. 아, 뭐 화장실이 급하다는 건 아니었어요. 화장실이 급하다는 건 아니었고 뭐 이제 꾸르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양한 소리들. 네. 0914님께서 폴킴님 폴킴님 첫날 축하 메시지 보내요. 가을광장 오랜 팬입니다. 거쳐간 DJ님들 중에 예상치 못한 DJ님이신데 오늘 너무 잘하시네요. 학원 출근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학원 선생님이신가요? 폴킴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은

있는데요. 폴킴 생각보다 훨씬 더 귀엽습니다. 훨씬 더 활기차고요. 에너지 있으니까 많이 많이 놀러 와주세요. PPM님께서 김민석 언제 나와요? 그러게요. 어디가 그 올까요? 그는 올까요? 그는 자유로운 영혼이라서요. 한번 끝까지 오는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 여러분들과 처음 시작을 함께하고 있어요. 떨리는 마음도 있고 신나는 마음도 있는데 응원의 메시지 혹은 폴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잔소리들도 언제든지 환영이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3, 4부는요. 저의 첫 방송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여의도로 모인 우리 고막소년단 멤버들과 함께합니다. 김민석, 정승환, 하현상 세 분과 함께하는 가광초대석 너를 만나 기대해 주시고요. 고막 소년단에게 묻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이야기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멜로망스의 아무 날의 서프라이즈.

0: 폴킴의 가요광장.
1: 맞아.
2: 녹겠.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가요광장의 새로운 DJ 노래하는 폴킴입니다. 오늘도 오. 앞으로도 영원히 잘 부탁드려요.
3: 멋있다.
4: 이야, 진짜 간지야.
2: 저 여러분 아직 소개 안 했어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3: 마이크를 열어주셔가지고 저희.

0: 곳에
1: 폴킴의 가요광장.
2: 내 동생들 보고 네, 싶었습니다.
3: 저는
2: 저의 DJ 데뷔를 축하해주러 온 고막 소년단의 리더 하현상, 메인 댄서 정승환, 조금만 더 크면 190 김민석. 저는 우리 동생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세 분 혹시 저 좀 보고 싶었어요?
4: 아 그럼요.
2: 아유,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 같지?
3: 너무 보고 싶었죠.
2: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고막 소년단.

0: 그러니까
1: 얘 뭐 맞춘 것도 아닌데 없는데. 다 올블랙. 그러니까 저희가 이 네. 가요광장에 임하는 마음이 패션에서 드러난 거죠.
2: 아, 네. 어떤 식으로 드러난 거죠?
1: 그냥 심드렁해요. 심드렁.
2: 아, 심드렁. 네,
1: 심드렁하다. 네,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뭐 형이 하시니까
2: 맏형을 대하는 태도가.
1: 아, 그럼요.
2: 그냥 그렇다.
1: 그럼에도 여기에 나왔다는 거.
3: 어, 그렇죠.
1: 축하하러 왔다는 거. 네,
2: 저는 그쵸. 일단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좋아합니다.
1: 네. 저희 굉장히 열심히 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 너무 너무 사랑하고 네. 또. 6055님께서 신나게라도 해봐요.
3: 아니 근데 우리 너무 신났는데
1: 저희 너무 오랜만에 봐서 지금 너무, 너무 신나요 지금.
2: 지금 이 정도면 저희 지금 거의 댄스 음악 춤추는 수준으로 아, 지금 신나고 지금,
1: 전 지금 밑에서 거의 오리처럼 지금 거위처럼 춤추고 있어요 지금.
2: 아 진짜요?
1: 테이블 밑에서
2: 발이 보이지 않네. 네,
1: 지금 탭댄스 추고 있습니다.
2: 아, 우리 다음 것도 한번 그럼 승환님께서 읽어주실래요?
1: 허효선님께서 방학 끝나고 오랜만에 모인 남학생들 같아요. 시끌시끌. 그러니까요 우리 아, 좀 신나 보일 것 같아요.
3: 소년 네. 느낌이 나.
2: 아, 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아 너무 좋죠.
2: 다음 거 우리 민석씨가 읽어주세요.
1: 이거 하트까지 이거 느낌을 살려서 읽으셔야 돼요. 닉네임이 좀 특이하셔서.
3: 복는앙 하트님께서 민성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뭐 좀 드시고 오셨나요?
1: 뭐 좀 드시고 오셨나요?
2: 아니 뭐, 많이 뭐 드시고 오셨어요?
3: 그렇게 많이 부어 있나?
1: 아니, 제가 알기로 형 요즘 간헐적 단식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3: 많이 부어 있어?
1: 아니, 그렇긴 해요.
3: 아 그래?
2: 네. 어제 밤에 뭐 먹고 잤어요?
3: 아 이것저것 먹고 자긴 했습니다. 네.
1: 그리고 아, 제가 오늘 형 만났을 때 형 아. 씻고는 오셨죠? 근데 씻고는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2: 그래요? 네. 씻은 거 맞죠?
3: 얼굴만 씻었고 어. 예의가 있으니까
1: 맞아요.
3: 모자 딱 쓰고
1: 저도 머리는 안 감아서 모자 썼어요.
2: 어, 진짜 근데, 좀 씻고 와요 좀 여러분.
1: 아니, 이거 라디오 안 친했어요.
3: 라디오 하기 1시간 아 정확히 50분 전에 일어났다.
2: 오.
3: 그러니까 저는 하루의 시작을 청취자분들과 같이 하는 느낌이라서
2: 아, 그러니까.
3: 되게 설레고 좋아요.
2: 진짜 입만 살았다.
1: 진짜.
2: 아니 우리의 리더는 진짜 리더의 자격이 있어. 지금 풀

0: 어떤 거요?
1: 뭔가 이제 약간 예를 들자면은 내가 계속해서 소머리국밥만 만들고 있지 않았나. 아~ 어떤 그런 생각을 이제 계속.
2: 그것도 맛있긴 했는데.
1: 그것도 물론. 하지만 물론 내가 이거에 열정 쏟았지만 내가 카레도 만들어보고 내가 뭐 다른 초밥도 만들어보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막 계속 이제 하는 와중에 이제 나온 그러니까. 것 같아요.
3: 네. 확실히 국민의 흔적이 느껴져. 네.
2: 사운드가 너무 좋았고.
1: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0: 이런 앨범에 담긴 의미들이 조금 느껴질 때 저는 진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단순 음악이 아니고 정말 아티스틱했다. 뭐 제가 네. 또 이어서 우리 승환 씨가 지금 너튜브 채널 제 거 너무 많이 떠요 진짜.
1: 맞아요.
0: 너무 많이 나오고.
3: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데?
0: 노래방 옆 만화방. 네. 왜 그렇게 우리 좀 드러나 봅시다.
2: 뭐, 만화방이 아니라 만화방이죠.
0: 만화방. 아, 얼마나 성공하신? 왜 이러는 거야?
3: 아니 지적을 아니 정정을
2: 아니 디제 아니 저한테 오늘 많이 배우시려고 하시니까
0: 아,
2: 저는
0: 맞다, 맞다, 선배님,
2: 하나하나
0: 맞다.
2: 아, 만화방. 사석이었으면 저는 안 집죠.
0: 아, 만화방.
2: 네, 만화방에서.
0: 네 만화방. 네.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2: 맞아요. 너무 열심히 하고 우리 민석이 형도 나와주셨고. 네.
0: 어, 왜 우리는 안 불러줘?
3: 아 그러게 둘은 왜 안 나와?
1: 그러게요.
2: 아니 뭐 저는 현상이한테도 한번 얘기했었고
1: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0: 저한테는요?
1: 아니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
0: 나도 없는데.
2: 나는 사실 그냥 기다렸어.
3: 아 얘기하신 적 없구나.
2: 발 벗고 나와주기를. 아 좀 염치 없지만.
3: 아니 근데 어떻게... 출연해 주시는 네. 분들이 너무 그 짱짱하시잖아요.
0: 아 맞아. 아,
3: 옆에 그 같이 뭐 출연하시.
2: 그러니까 그 김민석이잖아요.
3: 근데 뭐 아, 민석이 아쉬운 말은 게 없는 거야.
2: 나는 나가도 되는데 너네는 아직 좀 이런
3: 아, 아니야. 아,
0: 우리는 이게 부탁할 정도는 아니다.
2: 아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게 저도 당연히 모셔야지 했는데 이제 시즌 2였어요. 이제 마지막 그 녹화를 한 게 이제 나갔고
0: 네.
2: 시즌 3는 이제 예. 전 하고 싶습니다.
0: 아 아직 결정된 게 없나요?
2: 몰라요. 좀 어떻게 되는지. 아,
0: 예. 바쁘니까.
2: 그렇죠. 아무튼 열심히 했고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너튜브를 또 시작했죠. 예.
0: 10만이 지금 넘었죠.
2: 안 넘었을 걸요.
0: 아, 안 넘었나요?
2: 네. 예, 예.
0: 그건 우리가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3: 아 10만 공약 있어요 그럼?
0: 맞아.
3: 뭐? 아 한번 까요.
0: 그 뭐 한 번에
3: 뭔가 갈라지는데.

0: 감미새로 그냥 나오세요.
1: 아 분장을 하고 아,
0: 폴킴으로 말고 감미새로. 아. 자 감미새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감미 이런.
1: 아 좋다. 그러면 그 새가 앉을 수 있는 이거 자리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0: 아 오케이 너무 좋아요. 거기 좋은 슈퍼 많으니까. 노래도 너, 감미 너는, 감미.
1: 어 괜찮다.
2: 너는 감미.
0: 저는 뭐
2: 하체하는 거야?
1: 하체하죠.
0: 전 뭐 한마바퀴처럼 나가요. 네.
1: 우리 팀인데 같이 해줘야죠.
0: 그렇죠. 네. 아 감미도 오케이
1: 감미 같이 해줘야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민석 씨는
3: 아 네
1: 데스노트 뮤지컬
3: 아 그렇죠.
1: 오랫동안 했어요. 어느 정도 했죠?
3: 거의 한 준비 기간까지 하면 10개월 한 것 같은데.
1: 와 진짜 길구나. 저는 보러 갔었어요.
3: 그러니까 한 빠졌다가 그러니까 잠깐 이제 얼마 전에 막공을 했다가 네. 다시 뭐 이렇게 뭐 이유가 생겨서 지금 이제 다 내일 네. 공연을 다시 첫 공해.
1: 와 진짜 오래
3: 2주간
1: 이렇게 데스노트 여튼 뮤지컬을 오래 하면서 컨디션을 진짜 어떻게 유지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사실
3: 저 안 먹던 약도 먹어보고. 왜냐면 그게 막 소리치고
1: 아 그니까
3: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거든요.
1: 맞아.
3: 화를 많이 내야 돼가지고
0: 목에 좀 무리가 좀
3: 이게 뭐 그 화낼 때 소리 지르는 거는 뭐 목관리로 발성이고 뭐고
0: 그쵸,
3: 뭐
0: 그쵸.
3: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던 약도 먹어보고 그러니까. 물도 많이 마시고.
0: 아 뮤지컬을 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형이.
1: 너무 잘하고 이게 늘어가는 게 너무 보이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3: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1: 자 이어서 진짜 이 노래 저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고막 소년단의 단거.
3: 야. 이스 맹곡.
0: 아 이거 플레이리스트에서 지웠는데.
1: 듣고 올게요.

0: 그래요?
1: 까마득해.
2: 얼마나 싫었던 거예요?
1: 아 싫은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2: 너무 빨리 가긴
1: 너무 옛날이 그리워요 저는.
2: 저는 사실 오늘 들어오기 전에 현상이가 29이에요 이러는데 네. 저랑 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도 놀랬어요.
3: 어 나
2: 왜 29이야?
3: 난 벌써? 아직도 20대인 거에 놀랐어.
1: 너 아직도 아. 30대 초반이야?
2: 저요?
1: 어.
2: 저는 전 만으로 29이에요.
1: 넘어가서
2: 아직 20대.
3: 구질구질한
2: 아직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1: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 그래요. 그쵸. 네.
1: 중요합니다.
2: 근데
1: 사실은.
2: 어쨌든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는 게 너무 실감이 안 나더라고.
1: 이때 목소리랑 어때요? 지금 우리 목소리랑 좀 같은 것 같아요?
4: 저는 좀 다르게 느껴지긴 해요. 저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뮤지컬 하고 이게 옛날에 말했던 것도 들어보거든요.
1: 네.
4: 근데 말도 낮아지고 그런 게 있어서 요즘 좀 좀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1: 밤에 일단 뭘 안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2: 아니 근데 뭐 컨디션 관리 차원에서 아니, 스트레스도 네. 받고 하니까 근데 뭐 저는 근데 소리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형이.
1: 사실 저도 뮤지컬에서 들으면서 민석이의 목소리가 더 힘이 많이 붙고 되게 그러니까요. 파워풀해졌다고 생각해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4: 그거 그 노래할 때는 진짜 좋은데 그 소리 지를 때가 크리티컬인 것 같아요.
2: 아 그게 목상하니까
4: 화내거나 이럴 때
2: 그걸 한두 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되니까
4: 맞아. 그래서 요즘 한 50분 정도 셋이 넘어가면은 네. 속으로 혼자 불안해.
1: 우리는 안 불안해요. 잘 하시는 거잖아요.
2: 맞아요. 우리는 민석이 형의 노래를 듣는 전 지금 말하는 것도 가능.
1: 아, 우리 힘들어 이거 라디오.
2: 난 뭐 불안하지가 않아서 우리는
0: 한 그럼요.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1: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2: 그러니까 얼마나 안에서 치열하고 이렇게 고군분투하는지를 또 이제 알면은 더 응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1: 임소희님께서 조롱도 칭찬도 잘하는 팀이네. 아.
3: 저희 무조건 시작은 조롱부터요.
2: 근데 이게 사랑이지 않을까요?
1: 맞아.
4: 그렇죠. 네.
1: 안 친하면 조롱 못해요.
2: 맞아.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2: 센스 있는 출퇴근길 드라이빙을 위한 체크리스트, 정식이랑 금희 선배랑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3: 전조등 켜고 계시죠?
2: 안전거리 유지하고 있으시죠?
3: 여러분, 좁은 길에선 서행하는 거 아시죠?
2: 89.1MHz 쿨 FM 듣고 계시죠?
3: 하루 종일 회사 일에 집안일에 오늘도 고단하실 텐데 괜히 고민하실 거 없어요.
2: 출근길엔 조정식의 FM대행진,
3: 퇴근길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빠지고 있구나.
1: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고막소년단 멤버들이 오늘 DJ로 데뷔한 저를 축하해주러 모였습니다. 가광초대석 너를 만나 4부 시작했습니다. 네네. 오늘 방금 들으신 로고는요, 아, 우리 나티가 빅나티가 대학 축제 때문에 못 왔어요. 그 대신에 저한테 이 로고송을 부르는 바빠.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나티야 사랑해. 정말 사랑해. 다음에 꼭 시간 나면은 나와줬으면 좋겠고. 이영미님께서 실시간으로 민성님 붓기 빠지는 게 뭐예요?
2: 아, 그러니까
1: 붓기가 저도, 빨리 빠지나요?
3: 오. 이게 처음에 왔을 때랑 좀 달라요.
1: 지금 약간 한 5분의 1 정도 날아갔어요.
0: 어, 그래요? 네. 난 모르지.
2: 그리고 형이 실제로 한 이거 4부 나가기 전 그 광고 시간에 잠이 이제야 깬다고 하셨어요. 네.
0: 아니, 아, 막 뺐네.
2: 없는 말 막 지어내고 우리.
1: 봉누낭님께서 고막단 춤춘 거 다시 봐야겠네요.
0: 다시 못 보겠더라고 나.
1: 우리 나중에 이 기념으로 한번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춤이나 출까요?
0: 아, 너무 난 좋아. 근데 나는 언제든 다시 하고 싶어.
2: 아, 근데 저는 방금 현상의 표정을 봤는데 아, 질색을 합니다.
4: 형도 찍어주신 거 보내주시면은 저 이렇게 리액션 하고 찍어서 보내드리고.
1: 아, 리더가 돼서 안 추면 어떡해요.
4: 아, 이럴 때만 리더인가요?
1: 그럼요. 아, 리더는 네. 영원한 리더지.
2: 아, 근데 저는 전 너무 좋은데 네. 이게 수준에 어느 정도 맞는 사람들이랑 쳐야 되는데. 아,
4: 그러면 사실 형이랑 저만 쳐야죠.
2: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이런 현상이 있어요. 아, 이게 뭔가 자꾸 나랑 비슷한 줄 알아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랑 춤을 추면은 우리 춤 실력이 비슷한 줄 안다고. 그게 몹시 불쾌하다는 말이죠. 저는
1: 여기서 진짜 기분 나쁜 포인트는 네. 어디 가서 항상 얘기하면 너무나 당연히 모두 너가 메인 댄서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2: 그럼 뭐 당연한 거니까 사실은.
0: 근데 그 네. 목소리가 커서 그래요.
2: 내가?
0: 세뇌야, 세뇌. 아~
2: 제가요?
1: 방송에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0: 맞아.
1: 아, 스스로 그러니까. 잘한다고.
2: 그게 팩트니까 얘기한 거지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1: 안수미님이 폴님 멤버들이랑 있으니 더 편해 보여서 좋아요. 근데 혹시 속으론 더 불편한가요?
0: 근데 아니,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지금 폴 형 입장에서는 맞아요.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진행이 안 돼.
2: 근데 이러면서 DJ로서 성장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분위기도 맞춰가면서 또 이게 언제 끊어가야 되는지.
0: 저도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요.
2: 지금 머리가 바빠요 지금.
1: 그 이게 처음 뵙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중간 중간에 끼어들고 하면은 배움의 시간이 될 텐데 화가 나요.
2: 아, 이 화를 다스리는 것도 DJ의 덕이
1: 나를 또 갖고 노는구나.
2: 또 이제 DJ로서 성장하고
1: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님 이거 다음 것도 민석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0: 김동글동글 벌써 좀 그런데 민석 오빠 다이어트

0: 다이어트 이제 못해 먹겠다 발언을 하셨는데요. 김먹석의 근황 궁금합니다. 어제 뭐 먹었어요? 오늘은 뭐 먹고 싶어요?
1: 궁금하긴 하다.
2: 궁금하다.
0: 아, 근데 어제 막 뭐 라면도 먹고.
3: 어, 맛있겠다.
0: 아, 이제 다이어트 못 하겠더라고. 한 어쨌든 5kg 정도 뺀 상태인데 목표는 여기서 5kg 더 빼고 싶거든요. 아, 근데 못 하겠어요.
1: 근데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집 와서 김만 먹고 가셨어요.
0: 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발언을 한 거야. 아, 그 이후에 너무 이제 힘드니까.
3: 근데 형이 관리할 땐 또 너무 확실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뭐 안 드시고 이러니까. 아, 근데 원체 잘 먹는 분인데.
0: 얼마 전에 네. 두바이 와플이란 걸 먹었거든요.
4: 아, 맛있죠.
0: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
3: 두바이 뭐예요? 쿠키 말고?
0: 두바이 쿠키 말고. 쫀득 쿠키 말고.
1: 아니야?
0: 두바이 와플을 먹었는데. 와. 거의 악마야. 아, 너무 매력적이고
3: 물렀거라구나.
0: 어, 막 이렇게 먹는데 맛있는데? 막 이러면서 먹어가지고.
1: 다음에 그럼 우리도 한번 사줘봐요.
0: 제가 사드릴게요.
1: 네,
0: 네, 제가
4: 좋습니다.
3: 아, 오늘 뭐 먹고 싶어요? 그래서
0: 오늘 이따가 뭐 또 고기랑 뭐 김치찜이랑 뭐 이런 게 땡기네요, 갑자기.
3: 아니, 저는 형이랑 고기 저희 먹으면은 네. 아니 진짜 한 상추를 되게 많이 드시는데 아니, 진심으로 밭을 드시는 줄 아세요? 거기 있는 밭에 한 농장에 있는 상추를 다 드시는 것처럼 보셨죠?
1: 상추 저는 많이 먹는 거. 그 상추도 상추지만
3: 소인 줄 알았어요.
1: 요즘에 야채값 진짜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장님

0: 진짜로?
1: 진짜로.
2: 상추 좀 그만 드시라고?
1: 나 벤당 했었어. 아,
3: 앞으로는 본인 상추를 좀 이렇게 챙겨가지고 다녀봐요.
2: 아니 텃밭을 가꾸세요 형.
1: 어, 아, 네. 진짜 그때는 서운했는데 지금은 좀 이해가 갑니다.
2: 오늘은 고기를 또 드시고 네,
3: 꼭 드셨길 바라면서 우리가 또 근데 우리 현상 씨의 두 번째 정규 앨범 뉴부트 아, 얘기를 아, 예, 안 할 수가 얘기해야죠. 없어요.
2: 시간이
3: 아,
2: 없어 시간이. 어,
1: 어. 아, 시간 너무 빠르네. 아,
4: 듣느라.
3: 아홉 곡이 담긴 네. 앨범이에요. 네. 앨범 소개 살짝 해주세요.
4: 네, 4월 6일에 나온 정규 앨범이고요. 정규 2집이었고. 와,
1: 야, 네, 진짜 9곡. 멋있다.
2: 2집 가수.
4: 정규 2집 가수가
3: 정규
4: 됐습니다.
3: 정규 쉽지 않아.
4: 네, 그래서 9곡 들어있고, 이번엔 좀 다양한 장르를 좀 해보려고 많이 노력한 네, 그런 뉴 보트라는 제목의 앨범입니다. 아.
3: 뉴 보트. 어딘가 뭔가 바다로 배를 타고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네. 이름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1: 아, 근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3: 뽀님께서 이번 앨범을 듣고 리스너들이 일상의 즐거움과 큰 해방감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현상님 본인도 그걸 너무나 느끼고 싶으셨던 걸까요? 해소가 좀 되셨나요? 물어보셨어요.
4: 네, 뭐 저 사실 이제 리스너분들보다는 저를 위해서 만든 거죠. 내가 더 시원하고 싶고 내가 좀 더 막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싶어서 앨범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스너 분들도 그런 시원함을 같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되게 좋아요. 저도.
3: 네. 근데 저도 앨범 들으면서 꼭 여행하고 있는 그런 기분도 살짝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아, 뭔가 그러니까 시원하고 맞아. 열리는 느낌.
1: 그리고 네. 현상이를 여행하는 그 느낌이었어. 현상이의 감정선을 여행하는 그런 아, 느낌.
4: 멋진 표현.
1: 되게 괜찮았어요.
3: 나는 그게 무슨 말이죠? 라고 했는데.
2: 멋있다.
3: 카이님께서 고소단 형님들 현상이 새 앨범 당연히 다 들여보셨겠죠?
4: 와, 너무 감사했어요.
3: 세 곡 뽑아주세요.
4: 진짜.
3: 아까 저희가 다 하나씩 얘기했어요.
4: 네, 근데 다 너무
2: 저는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너무 다 좋은데 네.
1: 라디오 라디오
2: 타이니 댄스
1: 타이니 댄스
2: 근데 저는 한 가지 아쉬웠던 건 네. 제목부터가 댄스잖아요. 아니 근데 노래도 되게
3: 노래도 되게 꾸준히
2: 아니 살랑살랑 춤추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현상이가 이걸 혹시 안무 같은 거를 안 설마 만들었다? 안 만들지 않았겠지 어.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1: 아니 안무 감독님이 한번 만들어 주시면은 네.
2: 어? 아니, 어? 저는 다
1: 추실 거예요.
2: 저는 단가가 너무 비싸요.
1: 아니 경험하겠다.
3: 네. 아니 쳐야죠.
2: 아니, 저한테 본인이 저한테 쳐야지. 안무를 맡기시면은 앨범 네. 손익분기점을 못 넘겨요. 제 단가 너무 비싸가지고.
1: 그렇구나.
2: 그러니까 네. 제가 뭐 나중에 네. 선물로 할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살랑살랑 춤추기 좋고 이제 음악 자체가 다 뭔가 이렇게 드라이브하면서 듣기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 맞아. 네. 그렇더라고.
4: 감사합니다.
2: 아니 이렇게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
3: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네. 근데 본인 앨범 그리고 팬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쯤 되면 이제 춤을 출 때가 돼.

0: 또 어떤 방식도 춤선이. 존재합니다.
1: 그럼 우리 공약 한번 해봐요.
2: 나름의 방식.
1: 아니 하다못해 그 이글루 춤 영상 위에 타이니 댄스를 입히기라도 하세요.
0: 네. 이번에 사실 또 이번에 저 뭐야 손오공 챌린지도 시즌 나가서 했었거든요.
3: 아니 거기 나가서 남의 챌린지인데 본인 건 왜 안 하는 거예요?
1: 잠깐만
0: 늘 그러고 있는데.
1: 너 시즌 나가가지고 내 욕하고 네. 뭐 승환이 형이 뭐 까불지 말라 그랬다고. 네.
0: 실제로 그러셨잖아요, 형.
1: 맞아요. 까불지 마시고. 그대로 얘기할 줄 몰랐어요.
3: 까불지 마시고요. 우리 노래를 얘들아, 내게 집중 좀 해줄래?
1: 알겠어.
3: 집중 좀 해주세요. 그 노래를 한 곡 들어야 되는데 네. 원래는 그냥 타이틀곡인 오디세이를 들으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타이니 댄스를 들어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우리 리더가 원하는 거
0: 무상으로 해주신다면은 들을 의향이.
1: 아 지금 네. 들으면서? 아 그럼 네. 즉흥 안무 한번
3: 해볼게요. 렛츠고!
1: 참. 타이니 댄스 듣자.
3: 아니야.
1: 타이틀곡이잖아.
3: 하현상의 타이니 댄스 듣고 올게요.

0: 하현상의 Tiny Dance 듣고 왔습니다.
1: 아 좋아 좋아.
2: 진짜 좋다.
0: 아, 약간 노래 들으면서 우리 그룹 활동 사실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네. 근데 되게 오랫동안 그룹 하다가 막 찢어져 있다가 되게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되게 그리운 느낌이 좀 들었어요.
2: 그리고 이거 듣는데
1: 아니 아까 그리고 승환이가 얘기해줘서 알았는데 우리가 활동 시작하고 2시간 만에 해체를 했더라고요.
0: 아 우리 해체는요? 해체는 안 했고.
1: 아 해체는 아니고
0: 잠정 중단.
3: 그치,
0: 아,
3: 은퇴 은퇴.
1: 활동이, 앨범 활동이 2시간 만에 끝났더라고요.
3: 맞아요. 그래서 데뷔한 날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정말 뭐 이렇게 데뷔하게 됐습니다. 2시간 뒤에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1: 아, 이게 정말, 너무 웃겼어.
3: 아, 2시간 동안 정말 많은 추억이 쌓여 있는데 이렇게 떠나게 되니까 아쉽습니다. 뭐 이런 게 있었었죠.
0: 또 그렇게 해야지 또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을 남겨놓고
3: 음악 소년단은 아, 해체하지 않았다.
1: 그쵸.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0: 네. 우리 정주경님 거 우리 현상 씨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4: 노래 너무 좋다. 어디로 떠나고 싶어요. 그리고 CF가 생각나요. 보컬이 서이트.
0: 한번 우리 씨 가자 한번.
1: 네. 좋아 좋아.
0: 너무나 어울립니다.
3: 저는 근데 이게 안무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 진짜로. 아 왜냐면 근데 뭔가 파트너가 네. 있어야 될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내가 생각한 그림은 네.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계속 빙글빙글 돌리는
1: 그러니까 거예요. 나도 그

0: 이거 이렇게 아~ 네. 도자기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1: 아, 그건 사람 거야.
2: 그건 사람 거야. 아,
0: 죄송해요.
3: 선배님.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0: 아, 라붐 드림 이거죠. 네.
3: 다음 것도 한번 민석 씨가 소개해 볼게요.
4: 이현예 님께

0: 저작권이
1: 아,
0: 있기 때문에
1: 진짜 네. 정말 구렁이 담타듯 잘 넘어가요.
2: 근데 손익분기점을 못 넘기는 건 각오를 하셔야 돼요.
1: 왜요? 왜요?
3: 아니, 도대체 얼마길래 손익분기점을
2: 일단 억 단위예요.
3: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거 또 읽어주세요.
2: 저요?
3: 네네.
2: 에브리데이님께서 여름 휴가 때 들으면 시원하니 좋을 것 같아요.
1: 진짜로.
2: 진짜. 네. 올 여름 타이니 댄스가 정말 장악했으면 좋겠습니다.
4: 아, 감사합니다. 네.
3: 타이틀곡도 좋지만 이 노래도 좋습니다. 아, 네.
2: 오디세이가 장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3: 정세르님께서 승환님 어디 갇혔어요?
5: 네. 왜요?
3: 안 갇혔는데요?
1: 아, 아까 이, 이렇게 해서 그런가?
4: 아, 이렇게 이렇게.
3: 아, 이렇게 한 거예요?
1: 아,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2: 아, 이거는 제가 아까 아. 얘기했던 게 아, 이거 이 정도는 스포할게요 그러면은.
3: 아, 박스라고 생각하셨구나.
2: 후렴.
1: 네, 심지어 소위, 박스가 아니었어.
2: 네, 후렴 그 쌉이라고 하죠, 소위. 네. 전까지는 어떤 특정 안무가 아니라 네. 이건 현대무용의 연기에 갈 것 같다. 어, 약간 어딘가를 뭔가 찾으러 다니는. 어딨지? 어딨지?
1: 여러분 이건 박스
3: 마인이 아니고
1: 마인이 아니라
2: 아, 뭔가를 찾는 거예요. 뉴 보트를 타고.
3: 어딘가를
2: 찾는 거야. 내가 가야 할 곳을 찾다가 만난 거야. 뉴 모트를 만나서 후렴 때 이렇게 뺑글뺑글뺑글 도는 거.
1: 네네. 오,
3: 설명 안 했으면 잘못하다가는 자다 깨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불 찾는 사람인 줄 알았어.
2: 아, 상당히 불쾌하네요. 네, 저의 춤을 네,
4: 그렇습니다.
3: 2432님께서 게스트가 이렇게 DJ 말 안 듣는 방송 처음 봐요. 게스트가 아니고요. 네, 방해꾼들입니다, 여러분. 네. 다음 것도 우리 승환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2: 골반 킹 정승환님께서 승환 오빠의 댄스 근황 궁금해요. 댄스 라이벌 권진아 언니가 콘서트에서 춘 제니 춤으로 치고 올라왔는데 뭐 하나 해야죠. 질 수 없잖아. 아, 제가 누누이

0: 보다 화가 나요.
1: 아, 춤 얘기 그만하자. 나 이제 나 이제 나올래 이 여기서.
0: 아 춤 나. 나는 근데 댄스곡 나올 때 진짜 진한 것 같아요.
1: 아, 전 댄스곡은 안 낼 거예요.
0: 아, 왜 한번 해줘요.
1: 왜냐면은 제 정체성이 진짜 흔들릴 것 같아서. 네, 너무 잘할 것 같아가지고.
2: 그리고 몸에 승환이가 춤출 때 몸에 그 관객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아, 위한 진짜. 그 영혼이 배어 있는 게
3: 맞아요.
2: 너무
3: 진짜.
1: 아직은 제 춤을 이해하기엔 시대가 아직은
0: 그런 거지. 아, 시대를 그 뒤로 밀어버리는.
1: 아직은
0: 아.
1: 제 춤을 이해할 수가 없는
2: 시대까지 간다. 시대까지.
1: 저는 조금 시간이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0: 다음 세대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한님께서 젠지들이 좋아하는 3대장 0K 우즈 하현상이잖아요. 현상님 3대장에서 4대장으로 늘어난다면 고막 멤버들 중에 가능성 있어 보이는 사람은 누군가요?
1: 현상아, 현상 이럴 때 형 그냥 형 띄워주잖아.
0: 아, 진짜 왜
4: 여기는 그냥. 없는 것 같고요.
0: 너
4: 여기
0: 아, 없는 거
1: 진짜 굳이 내가 내가 이렇게 갑자기 잘 치고 나갈까?
2: 여기서 어. 아니 근데 아까 너 말대로 현상이를 가장 잘 표현한 건 고지고대로.
1: 고지고대로 진짜
2: 정말 어. 정말 그냥 나와.
1: 어, 난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얘기할 줄 몰랐어.
0: 정말 난 이렇게 나를 앞에 대놓고 저렇게 얘기할 줄 몰랐어요.
1: 그러니까요.
2: 어, 좋네요.
1: 여기는 없다고.
4: 이제 이미 인식하셨을 줄 알았는데. 이미 아셨을 줄 알았는데
0: 어. 아, 오랜만에 봤더니 적응이 안 돼.
2: 보통 예의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그쵸. 없어. 그냥 고지고대로.
1: 난 사실 난 줄 알았어. 근데
4: 아, 형이라고 얘기할까 하다가 아,
1: 형 띄워주려고 폴킴 네. 형 띄워주려고 했는데
0: 나도 어디 다른 팀에 가가지고 사랑받고 싶어.
1: 형 사랑
2: 형 사랑받고 네.
1: 이렇게 사랑받는 맏형이 어디 있어요?
0: 아, 그런 거야?
1: 없지. 알겠습니다.
4: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영원한 고소단이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2: 갑자기 진지하시네요.
4: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늦지 않겠습니다.
1: 야, 뭔 소리야 이게. 지금 지는 3대장에 들어가 있으면서
0: 우리는 안 된대. 4대장
4: 저는 깍두기예요 형 거기서.
1: 깍두기야. 아,
0: 알겠습니다.
2: 아니 뭔 깍두기. 네.
0: 키제이님께서 DJ 하려면 이래저래 개인기도 있어야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김장훈이 부르는 커피 한잔 할래요. 승환님이 포로파한테 전수해 주세요.
1: 이것도 단가가 좀 비싸긴 한데
0: 어떻게 한번 맞춰볼게요. 맞춰볼게요.
1: 아, 형 한 1년치 출연료 아. 선납 가능하세요?
0: 아, 맞춰볼게요.
1: 알겠어요. 그러면은 네. 일단 아. 목을 조여야 돼요.
0: 아하. 네.
1: 이거 해볼게요. 기본 발성의 시작은 이거예요.
0: 커커커
1: 안 돼 안 돼 지금 약간 코로 나가는 어. 게 있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 한 번밖에 안 합니다. 한 번밖에 이거 알아서 잘 연습해서 다음에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 이거 아, 꽃기어 아니냐고.
0: 제 집에 이게, 녹음 부스가 있는데 네. 아무도 못 듣게 집에 가서 좀 연습을
2: 할게요. 근데 하세요, 하세요. 이거 김장훈 선배님께서 뭐라 안 하셨어요?
1: 어, 근데 다행히 너무 기뻐해 주 좋아해 주시고 아, 연락도 이렇게 종종 나눠요.
2: 아, 진짜?
0: 뭐라고 오나요?
1: 그냥 진짜 사담을 나누는 네, 잘 뭐 이렇게 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도망 다니지 않아요.

0: 하나씩 네. 잘 좀 해줘요.
1: 저는 뭐 너무 웃다가 날로 먹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적고 네, 이렇게 편한 라디오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2: 그렇다 그렇다.
1: 네, 뭐 이제 오늘 아. 이제 폴리 형 첫 시작인데 앞으로 너무 화이팅이고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또 우리 민석 씨?
2: 저도 너무 웃다 가고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3: 너무 웃다 가고요.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0: 열심히 좀 해줘요. 아, 예.
3: 너무 축하드리고 일단. 아, 감사합니다.
2: 그러니까 너무 네. 축하드려요. 네.
0: 우리 오늘 멤버들 힘 받아서 제가 좀 분발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지켜보겠습니다.
0: 네. 다음에 또 와주실 거죠 세 분 다?
2: 그럼요.
0: 오주실 거죠? 와주실 거죠. 네.
3: 와주실게요.
0: 좀 와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제. 제발 좀 안녕히 가세요.
3: 알겠습니다.
0: 안녕히 가세요.
3: 민석이 이제 씻으러 가야 되니까. 네, 그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빨리 가. 빨리 가. 나 이제 지쳤어.
3: 빨리 커피 한잔 할래요 하고.
0: 커피 한잔 할래요.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식단 파트너 득근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맛있는 요즘 쫀득이 길함 이너팜에서 말차 젤리바와 목캔디, 레몬과 허브의 조화 파마 블렌드에서 유기농 레몬즙 스틱, 나를 위한 온전한 휴식 리노바 화장품에서 페이스 앤 넥 듀오 마스크팩,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립니다. 폴킴의 가을광장, 아쉽지만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아, 정말 기가 쪽쪽 빨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저의 첫 시간에 우리 고막소년단 친구들이 와줘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분 좋고, 또 생각보다 오랜만에 보는 건데도 어제 봤던 것처럼 너무 반갑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앨범 나오거나 홍보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바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님, 폴님 오늘 라디오 끝나고는 뭐 하실 예정이세요? 바로 푹 쉬어야 할 것 같긴 하네요. 혹시 저의 이 그 훅 떨어진 당이 느껴지시나요? 저 여러분 괜찮아요. 저 지금 진짜 괜찮거든요. 근데 아까 바닐라 라떼 제가 못 먹겠는데 저 끝나고 바닐라 라떼 하나 수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내일은요 저의 친구들이 또 가광에 찾아옵니다. 10cm 그리고 소란 두 형님과 재미있는 시간 만들어 볼 건데요. 사실 오늘 이 세 분과 한 시간이 이 정도였다면은 내일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얼마나 형들이 저를 놀릴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처음 시작하는 가비의 슈퍼라디오 첫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 청취 많이 해주세요. 오늘의 끝곡으로 하츠투하츠 스타일 들려드립니다.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피곤하지만 정신 차리실게요.

The only way to do great work is to love what you do.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 라디오 DJ 됐어요. 어떡해. 뭐든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사람인데 DJ에 너무 푹 빠지면 어떡하죠? 그럼 제 인생 또 레전드 찍는 건가요? Oh my gosh.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신나게 즐겨볼 건데요. 매일 오후 2시에 가비랑 함께 해주실 거죠? 최신 버전 가비 오픈했어요. 빨리 다운받으세요. 가비의 슈퍼 라디오 Here we go.

비욘세의 Love on Top으로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가비의 Super Radio 드디어 첫 방송 시작했습니다. Welcome to the Gabi World. 지금 저랑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너무너무너무너무 환영해요. 제가 이제 첫날이라 가지고 좀 긴장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약간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저에게. 그래서 긴장보다는 기대를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아, 사실은 제가 첫 방이 이렇게 떨릴 줄 몰랐어요. 근데 괜히 긴장이 되는 게, 아니 어딜 가도 가비

돼요. 오케이. 네, 1033님, 기다렸어요. 매일 퀸갑이랑 수다 떨수 있다니. 자영업자라 매일 가게에서 혼자 심심했는데, 슈퍼라디오에서 퀸갑이랑 수다 떨러 올게요. 93 닭띠 화이팅! 이라고 해주셨는데, 아, 저는 이런 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사실 온 거예요. 우리 육아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 또 심심한 분들, 여러분들이 라디오 들으시잖아요. 그분들이랑 이 2시에서 4시를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 또 박명호님이 안녕하세요, 가비님. 슈퍼라디오 DJ 되신 거 축하합니다. 나른한 오후, 가비님의 활기찬 텐션으로 오후의 피로를 확 날려주세요. 라고 하시는데, 또 제가 이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 딱 2시에서 4시. 식곤증이 오기 딱 좋은 날씨, 딱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식곤증 타파해드리기 위해서

0: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4: 카페페 주문.
3: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4: 카페페 주문.
3: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페이.

약간 피곤한 상태로 잠들어야지 제가 또 푹 잔 스타일인데 약간 어제 확 피곤하게 만들고 확 자가지고 아무런 꿈도 꾸지 않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사하게도 제 친구 권또또 씨랑 저희 이제 숙소 사장님,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도시락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쌈밥 같은 비슷한 그런 거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퀸디 박은정 님이 퀸디 MBTI 궁금해요. ESFP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실로

다리찢기 학원을 다녔대요. 다리찢기? 과외 같은 걸 받았대요. 그래서 한번 거기 가서 해보시는 것도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체리 위드미 하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 했던 은지 언니가, 은지, 네, 텐디가 또 그렇게 했다고 들어가지고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쓰는 화장품도 또볼 수가 있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9829님, 안녕하세요, 가비님. 가비의 슈퍼라디오 맡게 되신 거 너무 축하드려요. 지금 아이 학원에 보내놓고 차 안에서 가비님의 슈퍼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가비님을 2월 10일에 프랑스에서 봤습니다. 라라랜드 촬영 재즈파 앞에서요? 먼 타지에서 가비님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는데 같이 계셨던 일행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셔서 차마 인사를 못 드렸어요. 저는 대기 줄이 너무 길어서 재즈바 못 들어갔는데 어떠셨나요? 오 마이 갓. 오래 갔던 파리 여행에

좀 불러달라고 할까봐요. 네, 가비에게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시간. 가비와 무물타임 함께하고 있어요. 아니, 정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나 궁금한 게 많았다고 생각 못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보내주셨어요. 백문백답하는 것처럼. 아, 그래서 저도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타이밍에 여러분들 제 친구들이 지금 왔어요. 저기 밖에 승헌스, 찰스, 토토가 왔는데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승헌스가 또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을 해서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친구들 오는 그때까지 계속 한번 들어주시고요. 저희 다른 사연들 한번 저한테 대한 질문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임나영님이 가빈님 하루 중 제일 업되는 시간 그리고 제일 다운되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앞으로 라디오 진행하실 2시에서 4시에는 보통 텐션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시는데 저는 실제로 하루 중에 제일 업되는 시간이 딱 요때예요. 요때에서 8시 9시 이렇게 딱 좋습니다. 딱 거기까지 좋고요. 9시 되면 나 이제 갈래? 나 이제 집에 갈래? 이렇게 되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집에서 친구들과 놀던가. 그리고 다운되는 시간은 이제 깬 직후 샵 들어가기 전까지가 다운되고 딱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옷 이쁘게 입고 이러면서 싹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2시에서 4시에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밤까지 쭉 이어지다가 이제 내려가는데요. 보통 2시에서 4시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또 이제 라디오를 했던 네, 이은지 개그우먼 이은지 언니가 또 얘기해 줬던 건데요. 2시에서 4시만 되면 너의 기분이 라디오를 하지 않아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텐션 올리다 보니까 안 해도 그 시간만 되면 텐션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지경까지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그리고 우리 기쁨이님이 최근에 산 상품은 뭔가요? 아니면 사고 싶은 상품이 있나요? 장바구니에 담아있는 거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고 싶은 게 사실은 있는데 지금 장바구니에서 계속 살까 말까 하고 있는

매일 조금씩 화하는 일들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큰 화는 사실 최근에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좀 아 이거 싫어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불쾌감은 늘 느끼고 있기 때문에 큰 화는 사실 기억이 안 나고 매일매일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동아님 감사해요. 기분 좋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해주셔서 아 저도 너무 기분 좋아지는데요. 아, 이자원님께서 한 사람 콕 찍어서 살아볼 수 있다면 누구로 살아보실래요? 라고 하시는데 저 명확하게 있어요. 저는 아리아나 그란데로 살아보고 싶어요. 좀 의외죠. 왜냐면 아리아나 그란데의 어떤 그 요정 같음이 좋아요. 저희 우리 PD 매니저님이 지금 밖에서 웃고 계시는데 그 아리아나 그란데 그 특유의 요정 같음이 너무 부럽고 한번 나도 경험해보고 싶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의자에 앉아있어도 그 친구는 이렇게 발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요정 같이 앉아있는답니다.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고 또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면 어떤 기분일까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아리아나 그란데로 한 번쯤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약간 상상해보면 되게 기분 좋아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난 누구로 살고 싶을까 하는. 네, 아 제가 지금 되게 숨차게 달려왔는데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엄청 숨차게 달려왔던 것 같아요. 숨 좀 돌리고 올게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 아이의 Rose.

외모로 보면 정말 센 언니 느낌인데 그런 이미지 때문에 손해본 적 있을까요? 라고 해주시는데요. 그럼요. 제가 이렇게 순둥인데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진짜 순둥이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하겠죠. 아 근데 손해를 봤다고 하기에는 오히려 저는 이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처럼 약간 좀 셀 것 같다, 이미지가 좀 세다 하시는 분들이 혹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냥 친숙하게 다가가면 더 좋아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제 이미지를. 아, 저 사람 셀 것 같아. 저 사람 너무 막 강할 것 같아. 이러는데 안녕하세요. 아 진짜요? 이거 너무 예쁘다. 이러면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싶어요. 근데 극 아이 극 아이라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아 제가 또 아이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아이 친구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너무 이렇게 너무 부담스럽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부담스럽게 하면 안 되고 아주 아주 작게 아주 스몰 스텝으로 아주 계속 킵고잉 하시는 부분을 제가 좀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제 요깃거리 you know 그 이제 사탕 같은 거 있잖아요. 혹은 이 사람이 왠지 좋아할 것만 같은 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슥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칭찬 한마디 슥 오늘 신발 예쁘네요.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약간 공통사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조금씩 칭찬을 해주시는 거 어떻게 일을 이렇게 잘해요. 아니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재밌다. 아니 이거 보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가가는 방법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받은 적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애초에 기본적으로 돈을 잘 안 빌려주기는 해요. 아, 빌려달라고는 저한테 잘 안 하고 빌려준 적도 많이 없기는 한데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빌려주고 못 받은 적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13112님이 가비님, 저는 돌직구형, 싸우면 바로 풀어야 하는 스타일, 남편은 회피형이에요. 같이 살다 보니 너무너무 답답한데 남편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얘기해봤자 더 싸운다고 차라리 회피가 낫다고 하거든요. 가비님은 무슨 형인가요? 돌직구형 맞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제 센 이미지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은근히 돌직구형이 아니에요. 아, 저는 이 감정이 너무 격해져 있을 때 무조건 말실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 생각할 시간을 좀 줘. 30분만. 나 1시간 뒤에. 이렇게 하고 좀 자리를 뜨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너무 격해졌을 때는 저는 무조건 실수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상처 주거나 상대방한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1311님이 이 중간에서 확실히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남편분하고 1311님이 너무 돌직구도 너무 회피하지도 않고 우리 잠깐만 한 시간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 라고 하면 어떨까? 나 지금 되게 잘한 것 같아. 나 지금 되게 솔루션 잘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게 뭐 이제 부부 간의 싸움에서 누가 맞다 누가 틀리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제가 결혼은 안 해봤지만 인간관계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우리가 어떻게 이 다음 스텝을 잘 밟을까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최근에 공항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정말 누추하게 하고 갔어요. 근데 엄마가 저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재밌다는 듯이. 그래서 왜 찍어? 이랬더니 엄마가 너 저기 지나가는 강아지 산책하시는 분보다 더 못 입었어 라고 네가 더 지금 누추해 라고 너 공항 가는데 그렇게 하고 갈 거니?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또 이게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잘 꾸미는 우리 지금 꾸밈에 관심이 많은 우리 딸이 또 언젠가는 엄마한테 이 뷰티 팁을 전수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약간 자기 표현의 시기라서 너무 과하고 이러면 안 된다 싶은 것만 제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그래 너의 뷰티 생활을 즐겨라 해주시면 그게 또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걸 또 전공으로 살려서 그걸 또 뭐 다른 걸로 취미로 살려서 또 다른 예 뭔가 약간 너튜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진짜 어떤 컨텐츠에 도움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적당한 선에서 조금 약간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다. 저 지금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 지금 너무 재밌는 질문도 많고 해가지고 너무 즐겁습니다. 9076님 솔직히 실제로 본 남자 연예인 중에 제일 충격적으로 잘생겼던 분은 누구세요? 아 진짜 충격이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잘생겼어? 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제가 사실은 남자분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못했었고 기억을 잘 못하는 편인데 사실은 남자분들보다 제가 여자분들한테 그게 더 약해요.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막 이런 생각을 볼 때마다 하는데

님. 김은영님이 노래도 좀 들으세요. 가비님 힘들 것 같아요. 이러다 입술 옆에 거품 생기겠어요. 라고 하셔가지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체인 스모커스의 클로저.

모습, 성격, 가비는 이럴 것 같아 이런 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 세 친구들이 진실을 밝혀줄 거라고 하네요. 지금부터 받아볼게요. 문자 번호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희 메일로도 사연 받고 있어요. 슈퍼라디오 골뱅이 kbs.co.kr 하고 싶은 말이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가비의 슈퍼라디오 3, 4분은요. 메디카 코리아,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0: 가미님이랑 같이 그룹하고 있는 승원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1: 아, 네, 저랑 이제 제스비로 같이 활동하고 있는 또 승원이랑 저랑 정말 오래된 친구예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가 알고

0: 잘해요. 방주 달리는와 샤로 간주에 위라이위 하우 자주 돌아서로 가로 공소에 라이위 하우
1: 이런
0: 너무
1: 느낌.
0: 잘하지.
2: 우와 되게 잘한다.
1: 침대에 누워서 계속 우와. 연습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3: 아니 와. 근데 연습을 하는 건 알겠는데 잘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1: 그러니까 부모님께 감사하고
3: 진짜 그 악기잖아요.
2: 악기.
3: 네.
2: 악기를 막내 악기.
1: 막내 악기.
3: 진짜 너무 잘해서 승환이를 만나면 요즘 트렌드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재밌는 걸 좀 알 수가
1: 그쵸.
3: 있고.
1: 예. 왜냐면 웃어야 복이 또 들어오니까요. 가비님. 그죠?
3: 아 너무 웃겨요. 아, 그리고 우리 찰스는 또 심지어 지금 구독자가 104만 명. 아,
1: 진짜 네. 네. 대단한 거지.
3: 이라고 하는데 진짜. 아니 어떻게 104명을 모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99.7만 명이에요.
2: 진짜요?
1: 야속하다.
2: 네. 야속해.
3: 99.7만 명인데 이 100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0만이 안 된 지 6개월이 넘었거든요. 아. 보통 될 때가 됐는데 어떤 비결이 좀 있는지 그리고 찰스의 어떤 너튜브를 보면은 계속 이렇게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브이로그도 그렇고 혹시 그런 좀 비결이 있어요? 좀 재밌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2: 재밌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비결? 계속 뭔가 터질 걸 기다리는 것 같아요.
1: 아 저번에 솔직하다.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네. 나는 편집을 할 때 네. 모든 구간이 쇼츠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와. 편집을 한다. 나는 그런다.
2: 아 모든 게 킬링 포인트구나.
4: 아 근데 막 그렇게 편집을 할 마음은 그렇게 먹어서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해요. 이 사람들이 이걸 캡처했을 때 잘로 쓸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자막 달고 그러기도
1: 하고. 너 수업을 내다본 거야. 감동하네.
2: 진짜 멋있다. 웬일이야.
3: 아니 그러면 사실 찍는 양이 엄청나야지
4: 네, 그게 맞아요, 맞아요.
3: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면 그냥 넘기는 거는 가능한데 이 조금 조금을 다 살리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와 이건 진짜 대단한 건데 저희 PD님이 그만 얘기하고 문자 좀 소개하라고.
2: 아 문자 있네.
1: 아무래도 라디오는 문자가 신경 쓰이는 방송이다 보니까
2: 우리 소통방송이다.
1: 문자가
3: 신경 쓰여 네 라고 하시는데 우리 또또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2: 네. 아 권또또 사촌 언니예요. 우리 동생이 오늘 라디오 나온다고 해서 제가 더 신나고 떨리네요. 우리 도연이 요즘 너무 바빠 보이는데 멀리 정원하는 가족들 많다고 라디오 통해서 전하고 싶어요. 가비님 DJ 된 것도 축하드려요.
3: 감사합니다.
4: 언니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언니.
3: 누군지 알 것 같아요?
2: 추측이 돼요.
3: 추측이 되긴 해요.
2: 수정 언니?
3: 아 근데 또또 뭐 보면은 가족끼리 엄청 네. 엄청 이제 유대가 깊은 것 같아요.
2: 맞아요. 저는 좀 네, 가족이랑 좀 친하진 아 모르겠다. 제가 K 장녀라 네, 친한 건 모르겠는데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많고 네 그런 것 같아요.
4: 그게 맞아. 진짜 의외인 것 같아요. 언니가 애교가 없다는 게 가족들한테.
2: 아, 전 아예 없어요. K 장녀라.
3: 저도 그거 좀 의외예요. 왜냐면 엄청 화목한 가족인데 장녀라 그런지 우리한테 보여주는 모습이랑 또 다르더라고요.
2: 맞아, 맞아. 네, 완전. 네, 다녀왔습니다. 이러고 끝나거든요.
3: 밥 먹었어?
2: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그러면 만약에 엄마한테 전화하면 뭐라고? 아빠한테 전화하면 뭐라 해요?
2: 알았어. 이러고 끊고는 해요.
3: 아 근데 저도 외동이자 장녀라서 정말 공감해요. 저도 이 모습을 저희 어머니 아버님은 실제로 절대 본 적이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절대로 저는
2: 그럼요.
3: 네, 못 보여드립니다.
2: 그쵸. 오글거립니다.
1: 네. 저도 읽고 싶은 문자가
3: 한번 읽어보실까요?
1: 3027님 네. 승원스가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멘트 해주니까 50년 정통 국밥집 같고 정이 가네요. 왜냐면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요 제가.
3: 한번 해볼까요?
1: 좀 리버브 좀 넣어주세요.
3: 감사해.

0: 고마워요 승원 씨.
1: 진짜 좋다.
2: 어릴 때 이 노래가 참 무서웠거든요.
0: 이게 왜 무서울까?
2: 약간 좀 공포스러웠어.
0: 그쵸? 그쵸? 약간 뭔가 약간 한이 서린 노래 같은 느낌이 있었어.
2: 약간 괴담 같은 느낌.
3: 난 되게 애국심 올라왔었는데.
1: 어 맞아.
2: 진짜 진짜 K다 그지?
0: 애국심이 강렬한 우리 찰스도 한번 읽어주세요.
4: 네 9491님 가비 첫 방송 너무 축하해요. 저 오늘 친구랑 강릉 가는 날인데 찰스도 또 응원 가비 조합 보려고 취소하고 친구 데리고 달려왔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진짜로. 강릉은 둘 다 백수라 금요일 가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찬미 하트 연습생.
2: 아, 아, 아 우리 또

0: 아, 감사해요. 어떡해.
1: 와, 최고다.
0: 여기까지 와주셔. 아, 여기까지 아, 오느라고 그랬구나. 귀찮아서가 아. 아니라. 고마워요. 삶이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2: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스케줄 오면 항상 승헌 선배랑 오면 승헌 선배 팬분들만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당연히 승헌 선배 팬분들인 줄 알았는데 제 팬분들도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0: 아,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 한번,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3975님. 오늘 팀장님 때문에 회사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눈막 귀막 하시고 본인 생각대로만 일을 하셔서 너무 힘들어요. 저는 참고 일해야 되니 저 대신 팀장님께 노래로 여무세요 해주세요.
1: 여무세요.
0: 제스비의 Shut That 노래 진짜. 요청합니다. 라고.
3: 여무세요 팀장님.
1: 제발.
0: 진짜 여무로.
1: 진짜.
0: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Shut That 들어야겠죠. 그러면은 노래 듣고 와서 오픈 축하 파티 가비 앤 프렌즈 계속 이어가 볼 건데요. 어떤 코너 속 코너가 준비돼 있죠, 승헌 씨?
3: 아우, DJ가 된 가비에 대해 갖는 선입견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가비는 눈물도 없는 독한 여자일 거라든지 가비는 맨날 파티만 하면서 화려하게 살 것 같다라든지 이런 선입견들 있죠? 그런 거 보내주세요. 가비 찐친인 저희가 아주 명확하게 팩트 체크해드리겠습니다.
0: 오케이.
1: 사연은 지금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2: 사연이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0: 네, 노래 듣는 동안 받을게요.

0: 또 승연스 첼스 씨 나와 계십니다. 제가 방금 샷댓에 열심히 춤추느라고 살짝 멘트가 늦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가비에 대해 팩트 체크할 사연들이 진짜 많은데요. 한번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번 읽어볼까요? 오케이. 뽀롱뽀롱님. 가비님은 지인들에게 속 얘기를 잘 안 할 것 같아요. 맞나요? 라고 하시는데
1: 아닌 것 같아요.
2: 많이 하는 많이 해요.
3: 네, 많이 하시고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0: 되게 많이 해요.
3: 또 저랑 성격이 비슷하시기 때문에.
0: 그러니까 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아 이거는 오늘 우리 친구들 만나면 얘기하지 말자. 이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근데 네. 어느 순간
3: 하고 있어.
0: 울면서 얘기하고 있어.
3: 너무 공감되죠.
0: 네. 어떠세요? 다들 좀 속 얘기를 하시는 편인가?
3: 저는 뭐. 매일
0: 찰스는 맞아 솔직하게 얘기해
3: 주는 거. 전 너무 솔직하게
0: 거.
3: 얘기하는 편이고
2: 저도 진짜 그냥 계속 맞아.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0: 또또도 은근히 승원이
4: 제가 얘기를 좀 안 하는 스타일이죠.
2: 그러네. 네.
3: 근데 최근에 좀 많이 하지 않았어요?
4: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3: 아니 책 읽으면서 좀 감명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4: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스스로 좀 깨닫고 스스로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라는 느낌이지. 전 속 얘기는 잘 안 하기는
2: 맞아.
4: 해요.
0: 맞아. 근데 왜 안 하세요? 섭섭해요.
2: 나도.
4: 미안해요. 근데 그 누구에게도 잘 하지 않아서 너무 섭섭해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불편하구나 말하는 게.
4: 그냥 굳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0: 굳이.
4: 그러다 보니까 남의 얘기에도 좀 굳이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3: 너무해. 나 내 얘기 안 할 거야 이제.
2: 근데 또 잘 들어주긴 하.

0: 쉽지 않아요. 자랑 아니에요. 전혀. 전혀 아닌데 맥주 마시는 거 너무 좋아하고. 아. 근데 승원 씨 술 못 마시고 네. 찰스 씨 술 안 마시고 또또 씨는 조금 마시고.
1: 전 많이 좋아해요. 네, 어쩔 수 없이 우리 친구다 보니까.
0: 네, 친구다 보니까.
1: 에, 고3끼리 통하는 게 있어요.
0: 우리는 또 아 좀 세대가 살짝 달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 아닌가?
2: 비슷한가? 제가 또 유독 안 먹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0: 그렇죠. 찰스도 안 먹고.
1: 근데 승원 선배가 저랑 처음 친해졌을 때는 네. 1절 안 드셨는데 네. 가비 언니랑 또또니랑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한두 잔씩 거듭.
3: 맞아 맞아.
0: 어,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네. 마셔봐.
2: 제가 참 신기해요. 비싼 네. 술에는 맞아. 제 혀가 반응을 하더라고요.
3: 이거 맛있네 하면은 자꾸 비싼 다 술이에요. 비싼 거야.
0: 다 10만 원 넘어가는 술이에요. 이거는 안 먹을래요 하면은 되게 별로 안 싼 술.
3: 맞아 맞아.
2: 아 똥수는 안 먹어.
0: 어, 네.
2: 죄송합니다.
0: 잠깐만요. 저렴한 술이라고
3: 네,
0: 할게요.
3: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0: 네.
3: 죄송합니다.
0: 아, 괜찮아요.
1: 아, 저 읽고 싶은 건 문자 있어요.
0: 읽어주세요.
1: 이수정님께서 네. 가비님은 눈물이 많을 것 같아요. 혼자서 우는 일이 많나요? 라고.
0: 아, 저는 오히려 혼자 있을 땐 눈물이 안 납니다. 오. 뭔지 아시죠?
2: 아니요, 그리고

0: 되게 소녀소녀해지는 것 같아요.
1: 되게 소녀소녀해지긴 해요. 갑자기 네. 다른 사람이 되긴 해요. 여러분들이 또 못 보시는 모습을 제가 유일하게 보이는 공간이 남자친구 앞입니다. 아 아니야.
2: 사귀기 전에도?
1: 사귀기 전에 무조건. 아 아니야. 막 이래요. 아 몰라. 막 이래요.
2: 완전한 반전 매력이다, 그죠?
0: 저 가비 언니한테 연애 배워보고 싶어요.
1: 아, 너무 저 진짜 잘 알려드릴 수 있어요. 재밌게. 네, 그러면은 우리 지금 러브 얘기했잖아요.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듣고 4부에 이어갈게요.
2: 숨 참고.
1: 예스.

0: 김주영님께서
1: 김지영님께서 문자 보내주셨군요.
2: 지영 쌤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0: 그러네요.
2: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0: 사소하게는
3: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0: 맞아요. 네, 되게 솔직한 편이긴 해요.
1: 완전
2: 네, 솔직하기는 한데 아 그 하얀 거짓말은 종종 하는 것 같기는 해요.
0: 그럼요.
2: 저는.
3: 어떤 네. 하얀 거짓말?
2: 뭐 안 어울리는데 어울린다라서 아, 왜냐면 바꿀 수 없을 때.
0: 그렇지.
2: 옷을 바꿀 수 없을 때.
1: 진짜.
2: 괜찮아라든지. 근데 이제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괜찮아 이렇게 이제 안심시켜주는 것들은 그렇죠. 조금 하는 편이에요.
3: 그럼 궁금한 게 네. 이렇게 거짓으로 밥 한 먹자 하세요?
2: 늘 하는 거짓말이
0: 한국인이라면 다들
2: 늘 하는 거짓말이
3: 아까 쉬는 시간에 밥 한 먹자고 하셨는데 혹시 그것도 아니야, 거짓이었는지
2: 진심이에요.
3: 아 그건 진심
2: 아니야 그거 진짜 진심이에요. 아, 저 진짜 진심이에요.
1: 진짜 그건 뚜루
2: 뚜루
1: 뚜랄렛적으로 뚜루
2: 그건 진짜 뜨러워요. 진짜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니까. 또 우리 찰스님이 하나 네. 읽어주실래요?
3: 배인영님께서 네. 가빈님은 주 7일 약속도 충분히 기 안 빨리고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2: 이거는 거짓.
3: 네 아닌 거 전혀 아니에요.
2: 와 저는 주 7일 기 빨리지 않고 소화를 못해요. 약속을 그냥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도 조금 힘들어요. 7일 그쵸. 만드는 거 어떠세요 다들?
3: 저도 절대
1: 못하죠.
0: 저도 7일은 좀 힘들 것 같아요.
2: 5일은 어떠세요 그러면?
0: 5일은 괜찮아요.
2: 5일은? 6일은?
0: 6일까지도 괜찮아요.
3: 아 그러면 이제 네 주 일요일만 쉬시는
0: 네. 하루는 쉬어야 되지 하루만 않을까 쉬시는. 싶어가지고
3: 가비언니는 며칠까지 괜찮으세요?
2: 아 저는 4일
3: 4일
2: 아. 네 저는 2, 3일은 꼭 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떠세요 찰스는?
3: 저는 그 만남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서울에서 만나야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이제 집에서 만나도 된다 하면 일주일에 네다섯 번?
2: 아 그러면 다음에는 집으로 가면 되겠다.
3: 좋아요
2: 한번 갈게요.
3: 승환 선배는요?
1: 저요? 한 3, 4번? 괜찮아요. 오.
3: 저 선배가 은근 저보다 좋아요.
2: 맞아.
0: 맞아.
2: 승원이가 그리고 은근히 승원아 뭐해? 하면은 나와주는 친구예요.
0: 바로.
2: 진짜 고마워.
1: 찰스 씨는 좀 멀리 계셔서 그래요.
0: 그렇지.
3: 뭐가 멀어요?
0: 우리가 더 가까이 살아.
2: 아 근데 나 자주 안 해. 나 이제 올해 처음 했어요.
3: 아 네.
2: 올해 처음인데 받아줘서.
1: 질투의 화신이야 이 맹꽁이가 씨알이려.
3: 질투가 아니라 이거는.
2: 오케이 그러면 저희 이번에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저의 찐친 진짜 친구라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비의 찐친을 찾아라. 지금부터 저 가비에 대한 퀴즈를 풀 건데요. 또또, 찰스, 승헌스 중에 누가 이길지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실 건데요. 만약 또또가 이겼어요. 그럼 또또가 이길 거라고 예측해준 청취자 20분 뽑아서 화장품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세 분 나를 이길 거라고 예측해주고 응원해준 청취자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 열심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0: 세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아, 좋은데?
0: 오케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가위의 이상형은?
1: 에?
0: 가위의 이상형.
1: 아니, 너무 어려운데 이거는? 아, 찰스!
0: 이상형? 찰스?
1: 말 없고 안 나대는 남자.
0: 맞거든요?
1: 네.
0: 중요한 게 빠졌어요.
1: 또.
0: 네.
1: 잘생겼어.
0: 정확하게 풀로.

0: 그래요?
1: 예. 여름에 이거 천 옆에 있으면 이 소리 밤에 이 소리 많이 들려요.
0: 밤새도록. 아.
1: 내가 천 옆에 살았잖아요, 제가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오. 향동천 옆에 살았잖아요.
0: 향동천, 그러니까 그렇죠.
1: 밤에 개구리 소리 진짜 많이 들려요. 근데 정겨워. 아, 여름에 또 개구리가 또 와줘야 재밌지 또.
0: 아, 저도 창문 열고 소리 들을 때 어떤 땐 정겨운데 네. 어떤 땐 그것 때문에 깨요.
1: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들으면 정겨워 또. 예. 자, 우리 유고, 아니 저기 여러분 분노 쌓이시면 저희 제보 좀 해주세요. 문자번호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네.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홈페이지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우리 6581님, 하이 DJ님들

0: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부럽습니다. 저는 전업주부 백수라 나가서 일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1: 6581님 우리가 좀 잔소리를 하자면 예. 좋은 내용이 되길 바라요. 네. 나가서 일을 찾아다니세요. 남창희 씨도 일이 많이 없어도 좋아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을 잘 잡고 저도 나이가 있으면 이제 후배들이 예. 좀 많이 할 수 있는 게 맞지 아무래도
0: 예.
1: 우리 선배들도 그렇게 훌륭했다가 점점 일이 좀 없어지면

0: 또 우리 또 이분이 또 부럽습니다.
1: 누구요?
0: 저는 원래 전업주부가 꿈이었잖아요.
1: 네.
0: 예. 근데 지금 전업주부는 아니고 주부입니다. 전업은 아닙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전업주부라고 싶습니다.
1: 네. 네. 6581님 힘내십시오. 새싹이에요.
0: 그럼요.
1: 처음 와서 이런 얘기를 남기신 거예요. 네. 나도 일을 찾고 싶다. 네. 나가서 찾아보죠. 한 10개 찾다 보면 하나 나와요. 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0: 자,
1: 자 새싹 휘바스
0: 휘바 껌드립니다.
1: 첫 사연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이제 좋은 일 잡히시면 얘기해 주시고
0: 그래요.
1: 일이 계속 없어도 없다고 얘기해 주시고
0: 네. 네. 미라 듣다 보면 여러분들 원하시는 일 다
1: 우리 기적
0: 이뤄집니다.
1: 같은 게 많이 생겨요.
0: 정말 기적 같은 날
1: 그건
0: 라디오예요.
1: 얘기 안 할 테니까 한번 네. 저희 방송 들으면서 열심히 다녀보시고요.
0: 네. 네. 자,
1: 우리 뭔가 뭐 일을 잡을 수 있는 틈이 있겠죠.
0: 네 그럼요.
1: 노래 하나 들읍시다.
0: 소유 권순일의
1: 차마 소개 못하겠니?
0: 권순일 박용인의
1: 차마 예. 못하겠습니다. 내가
0: 예, 형이 하세요.
1: 왜 얘는 못할까? 자 소유 권순일 박용인의 틈.
0: 예 이거 하려고 밑에 깔은 거군요.
1: 예 일이 틈이 있겠죠. 예.

0: 주문 제작은 싹스킹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1: 네.
0: 저희 청취율 괜찮으니까 많은 기업체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회사를 뽐내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3부 첫 곡을 맞춰라 시간입니다.
0: 그렇습니다. 남창이 이제 3부 네. 첫 곡 어떤 노래가 나갑니까? 불러주시죠.
1: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땐
0: 조남지 사운드.
1: 그렇습니다. 뭐 너무 잘하시겠죠. 이 노래 제목 여러분들 정답과 오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KBS 크래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지역 내리던 비는 잠시 소강상태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방향 산본에서 수리터널 부근까지는 정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시흥요금소에서 송내까지 막히고요.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방향 월곡에서 정릉터널까지 막힙니다. 더 가서는 홍제에서 성산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영동대교에서 여의하류, 그리고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반대 잠실방향은 수산시장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요.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은 광명교에서 금천교까지 정체가 심하고 이 구간은 2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KBS 쿨FM 50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말이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0: 집 나갔었나 봐. 모를 수 있지. 부모님은 집 나간 거 모를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럼 아침에 집 나가 저녁에 들어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1: 아침에 몰라.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잖아.
0: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가출을 아침에
1: 나갔다가 예. 아, 가출을 예.

0: 자기가 하죠.
1: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0: 예. 예. 그래.
1: 맞습니다. 네. 안현신 씨도 세윤 씨가 형 아니에요? 뭐 보지도 않는데 막 물어봐.
0: 선호형님이 전화 연결했을 때 제가 소름 소리 시켜서 해줬죠.
1: 이건 그렇지. 뭐 자기 얘기를 하더라도.
0: 그래.
1: 그 와중에 하셨지. 그 와중에 잠깐 까먹은 정금자 씨가 어 오미완.
0: 예.
1: 한 시간이 지난 후에.
0: 네.
1: 다들 너무 잘하십니다.

0: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4: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3: 예산도 맞춰서?
4: 맞춘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3: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1: 에브리바디 액션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2: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1: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2: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2: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1: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2: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에서 120시간 달인 흑삼고.
2: 극단 무화에서 로맨틱 타임 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선물이

0: 자, 피곤스 피곤스 피곤스. 오늘 오후에 피곤한 고객 여러분, 졸렸어 졸렸어 졸렸어. 자, 걱정은 노노 당충전으로 밀어붙이자. 지금부터 망고 요거트 스무디가 공짜.
1: 자, 달콤 상큼 시원 달달 망고 요거트 스무디 쏠 수 있어. 오세요, 컴온.
2: 조충현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어쩌면 조충현입니다.
2: 그렇습니다. 안현신님께서 쪼르디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현신 반겨주시고 계십니다.
1: 감사합니다.
2: 예, 네. 충현 씨. 네. 한 주간 별일 없으셨고.
1: 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어린이날에 이어서 이제 어버이날. 네. 있어가지고. 예. 주말에 또 아이들과 함께 또 부모님
2: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시고.
1: 예, 또 이렇게 주말이 금방 또 지나가더라고요. 네. 네, 바로 또 이렇게 월요일이 됐습니다. 아이 피곤해.
2: 피곤하죠. 네네. 자, 힘내세요.
1: 네네네.
2: 요즘 뭐
3: 오늘 여기... 컨디션이 좀 좋아 보이네. 지난 주간 정말 안 좋아 보였는데.
1: 아이 피곤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
2: 저기 김범수님께서 아따 우리 타이거즈 동상 왔는가. 맞습니다, 역시 멋져부러.
1: 맞습니다, 형님. 예.
2: 이렇게 해주시는데. 요즘 타이거스
1: 안 뭐 좋지 않아요.
2: 좋지 않아요.
1: 나쁘지 나쁘지도 않고.
2: 아, 그래요. 그냥 중간쯤 하시니까.
1: 네, 늘 저는 그냥 좋아하는
2: 거예요. 야구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잘 상황을 몰라가지고.
1: 저는 그냥 뭐 성적에 연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좋습니다.
2: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충현 씨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옷이 중요해.
1: 아니. 예.
2: 예, 그냥 운동복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뭐 야구를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1: 아니, 그러니까. 야구 좋아해요.
2: 확실해요?
1: 네, 좋아해요. 예. 네.
2: 자, 그럼 미라마트.
1: 갈까요?

0: 같아요. 어. 내일은 지나갔고 어제는 멀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어.
1: 네. 알겠습니다.
0: 차라리 이런 건 어때? 김성영님.
2: 네, 저는 마음에 들어요.
0: 김성영님. 미라 들으면 운수대통 웃음개통. 너무 이거 저기 뭐 약 그건가요? 흑염소. 아니, 자, 흑염소. 운수대통 웃음개통.
1: 통신사요. 그런 멘트 같아요. 아, 그래? 무슨 개통할 때.
0: 그래.
1: 네, 개통할 때.
0: 개통. 아, 개통.
1: 그 개통할 때 느낌.
0: 통신사구나.
1: 네, 통신사 아, 느낌.
2: 결합하면 39,900원
1: 개통. 네. 막 예. 개시 막 이런 거.
0: 사장님이 놀라서 갖고 왔어요. 흑염소. 흑염소가만
1: 자꾸 흑염소 땡기세요.
0: 흑염소들 불안하겠어.
2: 한국에 흑염소가 많은가 보다.
1: 어, 요건 어떻습니까?
0: 뭐예요?
1: 4685님은 주접은 군력, 소통은 실력, 귀는 열고 입은 털자, 미라 영원히 흥해라. 오, 이거 의미는 있는데 주접은 국력이고 소통은 실력 아니겠습니까? 귀는 열고 입은 털어보는 아니에요?
2: 근데 이게 좀 기네요.
1: 아, 길다.
2: 사실 저는 뒤에 것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0: 근데 아니야, 예. 입은 털자도 미키스가 보기엔 좀 그래.
1: 아, 그래.
0: 그래. 우리 지금 작은 사연도 감사히 여기자. 이게 뜻이 좋으면서도
1: 오케이.
0: 미키스들이 봐도 전혀 무해.
1: 오, 그러면 이거 어때요? 홍명숙님, 웃음은 공짜, 사연은 필수.
0: 이거는요.
1: 샵8910.
0: 이건 너무
2: 노래죠?
0: 김연자 씨 노래.
1: 아, 그래.
0: 웃음은 공짜, 사연은 필수. 어, 갑니다.
1: 어,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노래 또 그 김연자 선생님한테 좀 받아가지고.
0: 그 김연자 선생님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안 들을 것 같아요.
1: 아, 또 호불호가 있어. 뭐. 어.
2: 미스터 파티. 빠빠라빠빠빠빠.
0: 로고도 그 쓰게 될 것 같아요. 예.
1: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면 정정훈 님이 이거 무찌르자 씨 방송. 이건 못 쓰겠죠 하셨는데.
0: 안 돼.
1: 무찌르자 뭐.
0: 방송사들끼리는 네. 우호적인 관계를 늘 맺고 있어야 돼요.
1: 아, 네.
0: 경쟁이면서 서로가 함께
1: 네.
0: 올라가는 상황으로 가야지.
1: 그러면서 뭔가 위협적인 존재만 그럼요. 되는 건 느낌.
0: 경쟁자가 없으면
1: 아, 오케이.
0: 매너리즘에 빠져요.
1: 아, 그러니까 무찌르는 건 아니다.
2: 네. 아니 이걸 뭐 보세요.
0: 방송끼리. 네.
2: 저기 시방송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 네.
2: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서 무찌르자로 들어가는 거는
0: 십자군이죠.
2: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 십자군 전쟁이에요.
2: 그러면 100년 전쟁 되는 거예요.
1: 오케이.
2: 우리는 우리가 모두 화합하고 네. 선의 경쟁을 통해서
1: 오케이.
2: 우리는 우리의 것을 이루겠다.
0: 경쟁이 알겠습니다. 자유로워야 네. 모든 것들이 방송하고 여러분들
1: 이분들 지금 어? 제가 약간 느낀 게

0: 이시은 씨군요. 이시은 씨.
1: 아, 네.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오시은 다 같은 동명이인이신데.
2: 아, 이시은 씨랑 다릅니다.
1: 아, 네, 네, 네. 아, 오시은님.
2: 네. 좀 이따가 읽어요.
1: 아, 예. 그럴까요? 좀 이따가 예. 이따가 읽겠습니다. 예. 사실 이시은님 저평가 우량주 언젠가 상한가 이거 어떻습니까? 코스피 7천 시대를 지금 저는 이거 8천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3: 지금 이거 시대 흐름이 맞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저는 금테크하거나 코인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1: 아, 주식
2: 주식으로만 하면.
3: 아. 그래요.
2: 그럴 수 있잖아요.
1: 아니, 전반적으로
3: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1: 근데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예? 정부 기조도 그렇고 뭔가 부동산보다는 예. 이렇게 예. 코스피나 주식 쪽으로 좀 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런 것 좀 트렌드 먼저 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3: 오늘 제가 빨간색 옷 입고 왔습니다.
2: 예, 저
1: 저
3: 언젠가 상한가.
1: 예, 올라가야죠.
2: 저는 흰색인데요. 무슨 자, 우리는 정치와 전혀 상관이 없는
1: 맞습니다,
2: 방송인데.
1: 맞습니다.
2: 예, 뭐 주식 느낌이 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음흠. 네, 그렇습니다.
1: 또 알겠습니다. 네. 자, 아, 신면봉님.
2: 네? 면봉이요?
1: 신명보님.
2: 명보님.
1: 된다, 된다, 우리는 된다.
2: 차라리 이런 게 나아.
1: 이런 게 그래. 나아요.
2: 된다, 어, 약간...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1: 된다.
2: 차라리 이게 나아.
3: 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어. 이게 낫지.
1: 그럼 된다, 된다, 우리는 된다. 황준기님, 미라 들으면 환생한다, 미라.
2: 안 되면
3: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 본인의 개구를. 그리고 미라 같은 거는 또 이태리 귀신이잖아요.
1: 아, 그 미라가 이태리인가요? 이태리, 이집트 쪽 아니에요?
2: 이집트 귀신.
1: 어, 이태리를 많이 다녀오시더니
2: 당시 뭐 이런 것들 섭섭해요. 아, 펜실바니아 드라큘라 이런 거 좀.
1: 아,
3: 뭐 아니 예수님이세요, 석가모니세요. 뭐 이렇게
1: 평화를
3: 뭐 다 이렇게 대통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는 거지.
2: 전 잡신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2: 예.
1: 알겠습니다.
2: 네. 아. 또요.

0: 뭐 네. 벌써 안 헤어지잖아.
1: 4시에 오아시스. 아, 시피네. 기적의 미라클. 예. 예. 자. 일단 장원 후보 추려봤죠.
0: 자, 후보 정리해봅시다.
2: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5074님 가자산으로.
1: 어, 좋아요.
0: 이게 됐어.
2: 신명보님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0: 좋았어. 예. 아름다워.

0: 부담스러웠어요. 멘트 자체가 맞는데 부담스러웠어요.
1: 예. 네. 오늘의 기적은 당신입니다. 오케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스튜디오 모니터에 띄워드릴게요. 자, 네. 여러분도 참 한번 봐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2: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미스터 라디오 긴급 진단 익명 신문고. 자, 평소에는 뭐... 보면 미라클 여러분에게 칭찬만 듣고 사랑만 받아왔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의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수가 다하는 뭐 국민의 방송 이런 거 아니에요. 쓴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미라에 건의하고 싶었던 점, 청취자를 위해 이런 점 좀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 등등 미스터 라디오 바라는 개선사항 허심탄회하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익명도 저희가 웰컴이에요.
1: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미라의 부흥을 위한 것이니까 개의치 네. 마시고 여러분들 많은 의견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8910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2: 무료.
1: 사연 소개되시면 추첨 통해서 망고 요거트 스무디 보내드릴 거예요.
0: 네, 그 자 사연 게시판. 네. 사연이라 뭐야? 부흥.
1: 네.
0: 끝에 올라온 걸 하나 봤는데.
2: 뭐 어떤 거요?
0: 너무. 4680님 그거 전 재밌게 봤어요.
1: 네.
0: 태교도 미라, 임종도 미라.
2: 아 너무 웃긴다.
1: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세요.
0: 예. 그거야. 네.
2: 아 그런데 아, 저도 지금 갑자기 그 건의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쓴소리 좀.
1: 네. 네. 네. 이제 우리 주현 씨부터 시작을 하세요. 예. 여러분들 빨리 문자 보내주세요.
2: 아니, 지금 너무 지금 아까 전에까지도 너무 그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네. 지금 분위기가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1: 예.
2: 지금 보면은 이제 익명 신문으로 넘어갔잖아요.
1: 네.
2: 근데 정성이 갑자기 지금 웃었어요. 이 예. 포인트거든요.
0: 예. 미안합니다.
2: 예. 이 흐름을 자꾸 끊는 게 약간 있지 않나.
0: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1: 정수영이 미련이 남았어 그래요.
2: 사람이. 어떤 것들이?
1: 사람이 미련이 많아요. 예.
0: 네. 지금 이혜원 씨, 권영희 씨 자꾸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아. 서버가 폭주해서 KBS 게시판이 다운됐다고
1: 하지 마세요.
0: 네, 이혜원 씨, 권영희 씨,
2: 폭주가 폭주하겠네요라고 예, 하셨습니다.
1: 예, 네. 자, 읽어볼게요 이제.
2: 갈까요?
1: 예, 권희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2: 아, 뭐 너무 많이 갑자기 들어오는데. 네. 네. 자, 익명입니다.
1: 다 익명이에요.
2: 견디가 네. 말할 때. 긍디가 좀 안 껴들었으면
0: 죄송합니다.
2: 사운드가 겹쳐요. 긍디 미안요.
0: 괜찮습니다.
2: 아, 미안이라고 하시는지 안 으셔도 됩니다.
0: 사과하세요.
2: 자, 우리 이어서
0: 또 껴들었어요.
2: 김지현님 예. 제 사연을 더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1: 김지현님 이거는 그렇게 되면 지연돼요.
2: 지연돼요.
1: 예, 방송 지연돼요.
0: 이런 건 괜찮나? 예. 이런 건 괜찮아?
2: 네. 예. 자, 그리고 반대로 1382님 견디 노래랑 성대모사 그만 좀 해주세요. 라디오 집중하는데 방해돼요.
1: 미안합니다.
2: 아, 또 한다, 또 한다, 또 한다, 또 한다.
1: 미안해요.
2: 또 한다, 또
0: 이승환 씨. 이승환 씨 어떻게 무엇이다 이거 이현우 씨
1: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0: 그대홈을 화루루잖아오
2: 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1: 네. 이제 안 할게요.
0: 자,
2: 자 그리고 이어서 최상구님은요 화요일 코너 쇼미더뮤직 대화를 좀 줄여주셔요. 아, 어떻게
0: 이거는 대화 코너예요. 음악을 깔고 대화를 하는 코너인데
1: 솔직히 말해서

0: 정도까지만 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1: 네. 네. 자, 이어서 안병수님. 소나무들도 챙겨줘봐요.
2: 이거는 좀 저희가 네. 유념을 해야 됩니다.
0: 네. 맞습니다. 예.
2: 사실은 시간이 있고 우리도 또 많이 떠들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소나무 분들의 사연이 네. 좀 뒷전으로 밀릴 수
1: 그럴
2: 있어요.
1: 그럴 수 있어요.
2: 그거는 좀 미안합니다.
1: 네.
2: 우리 말을 줄여야 되는데 안 돼요.
0: 소나무야.
2: 예. 그만해 너 좀.
0: 소나무야. 바비큐입니다. 어떤 네. 날들을 그려야 하는지 진실해요.
1: 예. 자, 그리고 이어서 사이사이님은요 사연 소개할 때마다 정수영 연기가 늘어요. 이러다가 연기로 가시는 건 아닌지.
2: 이건 뭐야? 이건 여보 당신이 보냈어. 이게 뭐 처제.
1: 자, 그리고 이어서 6065님은요 네. 놈놈놈에서 그만 싸우세요.
0: 아유 싸우긴요. 아, 싸우다니요.
2: 저희가 이제 서로의 자존심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좀 듣기 불편한 분도 갖고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2: 예, 네, 근데 뭐.
1: 어, 잠깐만요. 뭐
2: 코너가 그렇다고.
1: 어, 나 이거 눈에 딱 들어온 게 하나 있는데 읽어도 돼요? 3530님. 네. 시끄럽고 잘난 척, 아는 척 엄청 하는 지저

0: 저 월요일인데
1: 정수가 다하는 네. 자 윤경희님 댓글창 복주 중. 아 자꾸 그러지 말고.
2: 이현정님 저 아까 진짜 두 번 튕겼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0: 자 그리고 윤선영님 충현이 형님 말하는 거 좀 들어줘요. 코너지기 중 유독 월요일만 힘들어 보여요.
1: 너 힘들어. 너 힘들면 다음 주부터 오지마. 오지마.
0: 아니야.
1: 그렇게 힘들다고.
0: 아니야. 아 그건 아닌데 어쨌든 뭐 너무 좋으니까.
2: 아니 충현 씨랑 네. 아니 저는 충현 씨가 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좀 줄여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0: 사람들한테 댓글 달 수 있어. 하나씩 하나씩.
1: 자, 우리 김희정님은요. 예. 건의사항 이거 내일도 해요. 2탄, 3탄, 4탄.
0: 아, 이거는
2: 그만하세요.
0: 저 우리 저 조충현 씨 할 때만 해야죠.
2: 사탄 들렸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0: 야, 너도 고만해.
1: 4685님은요. 아, 이런 아재들 고만이라고 하고 싶지만 이 맛에 미라 듣습니다. 맞아. 뜬금 끼어들기 아재 개그 다 좋다야.
0: 그래. 우리는
1: 이런 것들이 해서 타 방송이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에요. 무기를 갖고 계신 겁니다.
3: 아재가 되는 거죠.
1: 핵폭탄을 예. 갖고 계신 거예요. 예.
3: 근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젊은 분들도 결국 아재로 가고 있는 과정인
1: 맞습니다.
3: 거예요.
1: 맞습니다. 아재로. 예. 자, 김명곤님, 충현님 수염자국 없애고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2: 이런 인신공격을 하지 마세요.
1: 명곤님은 아직 안 되실 것 같아요.
2: 예. 충현이 원래 털이 많은 친구예요.
3: 그래요. 그래, 수염자국 나름... 없애고 오래? 야, 네. 턱을 날리고 오란 얘기인데.
1: 자, 유현일님이 공개 방송 한번 해줘요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2: 예, 아, 그럼 이렇게... 저희야 뭐 언제든 뭐 할 건데, 예. 그건 뭐 이제 제작진이 그거는. 돈도 들고 품도 들고 이렇기 때문에 네. 좀 그거는 뭐 좀 그게 있어요. 정리해서 네.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공개 방송 뭐 자주 하고 싶습니다.
1: 그리고 8916님은요. 미라클 이름 좀 많이 불러주세요. 방송 끝날 때요. 저 일찍 가는데 월요일이라도 좀 일찍 많이 좀 불러주세요. 저
2: 5분씩
1: 일찍 가니까.
2: 항상 불러드리거든요. 저희가.
1: 네, 조금 더. 네? 조금 더 많이 불러주세요.
2: 근데
3: 5명도 많아요.
2: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2600명인데 5명씩 새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네. 없어요. 사람이. 네.
1: 유건상님이 아니 건의사항 하자는데 왜 삐지는 것 같죠?
2: 누가 삐져요?
1: 정윤아님. 정윤아님 저들은 바꿀 생각이 없어 보임.
3: 야 정윤아.
2: 그게 정답.
3: 정윤아 신기 있다. 신기 있어. 정윤아. 와.
2: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저들은 바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이네요.
3: 아니 근데 와 정윤아 씨. 야 근데 정윤아 씨 말이 너무 웃기다. 저들은 바꿀 생각이 없어 보여.
1: 네. 내가 계속 봤지만.
3: 아니 근데 진짜 확 와닿는 게 좀 바꾸지.
2: 그럼요. 그건, 네. 아니 저희가

0: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리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대체할 땐 어디로? 사진으로?

0: 여러분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항상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1: 저들은 오늘... 바꿀 마음이 없다.
0: 아닙니다. 바꿀 마음 있습니다. 예. 예. 오늘 준비한 곡은요, 박화요비의 바이 바이 바이입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릴게요.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1: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626일 쌓여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렸던 비로 도로가 많이 미끄럽습니다. 퇴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부근까지 밀리고요. 기흥에서 수원 사이에 퇴근 차량들 많아졌습니다. 좀 더 지나 서울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더디느름 보이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은 반포대교에서 난진 아들목 사이 정체고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은 고척교에서 성산대교 남단 사이 많이 밀리고 이 구간은 3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KBS 쿨 FM 50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온라인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선물로 드립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각종 선물 세트 품에 안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좀 전에도 랜덤 세트 드린다고 했잖아요. 샵 8910으로 5월에 열심히 한번 참여해 보세요.

알 수 있는데 막걸리는 그 잘 찾아보세요. 그렇게까지 오래 가요? 소주나 맥주처럼? 아무튼 지간에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네요. 직접 담근 막걸리라고 하니까요.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0: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멋진 다음 연주를 위한 쉼표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멋진 곡이 다시 아름답게 흐를 수 있도록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일자리, 복지 연계, 일상의 평온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1600-5500. 이 캠페인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4: 봅니다!

0: 봄에도 라디오는 쿨 FM인가 봄. 매일 아침 7시 조정 씩씩. 저 식디의 FM 대행진부터
1: 매일 밤 10시 한해 키스더 라디오까지 함께해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KBS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7,800선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증시 시가총액은 7,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는 HMM 남우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비행체 타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데 대해 민간 선박 공격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에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방안과 관련해 갭투자 허용이란 주장은 억지 비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지목된 이모 씨에게 대법원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0: 약간 침묵 끝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1: 그동안 계속 생각났어요.
0: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다. 저도요. 많이 걱정했어요.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다고요. 근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1: 지웅씨, 울지 마세요. 내가 미안해요. 그땐 왜 연락처를 안 물어봤을까요? 아무튼 그간 저도 걱정 많이 했다고요. 그리고 보고 싶었습니다.
0: 늘 건조하고 삭막하기만 했던 내 마음에 모처럼 온기가 닿는 것 같았다. 우린 미용실에서 나와 처음으로 커피를 마셨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아프지 않은 기색으로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헤어지기 전 그가 먼저 말했다.
1: 이제는 오늘도 고생했어요.

0088이어서 1189. 때로는 현실이 더 영화 같아요. 두 분 모두 항암 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고 예쁜 사랑을 하고 계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7539. 동병상련이 동고 동락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봅니다. 오! 이 라임 좋은데요? 동병상련으로 사실 두 분이 시작하신 거잖아요. 근데 동고 동락까지. 이야, 최고인데요? 9605. 내비게이션 이렇게 미울 수가. 중요한 대사 하나도 못 들었어요. 아, 어떡하지? 다시 읽어드릴 수도 없고. 내비 볼륨을 너무 크게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집에 가는 길이면 뭐 그렇게까지 크게. 아휴, 나중에 다시 듣기 들으시고요. 그래도 다른 분들은 다 들으셨으니까 후기 읽어드려야죠.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2부로 소개해드렸던 사연 주인공은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등장했던 인물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었어요. 후기. 그날 이후로 저희는 우연히 만나는 사이가 아닌 약속한 시간에 만나는 사이가 되었죠. 같이 버티던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이 이야기는 한참 오래전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과는 헤어졌지만 저에게는 한편의 영화 같은 사랑의 기억입니다. 아, 이 동병상련으로 시작은 했는데 동고동락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았네요.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홈페이지 열어놓겠습니다. 언제든 사연 남겨주세요.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월간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그 밖의 선물들을 또 드립니다. 아이유 나의 옛날 이야기.

드리려고 보관해 두었는데 수업 들어가니까 같은 반 언니가 뭘 찾더라고요. 물에 반지를 떨어뜨렸다고. 알고 보니 제가 주운 반지가 그 언니 거였어요. 언니가 만난 점심 사줬어요. 와, 다행 다행. 아니 금반지 어쩌다가 이게 헐거워졌나? 잘 빠지지 않는데 반지 그 정도. 야, 아니면 이렇게 아유 그 번거로워서 잠깐 빼놓고 뭐 샤워다. 야, 진짜 다행입니다. 좋은 일 하셨네요. 맛있는 점심 얻어 드실만 하죠. 랜덤 세트 4465 좋은 일 하신 이분에게 또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냉장고에 시댁에서 주셨던 쪽파가 있어서 저녁에 파전해서 먹으려고 파를 썰어 반죽에 섞었는데요. 최은정 씨, 가스 검친원 분께서 오셔서 어디 나눠주시는 좋은 일 하시나 보네요. 반죽이 엄청 많아요. 그러시는 거 있죠. 저도 모르게 네 했어요. 그거 사실 저희 집 평소 먹는 양이거든요. 대식가들이 있죠. 이 양은 정말 사람마다 집안마다 달라서 어떤 집은 뭐 전 한 반쪽도 뭐 배불러 이런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

0: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1: 이런 기능 저런 기능 온통 신기한 것 투성이라면서 보름쯤 지나 아버지 차를 보러 내려갔는데 글쎄 의자 비닐만 벗기고 나머지 비닐과 필름은 하나도 떼지 않고 계시던 아버지. 남은 시간은 조금 더 느긋하고 조금 더 반짝이게 보내셨으면 좋겠다. 그 차처럼 말이다.

운전만 해 브레이브걸스였습니다. 듣는 동안 9110 이러셨어요. 이 사연을 부모님과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괜히 헛기침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다행히 혼자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110 이어서 2901. 저희는 사위들이 10년 정도 기윗돈을 모아서 장인 어른 차를 바꿔드렸고요. 그때 사랑하기 좋은 날에 문자 보낸 기억이 나네요 하면서 그거 예 캡처해서 보내셨네요. 야, 장인어른 하고 그 차로 야. 네네네네. 아, 좋습니다. 아유, 잘 타고 다니시나요, 장인어른께서? 진짜 멋진 사위들이십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우리들의 보통 날 오늘 사연의 주인공께는 진짜 효도하셨다고 큰 칭찬과 함께 돼지고기 세트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우리 편하게 말해요 이어집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고려기프트 메디카 코리아 KB국민은행 제공입니다. 쇼리실라!

0: 거니까.
1: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

많은 거 안 바랍니다. 사연 하나면 충분해요. 우리 편하게 말해요. 가정의 달 5월 어떻게 잘들 버티고 계십니까? 어린이날에 이어 어버이날 미션까지 완수하느라고 지갑 묻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근데 꼭 비싼 선물만 좋은 건 아니죠. 오히려 오? 이 선물 이렇게 반응이 좋다고? 싶은 게 있어요. 방산시장에서 파는 진짜 잘 드는 가위를 어머니께 사드렸거든요. 웬걸. 냉장고 바꿔드렸을 때보다 더 좋아하시던데요. 공룡을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풍선 옷 입고 직접 공룡이 돼줬습니다. 쾅 연기까지 해줬더니 평생 기억에 남을 아들 표정을 그날 봤어요. 우리 편하게 말해요. 오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가정의 달 가성비 버전. 가격도 착하고 받는 사람 만족도도 높았던 선물 아니면 이벤트 뭐였나요? 다른 분들 위해서 공유 좀 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소개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몇 분에게 케이크와 꽃다발 선물도 보내드릴 거거든요. 샵8910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강하늘 조개 껍질 묶어.

조개 껍질 묶어 강 하늘. 자, 여러분, 가정의 달 가성비 이런 선물 실제 체험해 보신 걸로다가 받으셨거나 선물해 보신 걸로 진짜 가격 대비 이거 최고예요. 이런 선물 좀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의 주제입니다. 즉석 복권 한 장씩 선물했더니 다들 뭐가 나올지 기대하면서 저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긁어. 에휴, 재밌는데요. 보통 이런 거는 왜 연말 송년회나 이런 뭐 동창회 이런 데서 이렇게 하나씩 선물하고 이러잖아요. 막 다들 애들처럼 그 시간에 막 재밌어 하는데 이걸 또 가족끼리 괜찮겠는데요. 0049.

경태 씨. 아버님 차량 발 매트를 교체해드렸는데요. 먼지도 안 날리는 것 같고 차 실내가 바뀌니 새 차 같다고 하시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차는 못 사드려도 차량 실내에서 쓰는 제품 위주로 이것저것 사드리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차는 운전하는 사람에게 내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뭐 엔진형은 다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거의 운전할 때마다 이렇게 발매트 진짜 저도 이거 갈아야지 할 때가 됐는데 야 이거 좋은 선물이네요. 김경태 씨 아이디어 좋고요. 1698 아빠에게 효자손을 선물로 드렸어요. 효자손에 제 이름 스티커 붙여서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던데요. 딸이 등 긁어주는 기분이 드신대요. 여기서 포인트는 딸의 이름을 스티커로 해서 이렇게 딱

1698. 정말 가성비 선물이었습니다. 오수진 씨. 아버지가 가족 사진을 그렇게 찍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언니, 형부의 조카까지 다 모여서 셀프 사진관에서 저희들끼리 인위적인 표정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사진을 찍었는데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한 시간에 7만 원입니다. 가성비 최고죠 하셨어요. 네, 이거 사진관이면 몇 배는 들 텐데 7만 원에 한 시간 동안 우리끼리 이렇게 저렇게 뭐 의상도 뭐 어? 흰색으로 다 맞춰 입었다가 다음번에 갈아입기도 하고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표정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좋은데요. 이동하 씨, 저희는 가족들이랑 식사하고 초중고 아이들 다 데리고 다 있는 그곳에 가서 아 거기요 3만 원씩 사고 싶은 거 다 사 그랬더니 엄청 행복해하던데요.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런 거 일절 없었어요. 잔소리 안 하기로 했고요. 좋습니다. 거기서 3만 원이면 꽤 건질 거 많을 것 같거든요. 야 이동하 씨. 8895. 취미로 배운 캘리그라피 문구에 수채화로 꽃 그려서 부모님도 드리고 형님 내외분께도 드렸어요. 의외로 참 좋아하더라고요.

좋은 선물일 것 같고요. 5919. 어버이날 전날 아버지 환갑이었습니다. 아빠 사진으로 직접 만든 축하 포스터를 회사에서 인쇄하고 직접 만든 케이크로 가성비 넘치게 파티했습니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오, 축하 포스터는 사실 무슨 팬클럽에서 스타들 이렇게 무슨 그런 팬 모임 할 때나 이럴 때, 야, 아빠가 그냥 스타들신 기분이었겠네요. 김민정 씨. 엄마에게 옛날 부잣집에서만 썼다던 금장 다이얼 전화기를 사드렸어요. 이거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엄마 정말.

재밌는데요. 좋은 선물. 7081 엄마가 친구분들과 첫 해외여행 가신다고 하셔서요. 가방에 들어가는 조그만 핸드크림 두 개씩 선물해드렸더니 친구분들이 센스 있다며 칭찬해 주셔서 우리 엄마 어깨가 한껏 올라갔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엄마 친구분들 것까지 모두 산 거예요. 사실 요만한 가방

치료. 야, 완전 이게 큰 돈 안 들이고 진짜 이거 생색나고 너무 좋은데요. 687이 이어서 이시은 씨. 자칭 동네 가수 엄마에게 선물한 블루투스 마이크. 요즘은 너튜브에 노래방 영상 다 올라와 있으니 그거 틀어놓고 노래 부르시면 코인 노래방 뺨쳐요. 우리 엄마 완전 잘 애용하고 계세요. 아, 이건 또 노래 좋아하셔야, 엄마가 또 노래 좋아하셔야 좋은 선물. 아무튼 여러분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소코도모 회전목마.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Moon, river, 평일 밤 12시 홍주연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월요일 생방송 4부입니다. 김선아 씨. 윗집 인테리어 공사 덕분에 오늘 하루 바깥 생활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카페와 도서관에 갔다가 시장까지 한 바퀴 돌고 왔어요. 한 달 공사 예정이라는데 내일은 또 어디로 나갈지 코스 짜봐야겠어요. 와, 이런 이웃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표현을 뭐라고 하셨냐면 선아 씨가 윗집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고 하셨어요. 아이 뭐 그 덕분에 나도 밖에 한번 나가보는 거지 뭐. 늘 집에

랜덤 세트 그 예쁜 마음에 제가 감탄하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원영미 씨.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전통시장 근처거든요. 안 그래도 음식 냄새 때문에 밤마다 아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1층 상가에 삼겹살 식당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진짜 다이어트 하려면 이사만이 답일까요? 미초 하셨습니다. 아, 진짜 이건 피할 수 없는, 배고플 때 삼겹살 굽는 냄새는 정말, 와, 정말 천상의 냄새 아닙니까? 아유, 어떡하실래요? 그래서 영미 씨. 그냥 삼겹살 냄새가 들어올 그때 밖에 나가서 걸으시는 건 어때요? 그게 막 밤 12시까지는 아니잖아요. 보통 아마 한 7시에서, 요 시간? 7시에서 길어야 한 8시 반? 요럴 것 같은데, 딱 나가서 걸으시는 거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 시간에. 예? 그리고 막 걷고 오잖아요. 그러면 약간 내가 걸은 게 아까워서 뭐 먹고 싶다는 마음이 좀 줄어들어요. 원영민 씨에게도 랜덤으로 선물 세트 보내겠습니다. 장범준의 회상.

장범준의 회상 이어서 심은혜 씨가 듣고 싶어 하신 부활 생각이나 들려드렸어요. 1085 평소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만 오늘은 멀리 볼 일이 있어 오랜만에 버스를 탔어요. 저는 맨 뒷자리 창가에 앉았는데요. 옆에 앉은 사람이 꾸벅꾸벅 졸더니 고개를 제 어깨에 툭 떨구더라고요. 아, 이거 드라마 꼭 로맨틱 코미디, 로코에 꼭 나오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예, 이러다가 이제 막 호감이 생기거나 막 이런. 깨우기에는 너무 곤히 자기에 내려야 할 정거장을 지나치고 여유롭게 여행하듯 창밖 구경했습니다. 이제 다시 집으로 가는 버스 타러 가요. 허! 아니, 우리 청취자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좋으세요? 와, 진짜 이러기 쉽지. 저기요, 여보세요, 여기요, 저 내려야 되고. 아니, 당연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야 될 상황에. 아유, 너무 곤이 자신. 아유, 지금이라도 그냥 단잡. 이야, 이 어깨를 내어주신 1085 진짜 멋진 분이십니다. 랜덤으로 선물 세트 보내겠습니다. 이지영 씨. 학원을 운영 중이에요. 며칠 전 울 쌤들 두 분이 드릴 말씀이 있다더니 둘이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20년 넘는 날들 동안 많은 쌤들 들어오고 나갔는데 커플 탄생은 처음이네요. 둘이 예쁘게 사랑하길 바랍니다. 오, 야, 진짜 사내연애, 사내연애. 왠지 막 엄청 큰 규모의 학원은 아니라서 쌤들 다 서로 뻔히 알, 아마 눈치, 원장 쌤은 모르셨지만 다른 쌤들은 눈치채고 있었을걸요. 이야, 랜덤으로 이재영 쌤께도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유, 정기고, 썸, 5797 신청곡.

0: 썸 소유 정기고 러블레시피 거미 바비킴이었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4부 현대자동차 하이엠솔루텍 제공입니다.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5: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0: 있어요? 도착할 때까지 저와 함께 하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잠시 후에 만나요.
1: 사랑하기 좋은 날 5월 선물입니다.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시간을 되돌리는 스킨 MD 엑소 레디언스 세럼,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 기능성 차량용 방석,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 하이패스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정체는 서울시 구간 양재에서 반포나들목 사이만 되고 있고요. 반대 부산 방향은 죽전 부근에서 신갈분기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남동 부근에서만 정체가 남아 있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은 서강대교에서 난지나들목까지 밀리고요. 반대 구리 방향은 전 구간 수월해졌습니다. 내부 순환도로 성산 방향은 마장과 월곡 사이 1차로에서 방금 추돌 사고가 나서 부근에서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녹천교에서 상계교까지 답답합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3: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앱

문구점에 가면 구경할 게 참 많죠. 특히 노트요. 예전엔 표지만 보고 골랐던 것 같은데 요즘엔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칭찬거리만 쓰는 칭찬노트, 불안한 감정을 써내려가는 불안노트, 목표를 굳게 다짐하기도 하고 시간을 잘게 쪼개 적기도 하고요. 똑같은 하루라도 어떤 걸 적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것 같죠?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적으셨나요?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5월 11일 월요일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태연 멜로망스의 페이지 제로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요즘 문구점에 진짜 다양한 게 많이 나왔는데 저는 무슨 뭐 칭찬 노트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가 노트를 그만큼 요즘 관심 있게 보는 코너는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또 얘기를 들으니까 한 번쯤 가서 나도 구매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중에서 만약에 뭔가를 사게 된다면 저는 그래도 긍정적인 편이라 칭찬 노트를 사고 싶습니다. 불안 노트는 쓰면서 좀 해소될 것 같기는 한데 그거를 나중에 좀 태워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거를 뭔가 보면서 다시 마음이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1635님은 저 용돈 노트 샀는데 어렸을 때 쓰던 것보다 훨씬 귀엽고 좋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용돈 노트 사면은 그럼 이런 건가? 뭐 5만 원을 받았으면 5천 원으로 뭘 샀고 가계부처럼 정리하는 그런 거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잘 돼 있으면 너무 좋은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계부를 쓰는 습관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올해 초반에 잠깐 쓰다 말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또 어디로 어떻게 돈이 새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아쉽고 저도 다시 언젠간 가계부를 잘 쓰는 날이 오겠죠. 7564님은 맞아요. 요즘 예쁜 노트들이 많더라고요. 조카 있으면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전 오늘 하루 행복했다 이런 거 적고 싶네요. 정디 오늘도 2시간 잘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거 적은 적 있어요. 오늘 하루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적어보는 걸 해봤는데 생각보다 나쁜 점은 별로 몇 개 없고 좋은 거는 사소한 거를 다 나열하면 진짜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그런 거죠.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오지 않았다. 이것도 되게 좋은 거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거를 막 나열하다 보니까 아, 좋은 게 더 많구나, 하루하루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오늘 좀 컨디션 안 좋고 힘드신 분들 있으시면은 아니에요, 생각해보시면 좋은 게 더 많을 겁니다. 7011님은 아유, 정디 저는 슬픔 노트를 써야 할 것 같아요. 먹는 즐거움으로 사는 불고기인데요. 최근에 토마토 알러지, 딸기 알러지가 생겨서 몹시 슬픕니다. 심지어 복숭아도 조심히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매년 여름마다 복숭아에 수억 쓰는 복숭아 러버인데 말인데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21일에 새 앨범이 나오거든요. 그 앨범 이름이 오늘 공개가 됐는데, 퍼플 노츠라는 앨범이고, 타이틀곡은 나의 작은 청춘에게라는 곡입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에, 힘을 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뭐 청춘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일상에 힘든 분들이 조금 하루하루 더 힘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노래를 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노래가 21일 날 나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월요일 저녁이에요. 어떻게 보내고 있으신가요? 일상이 담긴 사진과 함께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려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5: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6: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윤기님, 정디, 아까 뉴 가요광장에서 중간에 목소리 10초컷 나오던데요. 너무 반가웠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또 폴킴님께서 가요광장 처음으로 또 DJ 시작하셨잖아요.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10초 도와드렸습니다. 저와 함께한 우리 제작진분들이 또 이제 가요광장으로 다 가셔가지고 폴킴님 거를 저도 살짝 들었거든요. 응원하고 있고요. 서로서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또 듣고 계시겠죠? 9236님.

진짜 예쁘게 잘 지켰네. 아, 민들레가 요즘 진짜 홀씨 돼가지고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진짜 많이 날아다닐 거예요. 얘네들도 이제 언젠가 또 자리를 잡아가지고 꽃을 피우겠죠?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날씨가 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비도 오고 또 밤에 되면 또 기온이 떨어질 거라 감기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빵 나왔정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월요일, 너무 피곤하고 고생한 날이니까 달달한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달달한 마카롱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빈칸은 노래 제목입니다. 제가 설명하는 장면을 잘 듣고 떠오르는 공명을 적어 빈칸을 채워주세요.

상상해봐. 갑자기 무인도에 떨어져 버린 거야. 그곳엔 오직 우리밖에 없어. 넌 어떨 것 같아? 좀 무서워? 나? 나는 너에겐 말 못해. 절대로 비밀.

깜짝 음악 퀴즈 빈칸을 채워요. 떠오르는 공명이 있으신가요? 힌트 하나 드리면 제목은 다섯 글자입니다.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정답 받아볼게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우주소녀의 설레는 밤 듣고 올게요.

정답 발표 먼저 하고 문자를 읽어보기 전에 망고님께서 살짝 당첨 기대했어. 이미 힌트를 또 주셨네요. 홍영대님 살짝 서리했어. 5966님 오마이갓.

우주소녀의 설레는 밤 듣고 왔습니다. 가정의 달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선물을 마구마구 드리려고 만든 빈칸을 채워요. 이제 5초 후에 정답 문자 마감합니다. 5, 4, 3, 2, 1.

써라, 잘 입거라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잘 모르는 노래긴 한데 제가 집 가서 찾아볼게요. 꼭 오늘의 정답은요, 살짝 설렜어입니다. 오마이걸 노래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0688님, 오마이걸 살짝 설렜어요. 무인도 듣자마자 딱 감이 와버렸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무인도 들어간 가사가 생각보다 많이 어부기도 하고, 무인도에 친구랑 단둘이 떨어진다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요. 조은미님, 살짝 설렜어. 이렇게 퀴즈 보내는데 설레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선물 당첨자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에게 들려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문자 기다리면서 오늘의 정답송 듣고 올게요.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

치킨 먹을 생각에 신나게 퇴근 중입니다. 정디는 저녁 드셨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치킨집에서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한다니 대박이다. 이런 날은 무조건 친구들이랑 모여서 같이 먹어야죠. 저는 저녁을 오늘은 생방만 있어서 먹고 나왔는데 그 파스타, 샐러드 파스타에 요즘 꽂혀가지고 샐러드 파스타를 먹고 왔습니다. 들기름 소스를 뿌린 그런 샐러드 파스타인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벤슨 분의 미스티컬 매지컬.

댄슨분의 미스티컬 매지컬에 이어서 찰리 푸스의 레프트 앤 라이트 듣고 왔습니다. 3521님, 오늘 집을 나섰는데 분명 우산을 챙길까 말까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나섰는데요. 하필 그 타이밍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도블록 사이에 물이 고여 있었는지 발을 내딛는 순간 촥 하고 물이 튀어서 얼굴이며 옷, 신발까지 흙물이 튀었습니다. 위로받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챙길까 말까 뭐 할까 말까 하는 순간 꼭 그런 일이 터져요. 그쵸? 아 이럴걸. 그냥 진짜 할걸. 1277님 일단 그 옷들 잘 빨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래도 흙물 있잖아요. 흙물 괜찮아요. 빨면 되니까. 오늘 너무 놀라셨을 거예요. 놀라신 거 오늘 좀 10시까지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8613님, 쩡디,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가 새학기 시작하고 처음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요. 그 친구가, 야, 넌 좋겠다. 너희 엄마 친절하셔서 하더라고요. 엄마인 저 많이 찔렸습니다. 하루에 3번 웃어주고 100번 짜증내는데요. 친절 친절 마음을 다 잡아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에이, 하루에 3번 웃어주는 건 많이 웃어주는 거 아닌가요? 3번이면은 괜찮아요, 어머니. 이게 친구가 봤을 때 친절한 엄마면은 엄청 말투가 자상하시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뭔가를 챙겨주셨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3532님, 엄마가 시장에서 새벽에 순대를 만드시는데 항상 12시에 나가서 오후 12시까지 일하세요. 힘들게 일하시는 우리 엄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거의 12시간을 일하시는데 진짜 힘드시겠어요. 순대가 또 손이 또 워낙 많이 가는 음식이기도 하고 3532님께서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저희한테 문자 보내지 마시고 엄마한테 직접 엄마 너무 사랑해. 엄마 순대가 제일 맛있어. 엄마 최고야 라고 직접 얘기해 주세요. 그럼 엄청 힘나실 겁니다. 2643님은 리벨한테 보라 보려고 칼퇴근해서 저녁 후다닥 해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설렙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잠시 후 3, 4분은 최효정의 비밀 정원 디지털 싱글을 발매한 크로스오버 보컬 그룹 리벨한테와 함께합니다. 궁금한 것들 부탁하고 싶은 것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점심에 혼밥하시는 분들 편해서 좋긴 한데 좀 심심하지 않으세요?

0: 가 되어드릴게요.
1: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 이의 날.
2: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

0: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르니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부 시작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하이키의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였어요.

0: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외쳐주세요.
1: 네, 네.
0: 최우정의 비밀정원. 수달 깐고 아기 사자 저 토끼까지 오늘은 KBS 쿨 FM에서 가장 귀여운 토크쇼가 될 것 같은데요. 최우정의 비밀정원 신곡으로 돌아온 리베란테 분들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0: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십니까. 리베란테 리더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유, 또 진원님.
4: 네, 안녕하십니까. 리베란테 테너 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리베란테 바리톤 노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와, 오랜만에 또 뵙죠.
3: 맞습니다.
5: 그렇죠.
0: 뭐 근데 그대로네요. 작년에 뵙고 뭐 올해 뵙지만.
3: 아, 효정님은 더 어려지신 것 같아요.
0: 그래요? 아, 네. 더 어려지셨네요, 세 분.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 피곤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오늘 아, 하루
6: 전혀,
0: 일정이.
6: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4: 아까 피곤하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3: 아, 근데 라디오는
4: 솔직하지 못하시네요.
3: 솔직히 이제 시작 전까지는 조금 피곤함을 느꼈는데
0: 네네.
3: 그냥 뭔가 라디오는 좀 힐링이 돼가지고
0: 그래요. 또 시작하니까 예, 에너지가 올라오죠.
3: 네.
0: 어, 한 분씩 문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소영님 문자 지훈님이 읽어주세요.
3: 아, 가장 좋은 스피커 연결하고 큰 화면 틀어놓고 대기 중입니다. 리벨한테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0: 아, 반갑습니다. 세 분 노래 네, 무조건 좋은 고급 스피커로 더 들면 더 좋으니까.
3: 아, 아니, 아닙니다.
5: 네. 감사합니다.
0: 어, 저음부터 고음까지 잘 들리는 스피커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원님 문자 읽어주세요.
4: 네, 리베란테 작년에 뵙고 볼륨에서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3: 저희를 기억해 주셨어요.
0: 네. 그럼요. 5593님.
5: 네, 보이는 라디오라니. 오늘 일찍부터 설레고 있어요. 리벨한테는 화음도 좋지만 노래 부를 때 멤버들 표정 보는 재미도 큰 팀이라 화면 놓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오늘 어떤 케미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0: 그렇죠.
5: 감사합니다.
0: 아, 또 세 분의 또 케미도 되게 재밌고
5: 네.
0: 또 그때 처음 뵀었는데도 되게 편안하게
5: 맞아요.
0: 있었던 기억이 저도 있거든요.
5: 네.
0: 그래서 오늘은 또 두 번째 저희의 또 만남이 어떻게 될지 너무 네. 기대가 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아니 그 해외 팬분들 위해서 이탈리아로도 인사하실 수 있다고 들었는데
4: 네, 노현우
0: 현우님이
5: 다 이탈리아를 굉장히 아, 잘합니다.
0: 진짜 부럽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뭐.
4: 진짜 아니에요.
3: 저희는 좀 미천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네, 뭐 어떤 것든.
3: 어, ciao tutti, come va?
5: 우와.
3: 괜찮나요?
5: 완벽했습니다.
3: 아, 그래요?
5: 아, 제가 생각할 때는.
3: 아, 맞아요.
5: 네. 네.
0: 어떤 뜻인가요?
3: 모두들
0: 어.
3: 안녕.
4: 안녕.
3: 좋은 어, 뭐 오늘 어땠어? 뭐 이런 네. 느낌입니다.
0: 네. How tutti?
3: Ciao tutti가 이제. 같이 차오가 안녕
0: 그러니까
3: 아, 모두들 안녕
0: 네. 모두들 안녕
3: 꿈에 봐 오늘 어, 어땠어?
5: How are you 같은
3: 거 꿈에 약간 이런 예
0: 좋다. 그러면 현우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5: 너무 저도 좀
4: 너무 잘하잖아요.
5: 지금 밤이니까요.
4: 부원한 어때?
5: 부원한 오케이
4: 부원한
5: 어때? 다 잘하니까 하
4: 오케이. 저녁 인사여가지고
0: 네.
4: 부원한
5: 부원한 어때?
0: 부원한 어때?
3: 예
0: 부원한 어때? 그건 뭐예요? 밤 저녁 인사?
5: 그냥 굿나잇
0: 네. 아 굿나잇 같은 네. 거예요? 네.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냥 더 좋아 보이나 보다.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들었는데 세 분이 등산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4: 아, 맞습니다. 네.
3: 새해 기념으로.
0: 네, 새해 기념으로 세 분에서 같이

0: 뭐 누가 할까 하면 다음 저만 쳐다봐요.
1: 당연히 지은이가 해야지 이러면서.
0: 당연하게.
2: 근데 제일 잘하니까.
1: 맞아, 제일
3: 잘하니까. 잘하는 건 아니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4: 근데 노력파예요. 그러니까 잘하는데 뒤에서 계속.
2: 아 맞죠.
4: 연습하더라고요.
0: 이거 멤버들이 알아주면 또 좋아요. 아유,
3: 감사합니다 팀원분들.
0: 네. 제가 지훈님의 마음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네. 두 분이 가끔씩은 또 소감 좀 나눠서 해주시고 멘트도 좀 나눠서 해주시면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2: 언제든지 그 기회를 부여받을 기회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0: 지훈님이 눈빛 한번 쏘세요.
3: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쏴도록 하겠습니다.
0: 좋네요. 1654님 역시 리더 말씀 잘하시네요 라고 또 칭찬 들어왔고요. 그럼 진짜 이제 축하할 일을 시작해 볼게요. 지난 7일 디지털 싱글을 발표하셨습니다. 제가 두 곡 다 들어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1: 아, 정말요?
0: 저 이번에 진짜 너무 약간 감동 받았어요.
3: 아, 진짜. 네. 감사합니다.
0: 나라라는 곡 처음 듣자마자 이건 제 리베란테 색깔로 너무 완벽해서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일단 두 곡 발표하셨는데 나라부터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5: 네, 나라는 미생 OST죠. 네. 미생 OST인데 그 드라마 내용처럼 우리나라의 그런 직업 직장에 다니시면서 조금 힘드시거나 그러신 분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될 만한 곡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팀이 이제 중창에 맞게 크로스오버에 맞게 좀 편곡을 해서 우리 색깔로 한번 소화해봤습니다.
0: 너무 좋아요. 사실 요즘 노래가 되게 짧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노래가 길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3: 너무 감사합니다.
0: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자신감에서 나오는

0: 거든요. 뿌띠지라니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지친 사람을 응원해주는 가사 내용처럼요. 자신을 다시 일으켜주는 본인만의 주문이나 방법이 있나요?
0: 궁금해요.
1: 라는 질문 주셨네요.
0: 좀 이제 좀 지쳤을 때나 좀 힘들었을 때 어떻게 이겨내는 편이신지 세 분은?
2: 그냥 저는 무조건 언젠가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자꾸 되뇌이게 되는 것 같아요. 좀 힘든 거는 계속 찾아오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제가 힘든 시간들을 그래도 좀 지나봤었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나갈 거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좀 보내는 편입니다.
0: 네. 되게 단단한 생각이네요.
2: 이렇지 않으면 이제 살아갈 수 없겠죠.
0: 그러니까요. 네. 진원님은요?
3: 저도 비슷한 느낌인데요. 그렇게 어쨌든 지나간다고 무조건 생각을 하고 그냥 저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조금 성격이 너무 그렇게 담아두진 않는 스타일이어서
0: 빨리
3: 잊어버리고 그냥 할 거 열심히 하면 또 지나가고 그리고 맛있는 거 그냥 먹으면서 좀 힘내는 편입니다.
0: 소소한 행복을 좀 네, 생각하시는 편이고 현우님은요?
1: 저도 이제 힘든 일이 생길 때는 힘든 만큼 좋은 게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힘들면 이만큼 좋고 이만큼이나 힘들었으면 이만큼이나 좋은 일이 또 오니까 그런 걸 이제 그래프처럼 생각을 한다면 네. 좀 이겨내는 저만의 노하우지 않을까
0: 세 분 다 되게 긍정적이시네요. 그럼 세 분이 불러주는 나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건데요. 네?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마스터 볼륨 끝에 게 내려가겠거든요. 네. 혹시 놀라실까 봐 말씀드려요. 네, 그거 꼭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리벨한테 라이브 어떻게 듣고 계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질문도 환영해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2786님, 라이브 들으려고 고급 스피커는 아니고요.

0: 솔직히 소름 다섯 번도 났습니다. 아, 짱짱이에요.
1: 감사합니다.
0: 저도 이렇게 세 분에서 같이 이렇게 부를 때 네. 되게 감동적인 것 같아요.
2: 아 그래요?
0: 네.
2: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막 셋이서 눈 마주치고 이렇게.
2: 그렇죠.
0: 눈을 바라보시는 거 맞죠?
3: 네. 네.
4: 아 그렇죠.
3: 네.
0: 신기하다.
4: 사실 저는 입을 보긴 하는데요.
0: 입 맞추시려고.
4: 예. 네. 그러다가 눈 봤다가 이, 거의 인중을
3: 그러니까
4: 보게.
3: 옆쪽을 잘 보게. 예. 아,
0: 네. 네. 웃을 뻔한 적은 없으세요 한 번도?
2: 프로그램 할 그러니까 이제 한 3년 전으로 바이오로 네. 돌아가면 그때 이제 처음 형들을 만났으니까 아. 눈만 마주쳐도 좀 웃긴 경우가
4: 아, 있어요. 아, 처음에 경연 때 네. 경연 때는 진짜 좀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웃겨가지고 왜냐면 진지하잖아요. 네. 노래 부를 때 연습할 때 얘 왜 갑자기 진지하지?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되게
0: 맞아요.
4: 막 푹푹하면서 터졌던 기억이 나요.
0: 맞아, 그럴 때가 또 있어요. 네. 이주인님 라이브랑 음원이랑 똑같네요. 진짜 라이브 장인이에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9435님 뭐지? 왠지 막 뭉클해요. 화음이 막 감동적이에요라고 보내주셨네요.
4: 감사합니다.
0: 아 그럼 저희는요 광고 듣고 오고요. 4부에서 만날게요 또.

0: 하는 걸 좋아하는 지훈 현우님. 자고 일어났는데 등에 날개가 돋아있다면 뭐부터 하실 건가요? 상상 잘 안 하시는 진원님은 이런 질문 받으면 무슨 생각부터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그럼 일단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 두 분의 이야기부터 그러니까요. 들어볼까요?
2: 네. 아, 저는 실제로 날아다니는 꿈을 꿔본 적이 있는데요. 그걸 잊지를 못하거든요.

0: 감사합니다.
1: 곧 콘서트 하신다고 들었는데.
2: 예, 맞습니다.
1: 콘서트 홍보도 좀 해주세요, 지윤님.
2: 아, 네, 저희가 3주년을 기념해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주년이라 또 3일간 네 이렇게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KBS 아레나. KBS 아레나 홀에서 네. 진행하게 됐고요. 많은 관심과 또 발걸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너무 좋겠다. 좀 못 봤던 무대들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어때요?

0: 황다인님은 일 마치고 헬스장에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제 근육들이 잘 자랄 것만 같네요. 식물들도 좋은 노래 들으면 잘 자라는 것처럼요. 기호강 감사드립니다.
1: 무럭무럭 자라시기를. 예.
0: 진짜 무럭무럭 자라겠네요. 0688님 문자 현우님 읽어주세요.
2: 리벨한테 오늘 비가 내렸는데 기분은 어떠세요? 좋아하는 날씨도 이야기해주세요.
0: 비 오는 날씨 어떠세요? 세 분?
3: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는
4: 않습니다.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0: 예. 오 진짜요?
3: 네.
0: 세 분 다?
2: 네.
0: 그럼 좋아하는 날씨는 어떻게 되세요?
4: 저는 시원하고 해 짱짱하고.

0: 팬한테 멤버들끼리 의견 안 맞으면 어떻게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세 분 다 좀 긍정적인 편이시라서 그러니까
1: 이런 질문을 종종 네. 자주 받거든요. 저희가 네. 늘 그 대답을 이제 뭐 저희는 그냥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넘어가지 않고 이제 의견이 있으면 서로 충분히 얘기하고. 이제 대화하고 갈등하고 결국에는 합의점을 찾는다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뭔가 저는 지금 이 정도면은 약간 저희 대판 한번 했습니다. 약간 요런 대답을 또 원하시는 게 아닌가.
0: 싸웠어요?
1: 네, 저희 얼굴도 잘 안 봅니다. 근데 그런 일은 잘 없다. 네, 네 맞습니다.
0: 근데 생각보다 가

0: 왜냐면 다음 날 또 같이 눈 마주고 그러니까요. 노래를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네. 의견 하나 안 맞는다고 싸우긴 좀
1: 맞아요.
0: 그렇죠.
1: 맞습니다. 그렇죠. 예.
0: 그린그린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진원님이 읽어주세요.
2: 아 진원님, 조수님, 조수미님 세계 무대 데뷔 40주년 공연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떨리지는 않으신가요?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0: 아 근데 진짜 이 얘기 듣고 저도 많이 놀랐는데 네. 조수미님의 공연에 이제 무대에 서게 되셨다고.
2: 아 네, 감사하게도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같이 무대를 한번 같이 쓰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처음에는 아 선생님 그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또 선생님이 40주년에 되게 어쨌든 되게 큰 행사인데 선생님한테 행사 의미 있는 행사인데 제가 좀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저는 좀 힘들 그게 조금 힘든 거예요.
0: 부담, 네,
2: 부담이 돼서 혹시나 피해를 드리면 안 되니까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선생님께서 또 아니다 나는 다 어쨌든 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쨌든 선생님이 최대한 피해 안 가는 점으로 제가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우와, 했습니다.
0: 아유 도움이 네. 돼드릴 거예요 분명히. 아, 아니, 나, 네. 이렇게 좋은 노래 또 해주시니까. 립밤님께서는 다른 멤버들에게 훔치고 싶은 재능이나 마인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하나쯤 있을 것 같아요. 지훈님 아, 그렇죠. 뭐 있으실까요 혹시?
3: 아, 우선은 저는 그 현우의 큰 성량을 훔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진원이의 어떤 폭발적인 고음을 훔쳐서 정말 좋은 보컬이 되고

0: 쓰고 싶은 거 쓰고.
1: 그러니까요. 네.
2: 얼마나 좋을까?
1: 스위칭이 되니까. 네.
2: 얼마나 좋을지.
3: 근데 아무래도 노래에 또 욕심이 있으시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 또 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진원님은 또 어떠세요? 멤버들의
1: 저는 그 둘이 이제 세 명이서 이렇게 딱 나 생각을 해보자면 둘이 되게 듣는 기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뭐 앨범을 작업할 때나 뭔가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그 귀가 진짜 좋은데 현우도 좋고 지윤이도 진짜 네. 좋은데 저는 조금 그거에 있어서 조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되게 애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들리지? 라고 하면서 이런 걸 보면서 아 나도 조금 좀 잘 들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그냥 그런 것들 조금 항상 부러웠습니다.
3: 그렇구나. 네. 되게 섬세하게 잘 듣는
1: 거. 네, 되게
3: 거.
1: 진짜 이거를 어떻게 듣지? 근데 애들은 또 그게 들리고 신기하더라고.
3: 그렇네요. 네. 현우님도 한번 들어볼까요?
4: 아, 네. 저는 제 파트 특성상 음역대가 저음 역대가 좀 발달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들이 좀 높은 음을 내고 할 때는 아 나도 저런 음정을 한번 내보고 싶어 죽기 전에 내보고 싶은데
3: 그런 것 같아
4: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3: 아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지난번에 이제 무반주 비밀 정원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너무 좋아해 주셨는 좋아해 주셔서
5: 아 그랬나요? 네. 다행입니다.
3: 또 오마이걸 노래 살짝 준비해 주셨다고.
5: 아, 네.
1: 진짜 짧게.
5: 네, 예, 정말 짧게 준비했는데 어쨌든
3: 어떡해요.
5: 예, 한번 잘 해봐야죠. 또 저희가 오늘 너무 큰 위로를 받고 가는 거라 아유. 저희도 이 곡이 좀 선물이 같이 느껴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예, 한번 잘 불러봐야죠.
3: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1: 네. 아유, 아, 참 부담되네요 이게 참.
3: 저희가... 왜요? 아니요 아니요. 저 그냥 저 아무거나 다 좋아해요.
5: 굉장한 네. 명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계절이라는.
3: 네 너무.
5: 네 잠시만요.
1: 제가 체크 한번 하죠.
3: 우와.
1: 잠깐만. 그죠? 템포 어떻게 좀
5: 네, 갈게요.
4: 잡아주십시오.
5: One, two, three, four.

0: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 어, 네. 진짜 다른 느낌이다.
2: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네. 어떤 노래로도 한번 해볼까 네.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되게 하고 싶은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가사가
3: 아 뭐였죠? 살짝 설렜어.
4: 예, 네. 아. 네, 근데 이게 아카펠라 만들기 좀 어려워서 그렇죠. 조금 더 멜로디컬한 노래 찾다가 너무 곡진행이 좋은 거예요.
1: 멜로디가 되게 좋죠.
4: 약간 느리게 하니까 사극 같기도 하고
1: 맞아요.
4: 굉장히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여튼 저희도 연습하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1: 네. 와, 세 분 네. 해주시니까 너무 더 고급져졌어요.
4: 아, 감사합니다.
1: 진짜 너무 감사해요 매번.
4: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1: 1663님께서 쩡디님이 진행을 편하게 잘해주시니 리베란테가 너무 편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초대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도 세 분 덕분에 너무

0: 그런 시간이었고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와, 진아님도요.
2: 아 역시 라디오는 끝날 때가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3: 맞아요.
2: 근데 참 조금 입이 풀리려고 하면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이라고 항상 얘기해 주시니까 참 아쉬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집에 가는데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다음에 불러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해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오늘 너무 편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닙니다. 리벨한테 이번 새 앨범도 너무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나라랑 Can't Help Falling in Love 너무 좋은 곡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불리면서 뵙도록 할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조심히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0: 찾기 어려웠는데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은 차 문이 옆으로 넓게 열려 혼자서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었죠. 여느 때보다 편안했던 고창 학원농장 여행길. 친구들과 청보리밭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농담을 주고받던 시간이 눈부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잘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1: 공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휴자는 절대 꺼내지 않고 있고. 선우정님, 막내 탈출하셔서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요. 너무너무 축하해요. 목소리 좋은 한혜님 잘생겼어요 라고 하셨고요. 뭐 사실 뭐 이게 제가 한 조직 안에서 같이 막 일을 하면은 이게 아 막내를 탈출했다라는 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이제 낮에 계시니까 크게 실감이 되지는 않지만 또 나중에 또 얼굴 뵐 일 있고 또 오며 가며 소통할 일 있으면 분명히 또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우정님도 새싹이시거든요.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한지민님, 저는 막내가 좋은데 예쁨을 독차지하잖아요. 요즘은 막내라 일을 더 시키지는 않죠. 아닌가? 라고 하셨고, 뭐 특별히 그랬던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막내라서 일을 더 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명수 선배님 라디오 나갔다가 너는 아직 가족이 아니다. Not yet. 아직 1, 2년은 해야 받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가족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새로 오신 DJ분들도 아직까지 이제 가족으로 명수 선배님에 한해서는 인정을 못 받았을 테니까 우리 같이 넷이서 뚜벅뚜벅 좀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되기 위해서. 지민님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음료 드리고요. 월요일 한해 키스더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어플콩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선배가 된 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메이코너 한해만해와 내일의 만, 그리고 저를 긴장하게 만드는 어린 동생입니다. 2주 만에 만나서 반가운 한키라의 붕방갱얼지 AB6IX 전웅씨와 희한해 함께합니다. 각종 희한한 사연 미리 보내주시고요. 이쯤에서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덕분에 오케이 올라왔습니다. 아 청취율이 파 올랐다는 기쁜 소식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아, 정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아껴주시고

둘 다 하면 좋긴 한데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요가랑 수영 같이 할까요 말까요? 사연에서 너무나도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퇴근 후에. 퇴근이 6시라고 치면 요가만 해도 귀가 시간이 거의 뭐 8시가 훌쩍 넘거든요. 아무리 같은 건물이라고 해도 요가 끝나고 수영장 가가지고 샤워하고 막 수영복 입고 수영하고 또 샤워하고 뭐 이러면은 한 11시 정도 예상되고요. 그렇게 무리해서 운동하면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습니다. 도가니 쌀이기 됐어 레레 부탁드리면서 제 결제는요. 만에 하루에 두 개 다 병행하지 마시고 월수금은 요가, 화목토는 수영 이런 식으로 배분하세요.

0: 참 무서워 정말.
1: 어 근데 이거 되게 좋은 네. 말이다. 비행기 타고남. 오 이거 형 센스. 아 형이 하신 거 아니라
2: 했죠. 작가님들이 다 해주신 건데.
1: 역시 건데. 작가님들이다.
2: 아 근데 이게 어울리는 사람이고 안 어울리는 사람 있잖아. 나는 셀카도 잘 안 어울리는데 이거 하려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셀카를 찍고 일요일날 올렸어요.
1: 아니 근데 그게 더 재밌는 거죠 형.
2: 그래요? 진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심지어 셀카를 어디서 찍었냐면은 네.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찍었어요.
1: 아니 형 그 뮤비 촬영장에서 안 찍으셨어요?

0: 아, 정말 아. 여행 가고 싶은 노래다.
1: 아, 명곡이에요.
0: 한해 문세윤 추 비행기에 듣고 왔고요. 날씨하고 참 잘 어울리네요.
1: 네, 그러게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아,
0: 오늘 비가 주룩주룩 왔구나.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첫 번째 희한의 사연 911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0: 에비뉴 그만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1: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사연으로 보면 웃긴데 또 상대방 입장에서 또 직원분들 입장에서 약간 또 민폐일 수도 있으니까.
2: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0: 아, 근데 저는 이런 친구분 있으면 같이 다니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0: 민척 지나갈 것 같아요.
1: 그렇지. 황아미님, 아니 나도 내 친구들한테 AB6IX를 이 정도로 영업하지는 않는데. 라고 하셨고.
0: 아미니는 좀 분발해봐 그러면. 한번 해봐봐. 아,
1: 좀 더 적극적으로 하란 말이야.
0: 좀 더 적극적으로 하란 말이야.
1: 아미니 한번 해보란 말이야.
0: 임채영님이 고교현 씨 부모님도 이렇게까지는 영업 안 하실 것 같은데요.
1: 그렇지. 쉽지 않지. 뭐 부모님들이 아 혹시 뭐 이게 드라마 얘기하면 구교환 아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구교환 하러 왔어요는 못하죠. 6629님 아 오늘 옷 구교환 하느라 황시열했다.
0: 아 오늘 라디오 제발 구교환 배우님이랑 황시열 가수님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
1: 그래서 두 분의 한 분이라도
0: 제발
1: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0: 조호선님께서 육전웅 주세요.
1: 육전웅 주세요. 김민솔님. 저 같은 경우에는 단톡방에서 누가 대답한다고 웅이라고 하면 전웅 왜 부르냐고 합니다. 아 이건 이제 맨날 웅을 품고 있는 거.
0: 아 그렇지. 민솔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1: 열심히 하고 계시네. 좋습니다. 아 웅이 약간 그런 대답할 때
0: 많이 하시겠네. 많이 하시죠.
1: 좋네요. 여러분들은 대답할 때 좀 많이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웅, 전웅, 웅이라고 하시고 계속해서 이한 사연 보내주시고.

0: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더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1: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 키스더라디오.
0: 언제든 자리 네. 비우실 때 아, 불러주시면
1: 아니요
0: 아 쉬시라니까요
1: 아니요 발에 아, 땀띠 나도록 일할 거예요
0: 아 그래요?
1: 파이팅입니다 KBS 크래페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월요일 태치멘트를 가장 맛있게 하는 아이돌입니다 AB6IX 전웅씨와 희한해 함께하고 있는데요
2: 안녕하세요
1: 얼마 전 팬사인회에서 했던 월요일 태치멘트 아 이게 또 화제였는데 한키라 가족들을 위해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아 그럼요 그럼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월요일이 누군데 월요일이 상의도 없이 오냐고 뭐? 월요일이 뭐하는 녀석인데 상의도 안 입고 오냐고
1: 어 월요일 태치멘트 요거를 팬사인회에서 했어요?
2: 이거를 시키셨어요 저한테 왜 자꾸 이런 것만 시키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1: 잘 어울리네 순간 또 몰입해가지고 하네 아 이래서 다 팬분들이 웅이를 사랑하는 겁니다
2: 확 부끄러워졌어요 지금 네,
1: 아무쪼록 뭐 월요일과 여러분들도 원만한 합의 기원하면서 희한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 네.
1: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웅씨가 알려주세요
2: 네,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1: 네 저희는 1부 끝곡으로 AB6IX의 Friday Trouble 듣고 잠시 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저는 그 YG 가수들이 항상 이상해요.
6: 네, 이쪽 계열이 더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SM.
5: 아, 네. 그림체 뭐. 말씀하시는. 야, 이런 말 괜찮아요. SM으로 태어난 것 같아.
4: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7: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8: 안녕하세요.

0: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밤 10시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2부가 시작됐고요. 오. 무려 제외 동포청 공식 채널에서 만든 컨텐츠입니다. 동포유식탁의 주인공 ABC 전웅씨와 희한이 함께하고 있는데
2: 네 맞습니다.
1: 동포유식탁 동현씨랑 이거 같이 하던데 어떤 컨텐츠인가요?
3: 저희 이제 동포 여러분들이 제외 동포 여러분들이 참 해외에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해외에 계신 제외 동포분들을 위해서 추억의 음식 좀 이렇게 해외에서는 못 먹는 뭐 전이라든지 아니면 한식들을 좀 저희가 대신 요리를 해서 좀 만족감을 채워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1: 저는 아직은 못 봤는데 그럼 동현 씨하고 웅 씨가 막 요리를 해요?
3: 네.
1: 아, 진짜로? 힘들겠네. 네. 요리하기 요리 평소에 많이 해요 어때요?
3: 전혀 안 해서 사실 동현이가 좀 요리를 해요. 그래서 하잖아. 저는 이제 그 섭외가 된 게 그럼 너는 옆에서 떠들어라 이걸 포지션으로 이제 동현이가 요리를 잘할 테니 너는 동현이가 또 재미가 없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재밌게 말 좀 해라.
1: 저 동현이가 메인 셰프.
3: 아 메인 셰프.
1: 수셰프 수셰프.
3: 그렇죠 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된 거죠. 네네네.
1: 아니 이게 조회수도 상당히 잘 나오고 너무 막 64만 뷰 막 25만 뷰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3: 오 많이 많이 봐주고 계시나 봐요.
1: 와인 좀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럽고요. 아무튼 너튜브 동포유식탁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희한의 사연 계속 받아보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용씨가 안내해 주세요.
3: 네 문자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네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 드리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4: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한해의 키스더라디오에서 드리는 5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세르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퀸에서 화산백토 파우더워시, 천연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하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0: 일밤 10시 한해 키스 더 라디오.
1: 월요일 한해 키스 더 라디오.
2: 한해
1: AB6IX 전웅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황다혜 님께서 갑작스러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2: 네, 네.
1: 두 분 쌍둥이신가요? 지금 오픈 스튜디오에서 엄지를 떨어뜨리고 계시고요. 하고 계시고. 저는 근데 저도 조금 당황스러운 게,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그림체 잘

0: 종결 짓겠습니다. 네. 황미경님, 청취율 1등 공신 웅이 하셨고.
1: 이건 좀 아니죠.
0: 아, 청취율이 이제 올랐는데 웅 씨의 사실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정말.
2: 근데 저는 이게 딱 오늘 들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안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딱 오늘 와서 청취율 우리 올랐다 이렇게 네. 들으니까 기분이 쏙 좋지는 않았나.
0: 아니요.
2: 내가 없는 사이에 뭔가 바뀐 건가?
0: 전혀. 저도 오늘 들었고 우리가 집계한 건 그 청취율 조사 기간에 웅 씨가 그쵸.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2: 그렇죠.
0: 그런 웅 씨 거죠? 덕분입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에이. 아니 아까 우리 쌍둥이 반응에서 진짜 뭐 엥? 오잉? 이런 반응들이 많고 일단 일란성은 아니라네요.
2: 서로 불미스러워하네.
0: 어딜 봐서 불미스러워한 게 아니고 너무나 당황스러웠어. 너무나 내가 닮았다고 들은 사람 중에 가장 다르게 생겼단 말이야.
2: 평생 처음 들어봐요.
0: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주선혜님, 한키라 최애 코너인데 웅님 텐션 너무 좋고 뽀송하고 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고.
1: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0: 혜진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3: 네, 코르티스 마틴님이 지난주 가요광장에 나와서 42살 팬 너무 좋다고 누나라고 했는데 웅이는 45살 팬 어때요? 저 너무 주책인가요?
0: 저도 이 짤 봤거든요. 45살 너무 좋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웅 씨, 네. 45살 어떻습니까?
2: 45이 뭐예요? 저 80까지도 누나인데요. 80 누나인데요.
0: 누나들
2: 80도. 누나들인데
0: 누나들 투성이구나.
2: 누나들 사랑해.
0: 너무 많은 우리 여든 누나들이 좀 설렜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그럼요, 그럼요.
0: 네, 오늘 두 번째 희한의 사연 네.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263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알바생 중 한 명이 엄청 불친절합니다. 이 친구가 어느 정도냐면 저기 그 반찬 좀 더 주시겠어요?
4: 아 슬퍼요.
0: 네? 뭐라고 하시는 건지?
4: 아 반찬은 셀프라고요. 저기 벽에 크게 붙어있는데 안 보이세요?
0: 아 그럼 저희 물은
4: 셀프요 셀프.
0: 이렇게 불친절한데 이 친구가 일하는 날이면 손님이 줄을 섭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초기 완전 도사님이거든요. 음식 서빙하다가 대뜸 어떤 손님에게
4: 아휴 내일 면접 보시죠?
0: 네? 어떻게 하셨어요?
4: 아 그런 건 알 거 없고요. 거기 별로니까 붙어도 그냥 가지 마세요.
0: 실제로 이 손님은 면접에 붙어서 다니다가 이상한 상사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고요. 저희 가게에 찾아와서 저 다른 회사 면접 보는데 거긴 괜찮나요? 그 친구에게 다시 물어본 일화가 있습니다. 또 하루는 딱 봐도 화가 많은 손님이 와서 이런저런 트집을 잡고 있는데 도사 알바가 등장했습니다.
4: 저기요.
0: 뭐? 저기요? 손님한테 저기요?
4: 아니 그 성형외과 원장님이시죠?
0: 맞는데요? 혹시 우리 병원 온 적 있어요?
4: 아 아니 그냥 왠지 느낌이 그래가지고 아 성형외과 맞구나.
0: 그 손님 아니 성형외과 원장님이 급 당황하더니 얌전하게 밥만 먹고 나갔던 일화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후 저는 도사 알바를 보려고 찾아오는 수많은 손님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가게 매출은 맛과 친절한 서비스가 아니라 도사 알바가 책임지고 있구나. 너무 고맙다.

0: 하지 말라 했잖아. 거기 가지 말라고 했는데.
1: 맞아.
2: 이렇게 해야지 뭔가 더 맞아. 내가 하면 안 됐었어.
1: 그러네. 아니 생각해보니까 무속인 분들이
2: 다들 그러시잖아요.
1: 다들 좀 반말 많이
2: 기가
1: 하시네.
2: 기가 세서 그래. 기가
1: 그러네. 역시 나 반응할 줄 알아.

0: 그치?
1: 진짜 제가 남의 안경을 쓰고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0: 아, 이런 거에 없었을까? 근데 이런 건 좀 바뀐 거에 둔감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1: 아 이게 막 아, 근데 이거 평생 계속 쓰고 다니던 안경을 다른 걸 써도 이게 잘 이게 안 되나 보다.
0: 좀 이게 둔한 사람이 있어. 옷 같은 것도 바뀐지 잘 모르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
1: 신기하다.
0: 뭐 영화관에서 왜 그 팝콘 옆에 거 먹는 사람 있잖아요. 잘못 기억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아, 살짝 까붕 까먹은 건데 까불었다고 표현한 거 있어요.
1: 까붕
0: 까먹은 건데 네. 그랬습니다. 아, 귀엽네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네. 그 뮤비 찍다가 그 문세윤 씨 바지를 예. 입고 왔거든요.
1: 에?
0: 그러니까 잘못 바뀐지 모르고
1: 형이 까불었네요.
0: 까불었어.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
1: 아 진짜.
0: 입고 와서 알았습니다.
1: 오, 아. 형도 좀 그런 거예요. 원래 좀 둔하신 편이세요? 아, 그날은, 아닌 것 같은데.
0: 아닌데 네. 그날은 피곤하니까 같은 색깔의 추리닝이었어요.
1: 아.
0: 그래서 입고 왔는데 뭔가 좀 이상한데 가지고 이제 일찍 알아는 차렸는데 사이즈는 맞았다.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사이에서.
1: 그러게. 형 지금 되게 남산 안 같으신데 왜
0: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생각보다 얼마나 큰 거야? 좀 논란이 조금 있었고요.
1: 세윤 선배님이 작으신 건가?
0: 아니에요. 작지 않아요. 그는 작지 않아요. 그는 120m로 떨어지지 않아요.
1: 아이고.
0: 절대 작지 않습니다. 3904님 문자 좀 읽어주시죠.
1: 네, 제 친구는 취하면 술집에서 알바를 합니다. 손님이 가게 종업원을 부르면 종업원을 대신해서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카운터에서 술값도 계산하더라고요. 술버릇 참 희한합니다.
0: 어휴 세상에.
1: 오.
0: 아니 술 먹고 좀 도가 넘치게 정리정돈 하시는 분은 제가 봤는데 일까지 해요?
1: 알바까지 하는
0: 여기까지 너무 피곤할 다음날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1: 하다가 술 깨웠다.
0: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곳에서 일을 알바를 많이 하셨나?
1: 오래 하셨나 봐요.
0: 그러니까 하다 이렇게 먹다 보면 답답한 거야. 원래 그 일을 하면은 내가 비슷한 데를 가면 이제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보이는
1: 직업병처럼
0: 건데. 직업병처럼 그러셨나 봅니다. 최경란님. 제 주변에 희한한 지인이 있습니다. 이 지인은 뭐든 꼭 한 입 먹고 남은 걸 아 진짜 맛있는데 한 번만 먹어봐 아. 하고 줍니다. 저는 비위가 약해서 가족들이 한 입 먹다 준 것도 못 먹거든요.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잘 거절할 수 있을까요?
1: 한 입 먹고 남은 걸
0: 그러니까 이거 심리가 뭐지? 못 먹어서 그러는 건가?
1: 그러게
0: 그러니까
1: 한 입 먹고 남은 걸
0: 아니 보통은 진짜 맛있으면은 한입 먹고 남은 거래 아니고 아 비슷한 건가? 한입 먹어보고 맛있으면은 이거 먹어봐 이거인데 지금 이 얘기가 그거인가? 한입만 남은 건 아닌 거죠?
1: 한입만 남은 거 아니에요?
0: 한입만 남은 건가? 한입만 남은 거면 좀 문제가 있고
1: 아닌가?
0: 이게 남긴 걸 주는 거잖아 그거는.
1: 그치.
0: 근데 뭐
1: 아, 한입 먹고 남은 거예요.
0: 그러면은 이분이 좀 상대방이 좀 많이 못 먹고 친구분이 많이 못 먹는데. 쉐어하는 게 좀 경란님께서는 불편한가 보네. 어떻게 거절해야

0: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입된 거를 못 먹는 버릇 같은 게 있다 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그래서 가족들 것도 못 먹는다. 그래서 가족들 답답해하는데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거, 그 뭐지? 얘기 들어도 별로 상처 안 받아요. 그런 분들이
0: 그치.
1: 그리고 꽤나 많아요.
0: 맞아. 또뭐 진짜 쉐어 뭐 외국에서는 뭐 찌개 같은 거 쉐어하는 거 상상도 못 하는
1: 맞아요,
0: 분들도
1: 맞아요, 맞아요.
0: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응은 나 배불러서 괜찮아 너다 먹어 라고 하시는데 이 매번 그러면은
1: 그치.
0: 좀 그럴 수 있거든.
1: 난 살짝 이런 거 살짝 조금 못해 이렇게 얘기하셔도 아마 전혀 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0: 이게 무슨 반응이죠? 샴디도 의외로 남이 입댄 거못 먹지 않아요? 라고.
1: 의외로
0: 아, 의외로. 저는 진짜 완벽한
1: 쉼표까지 찍으셔가지고
0: 전 완벽하게 남이 입댄 거 완전 먹습니다. 완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더러워하지 않는 스타일.
1: 의외로 되게 더잘 먹는 스타일.
0: 더 맛있게.
1: 더 맛있게.
0: 얼마나 맛있으면 나에게 이렇게 줄까?
1: 얼마나
0: 괜찮아.
1: 맛있으면 나에게 이걸 줄까?
0: 이 자국이 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1: 아 웃기네.
0: 이종신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이종신님께서 제 동생은 참 희한해요. 어딜 가나 인기가 많고 제가 볼 땐 예쁜 얼굴은 아닌데 그렇게 남자들이 좋아합니다. 연애를 한 달 이상 쉰 적이 없고요. 남자들이 늘 매달리고 죽고 못 살아요. 어떤 매력이 있는 건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0: 종신님은 모르시는
1: 그렇죠.
0: 뭔가 친구만의 매력.
1: 혈육은 모르는 매력이 있을 수 있죠.
0: 그런가 보다. 근데 또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보는 눈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럴 수가 있어. 왜 여자분들 너무 예뻐하는데 남자분들은 이상하게 막 매력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고.
1: 맞아요, 맞아요.
0: 뭐 제가 연포하면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또 그런 영역이 아닌가
1: 맞아요.
0: 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리고 종신님 앞에서는 뭔가 하지 않는 여러 가지 매력이 뿜뿜이 있을 수 있다.
1: 당연히.
0: 이거는 혈육은 모르는 게
1: 혈육은
0: 맞습니다.
1: 혈육은 몰라요.
0: 혈육은 나가면 다른 사람이에요.
1: 네. 저도 제 형들이 저한테 왜 팬이 있는지 잘 몰라요. 저는
0: 아니,
1: 공개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말이죠. 네.
0: 그러니까. 네. 당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제 친구들도
1: 맞아요.
0: 마찬가지예요.
1: 그럼요.
0: 너가 어떻게 지금 연예인을 하고 있니?
1: 맞아요. 친구들도 항상 얘기를 해요.
0: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어. 근데 진짜 초반에 진짜 많이 들었어.
1: 나도
0: 하겠다.
1: 야, 네가 하는데 나는 왜 못하냐? 이렇게 이런 얘기
0: 진짜 많이
1: 들었어.
0: 도화살이라는 반응이 있고요. 와 부럽다. 여동생분 비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뭐 비법을 아시면 종신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셨겠습니까?
1: 그렇죠. 여동생이라 그래요. 뭐 혈육에게 보이지 않는 매력이 있죠. 이런.
0: 아까 그 알바생한테 물어보세요.
1: 도사님.
0: 그러니까 우리 상호명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 진짜 알려주세요. 제발.
0: 좀 알려주시고. 네. 7969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7969님께서 제가 어느 매장에 들어가면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요. 북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한적한 곳만 찾아다니는.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꽉 가득 차서 구경하는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저 매장 하나 차려야 할까요?
0: 근데 이런 순간들 좀 있지 않아요?
1: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형이죠.
0: 나도. 아니 뭐 들어오면은 갑자기 막 붐빌 때가 많으면 야 내가 사람 몰고 왔다 이러면서 뭐 너스레 떨고 하는 경우 저도
1: 맞아.
0: 많은 것 같아요.
1: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웨이팅이 생긴다든지.
0: 그러니까
1: 맞아
0: 맞아. 그래서 그런 좀 우연들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항상 뭐 시계도 4시 44분이 보이고
1: 맞아요.
0: 7시 77분 없구나.
1: 6시가 없구나.
0: 11시 11분이 보이고 그런 것처럼 이제 기억하는 것들이 좀 보이는 거다. 그리고 내가 느낀 것들을 좀 강력하게 기억하는 것들을 오래 잔상이 남는다.
1: 그쵸,
0: 이게
1: 그쵸.
0: 좀 심리적 용어가 있는데.
1: 몰라요.
0: 저도
1: 어려운 건 몰라요.
0: 기억이 안 나네.
1: 어려운 건 몰라요.
0: 아무튼 여러분들 한키라 오픈 스튜디오로 좀 많이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감감.
0: 9171님이 좀 자극적인 문자 보내셨네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9171님께서 20kg 차이 나는 쌍둥이의 방송 잘 들었습니다.
0: 20kg.
1: 20kg.
0: 웅씨 지금 현재 원래 5까지 내려갔다가
1: 56입니다. 56.
0: 56이에요.
1: 네. 56.
0: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25kg 차이 납니다.
1: 근데 형이랑 저랑 키가 네. 또 10cm, 20cm가 차이 네. 나니까요.
0: 아니에요. 10cm까지 차이
1: 이제 그러면 아니겠구나.
0: 네, 좀 슬퍼지네요.
1: 아, 자극적인 문자로 끝나네요.
0: 자극적인 문자로 끝나네요. 우리 소개된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917

0: 5171님도 커피 쿠폰 드리나요?
1: 5171님 커피 쿠폰 드려요? 아, 좀 안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 잘 고민 한번 해볼게요. 아, 오랜만에 진행한 희한해 어땠나요?
0: 아, 저 너무 근데 저 진짜 설레면서 왔고 살짝 좀 긴장도 좀 했거든요. 뭔가 좀 말이 잘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런 생각을 왜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네. 즐거웠고 뭔가 다시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1: 아, 홈커밍 홈.
0: 네, 다시는 쉬고 싶지 않아요.
1: 홈스윗 홈입니다. 정말 우리 희한한 사연들로 힐링하는 우리 월요일 너무나 즐겁고 네. 간장게장님 오늘 샴디랑 웅님 비행기 챌린지 가나요? 라고 하셨는데
0: 와 내가 살다 한우형 챌린지를 찍어보고 좋아요.
1: 야 너 영광이겠다.
0: 너무 영광이에요. 야,
1: 그러면은 챌린지 할 수 있게 웅씨에게 헌정곡 크레이질러 들려드리면서 보내드리고 제가 챌린지 쫄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안녕.

고맙고요. 계속해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미나님, 챌린지하는 모습 귀여워요 라고 하셨고, 로라님께서 샴디 왜 자꾸 챌린지 하시면서 부끄러워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아 이게 왜 부끄럽냐면 첫 동작은 괜찮아요. 약간 펭귄 동작은 괜찮은데 이게 앞뒤로 이렇게 주고받을 때 이게 뭐랄까 친한 사람들이랑 하면은 이게 좀 숨결도 조금 느껴지고 이게 뭔가 좀 우리 그 운동학교를 초등학교 운동회 때 왜 그 연지곤지 찍고 하는 거 뭐라 그러죠?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얼굴이 좀 붉어집니다. 아유 참 그래서 좀 부끄러운 게 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김소진님. 분명 샴디곡인데 왜 웅님이 더 자연스럽지? 라고 하셨는데 아이 뭐 웅씨야 이런 직업이고 아 나도 직업이긴 한데 아무래도 또 프로고 저는 또 이런 챌린지는 좀 약한 스타일이니까 앞으로 좀 발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송이님 아니 크크크 샴디는 챌린지 할수록 동작 디테일이 실종되는데요? 라고 하셨고 어 나쁘지 않지 않았나? 나 또 찍고 확인을 해봐야 돼. 나는 하면서는 괜찮다고 느끼는 스타일입니다. 왜 그렇지? 조은별님, 춤인가요? 율동인가요? 라고 하셨고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챌린지를 만들 때 무조건 요청드린 게 절대 어려우면 안 된다. 우리 절대 할 수 없다. 라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율동에 가깝다. 율동에 가깝습니다. 한번 보면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챌린지 참여해보시길 바라면서 구교환 배우가 출연하는 드라마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줄여서 모자무사 OST 데이먼스 이어의 8번 트랙 들을게요.

지난 5년 동안 파마 한 번, 염색 한 번 하지 않고 정성껏 길러온 나의 머리카락. 내일이면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먹고 좀 시원해진 느낌이 드실 테니까 또 시원한 막국수 드시면서 뭔가 좀 이제 더워진 계절을 즐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막국수만 먹으면 조금 심심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막국수집 가면 그거 좋아하거든요. 전병, 메밀전병 이런 것들 사이드로 좀 추가하셔가지고 드셔보면 어떨지. 커피콩님, 우와 멋지시네요. 단발머리도 분명 잘 어울리실 거예요 라고 하셨고요. 정말 맞습니다. 뭐 이게 마음이 예쁜 만큼 또 단발머리도 얼마나 또 잘 어울리시겠습니까. 박남미님, 아름다운 만큼이나 마음만큼이나 아니 그보다도 더 아름다울 사연자님의 단발머리라고 하셨고요. 이게 참 우리가 머리카락 기부라는 게 그냥 이렇게 커트해가지고 기부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조금 자른 머리는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쓰임새가 있으려면은 되게 이제 길고 그만큼 또 관리도 잘 되어 있는 이모가 더 중요하다고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참 관리하시느라고 그리고 기르시느라고 애쓰셨을 겁니다. 아무튼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일의 마코너는요,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치킨 쿠폰 드리고요.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 라디오 홈페이지 내일의 맛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콘.

0: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2: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1: 히든 태그. 이러니 1000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2: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2026년 5월 11일 월요일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드디어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4: 기프트.
3: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4: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3: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스테이션 제로 홈페이지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쇼리실라!

상자 속에서 처음 나와 만난 노란 병아리 얄리는 처음처럼 다시 조그만 상자 속으로 돌아가 우리 집 앞뜰에 묻혔다. 나는 어린 내 눈에 처음 죽음을 보았던

0: 왜요? 또 무슨 할 말 있어요?
1: 예, 제가 진짜 할 말이 있는데요.
0: 뭔데요? 아,
1: 저기 우리 우리 연
0: 우리 연애하자고요? 우리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0: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1: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카베페 주문.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카베페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0: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3님, 이 번호 제가 기억하고 계속 오시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님께서, 오빠 재작년에 저희 학교 축제에 오셨을 때 너무 반가웠는데 앞으로 매일 여기서 볼 수 있다니 너무너무 설레요, 환영해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축제 굉장히 오래 전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서 매일매일 만나기로 해요. 약속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이제 슬슬 우리 커피 한 잔 필요하지 않을까요? 매일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커피 선물을 드립니다. 느끼한 거 먹었더니 아아가 필요해요. 아직도 잠이 안 깨요. 달달한 라떼 원해요. 커피 들고 산책하고 싶습니다. 이런 커피가 필요한 이야기들 닉네임 달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Like Jenny님 커피 나왔습니다. 네, 사실 저의 닉네임이 Like Jenny예요. 이름이나 번호 대신 제가 닉네임으로 불러드릴게요. 참고로 Like Jenny 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커피 한잔 하실 분들 소개할게요.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근데 그거 아세요? 커피는 여기가 본점이에요. 아메리카노, 라떼, 모카, 아인슈페너, 마키아토 그리고 디카페인 음료까지 커피 나왔습니다. 폴킴이 쏘는 커피 지금 받아가세요. 커피 한 잔 할래요? 사연과 함께 마시고 싶은 커피 메뉴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재미있는 그리고 웃기는 닉네임까지 적어주시면 제가 카페 경력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도록 직원처럼 외쳐드리면서 커피 한 잔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과식하고 싶다님, 네일 아트샵이에요. 강남역 쪽에 샵이 있어서 점심시간마다 직장인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요. 배도 고프고 당이 떨어집니다. 우유 많이 들어간 바닐라 라떼 주세요 하셨습니다. 폴킴의 잔소리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너무 높아지면요 혈당 스파이크로 잠이 옵니다. 그냥 라떼 드시는 걸 추천해보지만 첫날이니까 바닐라 라떼 드립니다. 와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와유님, 원래 점심 먹고 커피 마시러 나갈 시간인데요. 폴킴님 첫방 기다리느라 커피를 아직 안 마시고 있어요. 첫방 끝나고 신나게 나가서 마실 커피 받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와우, 완전 의리. 커피 끝까지 참고 라디오 다 듣고 가셔야 됩니다. 커피 보내드릴게요. 반짝이님 커피 나왔습니다. 임신 10주차인 예비맘입니다. 지금 거의 두 달째 커피를 못 마셨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의사선생님께서 커피 한 잔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정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싶습니다. 폴킴님 DJ 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매일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들으며 태교할게요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이 커피 참는 거 사실 진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주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커피 보내드릴게요. 폴킴치, 폴킴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0: 네.
1: 언제든지 제가 좀 쉬러 갈 수 있게끔 해놓을 거라서. 그래서 아예 이민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고 해도 네. 이미 이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야.
0: 또 다시 나오시면 또 똑같은 질문을 반복할 수도 있어요.
1: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는 상관없습니다. 아, 네. 뭔데 그냥 이게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만으로도 관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0: 우리 오늘 처음 또 이제 폴킴의 DJ 이렇게 듣고 계신 분들은 멋있어요. 이제 국중날 선거할 때마다 이제 의리 정말 의리다. 역시 이렇게 닮아가야 된다. 아, 보고 오래됐어. 배워야 된다.
1: 우리 거의 한 9년?
0: 그쵸.
1: 2016년 제가 이따가 사진 드리고 갈게요. 저희가 16년에
0: 사진이 있나요?
1: 제 생파 때
0: 맞아요.
1: 왔던 사진이 있어요.
0: 정말 기가 쪽팔려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1: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많아서 그랬죠. 누가 보면 제가 괴롭힌 줄 알 거 아니에요.
0: 사진 있나요?
1: 사진이 잠시만요. 제가 네. 하트로 눌러놨어. 이따가 보여주려고. 있다.
0: 오.
1: 봐봐요. 여의도에서 우리 지금 사진 기억나요?
0: 와 피부 탱탱한 거 봐.
1: 보세요.
0: 피부 너무 좋아.
1: 이때 우리 어렸지.
0: 아 진짜 어렸죠.
1: 어렸지. 이때 이제 딱 1월 5일이에요. 그래서 제 생일날 네. 생일 파티를 와주셨고
0: 맞아요.
1: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좋은 노래 깔아주신 거예요? 그래요. 마무리해야 되는데
0: 나 이제 가시래요.
1: 나 이제 갈게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 폴킴 씨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폴킴 화이팅하고 문 열어두세요. 자주 올 테니까요.
0: 알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화이팅!
0: 저 사랑해요. 우!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BTS의 다이너마이트 듣고 왔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 기자 간담회에서 꼭 V씨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V 듣고 있겠죠? 한 번만 나와줘요. 내가 절이라도 할게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오늘은 거짓말 게임을 해봤습니다. 폴킴에 대한 4개의

1분 단위로 센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센터였습니다. 이선비님께서 폴디 확신의 센터상인데요. 나 이분 이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선빈 확신의 센터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6700님께서 나이로 정해진 센터. 아 우리 가요광장 청취자분들이 뼈 때리는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요. 또 그렇게 그들이 저를 이렇게 우대해주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저 항상 이렇게 네, 우대받지 못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1543님께서 내 눈엔 방탄 비보다 이쁜 우주 최강 귀요미 폴킴태. 이거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가요광장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잠깐만 문자 어떤 거.

아이유 네모의 꿈 듣고 왔습니다. 저는 가요광장의 1일차 DJ 노래하는 폴킴입니다. 너무 능숙능란해서 1일차인지 모르셨죠? 네, 오늘이 첫날입니다. 지금 손가락이 바르르 바르르 떨리고 있고요.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말 지금 몸속에서 피가 솟구치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런 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아실지 모르겠네요. 성우님께서 혹시 아이유님이랑은 안 친하신가요? 저 아이유님 보고 싶은데 가요광장 오시면 좋겠다. 저 아이유님이랑 진짜 친해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라디오든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 매체로 그분을 항상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아이유님 혹시 나와 주시랍니까? 로시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세요. 이동아님께서 DJ하기 힘드네요. 생리현상 괜찮아요? 하셨습니다. 그 가끔 이렇게 노래하다가도 이렇게 꾸르륵 하는 소리 올라올 때 있거든요. 굉장히 민망합니다. 뭐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렇게 제가 좀 조절을 하지만 저랑 오래오래 함께 하시면 폴킴의 듣고 싶지 않은 소리까지 함께 하실 수도 있거든요. 지금 밖에 창밖에서 막 으으 하면서 지금 온 인상을 이렇게 팬분들이 지금 지고 계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모든 것 여러분들과 기꺼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희님께서

0: 라면?
1: 카베페 주문!
0: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목소리 들으셨어요? 건희님이 로고송을 불러주셨어요. 아, 좀 전에 또 찍을게요 코너 하느라고 제가 또 언급을 못했는데 엠플라잉님께서도 로고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보물같은 목소리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의 불러주신 로고송 고이고이 열심히 간직하여 열심히 가요광장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두 팀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앨범이 나오거나 뭐 심심하거나 아무 데나 연락 주시면 저희가 우선순위로 앞자리로 빼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조인경님 화장실 다녀오셔요. 괜찮아요. 하셨습니다. 아, 뭐 화장실이 급하다는 건 아니었어요. 화장실이 급하다는 건 아니었고 뭐 이제 꾸르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양한 소리들. 네. 0914님께서 폴킴님 폴킴님 첫날 축하 메시지 보내요. 가요광장 오랜 팬입니다. 거쳐간 DJ님들 중에 예상치 못한 DJ님이신데 오늘 너무 잘하시네요. 학원 출근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오, 학원 선생님이신가요? 폴킴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은 폴킴 또 굉장히 어깨 올라갑니다. 칭찬은 폴디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김영민님 입담 좋으시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폴킴을 처음 이렇게 실제로 보시고는 많이들 놀라세요. 제가 발라드 곡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슬픈 감성에 이렇게 좀 다운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폴킴 생각보다 훨씬 더 귀엽습니다. 훨씬 더 활기차고요,

0: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가요광장.
1: 맞아.
2: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가요광장의 새로운 DJ 노래하는 폴킴입니다.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잘 부탁드려요.
3: 멋있다.

0: 아, 이렇게 해서 우리 합이 좀 들통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가요광장에서 만나게 될 줄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저번에 우리 민석 씨 보니까 나오는지 몰랐더라고요.
1: 몰랐어요.
2: 저는 저만 나온 줄 알았어요.
0: 네. 우리
3: 나도 나만 나온 줄 알았어요.
0: 아, 그런가? 네. 따로 한번 초대하기로 하고 우리 단체 인사만 할까요?
4: 네. 네. 네.
2: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4: Melting your ears.
3: 안녕하세요.
0: 고맙습니다. 엉망이다. 엉망이다. 아, 네.
3: 그래도 몇 년 만인데도 아, 그 정도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래. 한번
2: 합이 잘 맞아.
0: 맞아.
2: 시끄럽고.
3: 민석이 형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목이 안 풀렸어요.
0: 우리 그러면은 얼굴 띵띵부 네. 민석 씨부터 소개부터 할까요?
5: 네. 안녕하세요. 저희 센터를 맡고 있는 김민석입니다.
0: 우리 모두 자기가 센터인 줄 알고 있어.
3: 아, 네, 안녕하세요. 전 고막소년단에서 메인 댄서와 센터와 비주얼과 노래와 예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오, 혼자 다 해먹네.
2: 욕심이
0: 네,
2: 너무 많아. 네. 안녕하세요. 네, 틱톡거리 그리고 리더를 맡고 있는 하현상입니다.
0: 아, 이렇게 해서 또 고막소년단이 가요광장의 첫 게스트로 나와줬습니다. 아,
3: 너무 축하드려요.
0: 진짜
3: 아,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오늘이 첫날인 거잖아요.
2: 그쵸? 아까 듣는데 근데 엄청 잘하죠.
0: 아, 그래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또 우리 선배님한테 한번 어떤지 여쭤봤었어요. 우리 승환 씨가 라디오를 아, 좀 오래 했었잖아요.
2: 맞아요. 아, 진짜.
3: 형이 뭐 이미 결정은 하셨지만 되게 고민이 많았다. DJ를 하기까지. 그래서 어떠냐? 그래서 아, 너무 좋다고. DJ 하면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다고 했는데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2: 아, 네.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3: 네. 오늘 좀 저도 이제 선배로서 한번 아, 지켜보면서 네. 아직까지는 좀 네. 엉망진창인 것 같은 네, 느낌이 있잖아 네. 있지만 네. 제가 한번 잘 지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하루 동안 열심히 가르쳐주고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3: 걱정하지 마세요. 네.
0: 우리 고막소년단이 모여서 그런지 정말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
3: 아, 그러니까.
0: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리더가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2: 네, 2283님이 만나러 오기 싫었나요? 왜 이렇게 축 처져 있어요? 밝게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하셨어요.
3: 아, 너를
2: 네.
3: 만나러
0: 아, 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4: 너를 만나
0: 아니 막 키가 막
3: 아니 가수들이 맞는 거예요 우리 가수가 맞아
0: 왜 이렇게 의욕이
4: 아니,
0: 없어
4: 키를 다 정해줘야 돼
3: 뭔가 키가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
0: 왜 이렇게 의욕이 없어요
4: 첫 음이 뭐예요
3: 근데 오늘 진짜 웃긴 게 네. 저희 오기 전에 대기실에 딱 처음 우리 세 명 딱 마주치는데 다 올블랙인 거예요
4: 아, 그러니까
0: 그러네 나도 블랙 앤 화이트였어
3: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얘기 뭐 맞춘 것도 아닌데 다 올블랙 그러니까 저희가 이 네. 가요광장에 임하는 마음이 패션에서 드러난 거죠.
0: 아, 네. 어떤 식으로 드러난 거죠?
3: 그냥 심드렁해요. 심드렁.
0: 아, 심드렁.
3: 네, 심드렁하다. 네,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뭐 형이 하시니까
0: 맏형을 대하는 태도가.
3: 아, 그럼요.
0: 그냥 그렇다.
3: 그럼에도 여기에 나왔다는 거.
0: 그렇죠.
3: 축하하러 왔다는 거. 네,
0: 저는 그쵸. 일단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좋아합니다.
3: 네.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너무너무 사랑하고 네. 또. 6055님께서 신나게라도 해봐요.
4: 아니 근데 우리 너무 신났는데 네.
3: 저희 너무 오랜만에 봐서 지금 너무, 너무 신나요 지금.
0: 지금 이 정도면 저희 지금 거의 댄스 음악 춤추는 수준으로 아, 지금 신나고 거든요
3: 전 지금 밑에서 거의 오리처럼 지금 거위처럼 춤추고 있어요 지금.
0: 아 진짜요?
3: 이 테이블 밑에서
0: 발이 보이지 않네
3: 네, 지금 탭댄스 추고 있습니다
0: 아, 우리 다음 것도 한번 승환님께서 읽어주실래요?
3: 허효선님께서 방학 끝나고 오랜만에 모인 남학생들 같아요 시끌시끌 그러니까요 아, 좀 신나 보일 것 같아요
4: 소년 네. 느낌이 나
0: 팀

0: 있으니까
1: 맞아요.
0: 모자 딱 쓰고
1: 저도 머리는 안 감아서 모자 썰어요.
2: 진짜 근데, 좀 씻고 와요 좀 여러분.
1: 이거 라디오 친했어요.
0: 라디오 하기 1시간 아 정확히 50분 전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저는 하루의 시작을 청취자분들과 같이 하는 느낌이라서
1: 아, 그러니까.
0: 되게 설레고 좋아요.
2: 진짜 육만 살았다.
1: 진짜.
2: 아니 우리의 리더는 진짜 리더의 자격이 있어. 지금 풀 세팅으로 왔어요.
1: 야~ 요즘 활동기잖아요. 아니, 또 앨범 나와가지고
3: 오늘 사실 일정은 없었는데
2: 아 진짜
3: 네, 또 막내잖아요. 그래서 예의를 차려야 되니까.
0: 아, 또. 멋있다.
2: 아니 우리 현상 씨 요즘 미모가 네. 너무 예뻐요.
3: 아 진짜요?
2: 왜 이렇게 말랐어요?
3: 너무 멋있어. 아,
2: 감사합니다.
3: 오늘 와서 칭찬을 엄청 많이 들어.
1: 아, 잘생겼어. 정말.
2: 난 모델인 줄 알았어.
1: 그러니까
3: 아, 몸도 바로 모르겠네요.
1: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3: 네, 아유 감사해요.
2: 그러면은 우리 다음 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3: 네, 1016님께서 끝나고 다 같이 목욕탕이나 한번 가요. 씻으세요.
0: 아니 씻었다고.
1: 씻었어요. 저희 씻었습니다.
0: 씻었다고.
3: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1: 제가 책임지고 민석형 씻기겠습니다.
2: 네. 다음에 우리 뭐 하나 찍게 되면 우리 목욕탕에서 하자.
0: 오, 좋아요. 저희 제대로 안 하나요?
1: 그때 근육

0: 뭔가 이제 약간 예를 들자면은 내가 계속해서 소머리국밥만 만들고 있지 않았나. 아~ 어떤 그런 생각을 이제 계속.
1: 그것도 맛있긴 했는데.
0: 그것도 물론. 하지만 물론 내가 이거에 열정을 쏟았지만, 내가 카레도 만들어보고, 내가 뭐 다른 초밥도 만들어보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을 막 계속 이제 하는 와중에 이제 나온 그러니까. 것 같아요.
2: 네. 확실히 너무 국민의 느껴져. 네.
1: 사운드가 너무 좋았고.
0: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3: 네. 이런 앨범에 네. 담긴 의미들이 조금 느껴질 때 저는 진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단순 음악이 아니고 정말 아티스틱했다.
0: 뭐 제가
3: 또 그래서 우리 승환 씨가 지금 너튜브 채널 제 거 너무 많이 떠요 진짜.
0: 맞아요.
3: 너무 많이 나오네.
2: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데?
3: 노래방 옆 만화방. 네. 왜 그렇게 우리 좀 드러나 봅시다. 뭐?
1: 만화방이 아니라 만화방이죠.
3: 만화방. 아, 얼마나 성공하신? 왜 이러는 거야? 야,
2: 아니 지적을 안 정정을 안 해.
1: 아니 저한테 오늘 많이 배우시려고 하시니까
3: 아,
1: 저는
3: 맞다 선배님
1: 하나 하나
3: 아, 만화방.
1: 사석이었으면 저는 안 집죠.
3: 아, 만화방.
1: 네, 만화방에서.
3: 네 만화방. 네.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1: 맞아요. 너무 열심히 하고 우리 민석이 형도 나와주셨고. 네.
3: 어, 왜 우리는 안 불러줘?
2: 아 그러게 둘은 왜 안 나와?
0: 그러게요.
1: 아니 뭐 저는 현상이한테도 한번 얘기했었고
0: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3: 저한테는요?
0: 아니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
3: 나도 없는데.
1: 나는 사실 그냥 기다렸어.
2: 아
1: 얘기하시죠. 발 벗고 나와주기를. 아~ 좀 염치 없지만.
2: 아니 근데 출연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그 짱짱하시잖아요.
3: 아 맞아. 아,
2: 옆에 그 같이 뭐 출연하시.
1: 그니까 그게 김민성이잖아요.
2: 근데 뭐 아쉬운 게 없는 거야.
1: 나는 나가도 되는데 너네는 아직 좀 이런.
2: 아, 아니야. 아,
3: 우리는 이게 부탁할 정도는 아니다.
1: 아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게 저도 당연히 모셔야지 했는데 이제 시즌 2였어요. 이제 마지막 그 녹화를 한 게 이제 나갔고
3: 네.
1: 시즌 3는 이제 예. 전 하고 싶습니다.
3: 아 아직 결정된 게 없나요?
1: 몰라요. 좀 어떻게 되는지.
3: 아, 예. 바쁘니까.
1: 그렇죠. 아무튼 열심히 했고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너튜브를 또 시작했죠. 예.
3: 10만이 지금 넘었죠?
1: 안 넘었을 걸요.
3: 아, 안 넘었나요?
1: 예, 예.
3: 그건 우리가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2: 아 10만 공약 있어요 그럼?
3: 맞아.
2: 뭐? 아 한번 까요.
3: 그 뭐 한 번에
2: 뭔가 걸러지는데.
1: 아니 몸을
3: 아니 다음에 그럼 혹시 하게 되면은 우리 리더랑 네. 저랑 나갈게요. 그때 벗고 하세요.
2: 어 저도 데려가요. 어. 나갈 때 저희 배.
0: 아 좋죠.
1: 예 뭐
2: 네 한 번 벗어요.
1: 아마 안 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네
3: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3: 그 이영님께서 소화기 껴안고 부른 꽃보다 남자 OST 부르는 승환님 보고 입덕했습니다. 목소리 너무 잘생겼어요.
1: 네.
3: 이거 조회수 600만이 넘어요.
1: 그러니까요. 이게 전 너무 놀랐어요. 이게 사실 작년 12월에 이게 공개 업로드가 됐던 거였는데
3: 네.
1: 그 SNS에서 갑자기 한번 이렇게 확 화제가 되면서 조회수가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2: 아 근데 목소리 진짜 좋아.
1: 전 사실 그게 그거를 그 현상을 보면서 하현상 말고 그 현상을 보면서
0: 안다.
1: 예. 아니 근데 저는
2: 거지.
1: 이게 와 정말 대중들의 마음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3: 어?
1: 이게 감사하면서도
3: 네.
1: 저는 정말 그냥

0: 궁금해요. 사실
1: 저 안 먹던 약도 먹어보고. 왜냐면 그게 막 소리치고
2: 아 그니까
1: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거든요.
0: 맞아.
1: 화를 많이 내야 돼가지고
2: 목에 좀 무리가 좀
1: 이게 뭐 그 화낼 때 소리 지르는 거는 뭐 목관리로 발성이고 뭐고
2: 그쵸,
1: 뭐
2: 그쵸.
1: 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많이 상하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안 먹던 약도 먹어보고 그러니까. 물도 많이 마시고.
2: 아 뮤지컬을 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형이.
0: 너무너무 잘하고 재밌어, 이게 늘어가는 재밌어. 게 너무 보이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1: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0: 자 이어서 진짜 이 노래 저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고막 소년단의 단 거.
1: 야. It's 맹곡.
2: 아 이거 플레이리스트에서 지웠는데.
0: 듣고 올게요.

0: 생각했었거든요.
1: 그거 그 노래할 때는 진짜 좋은데 그 소리 지를 때가 좀 크리티컬인 것 같아요.
2: 아, 그게 목상하니까
1: 상하죠. 화내거나 이럴 때
3: 그걸 한두 번에 아 우리 나티가 빅나티가 대학 축제 때문에 못 왔어요. 그 대신에 저한테 이 로고송을 부르는 바빠.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었거든요.
2: 나티야
3: 사랑해. 정말 사랑해. 다음에 꼭 시간 나면은 나와줬으면 좋겠고 이영미님께서 실시간으로 민성님 붓기 빠지는 게 뭐예요?
4: 아, 그러니까
3: 붓기가 저도, 빨리 빠지나요?
2: 오. 이게 처음에 왔을 때랑 좀 달라요.
3: 지금 약간 한 5분의 1 정도 날라갔어요.
1: 어 그래요? 네. 난 모르지.
2: 그리고 형이 실제로 한 이거 4부 나가기 전 그 광고 시간에 잠이 이제야 깬다고 하셨어요. 네.
1: 아주, 아, 막 뺐네.
2: 없는 말 막 지어내고 우리.
3: 봉누낭님께서 고막단 춤춘 거 다시 봐야겠네요.
1: 다시 못 보겠더라고 나.
3: 우리 나중에

0: 저는 본인 상수를 좀 이렇게 챙겨가지고 다녀봐요.
1: 아니 톱파트를 갖고세요 형.
2: 어, 아 네. 진짜 그때는 서운했는데 지금 좀 이해가 갑니다.
1: 오늘은 고기를 또 드시고 네,
0: 꼭 드셨길 바라면서 우리가 또 근데 우리 현상 씨의 두 번째 정규 앨범 뉴부트 얘기를 예. 안 할 수가 없어요.
1: 시간이 없어 시간이.
2: 어, 어. 아, 시간 너무 빠르네. 아,
3: 듣느라.
0: 아홉 곡이 담긴 네. 앨범이에요. 네. 앨범 소개 살짝 해주세요.
3: 네, 4월 6일에 나온 정규 앨범이고요. 정규 2집이었고.
2: 와, 야, 네, 진짜 멋있다.
1: 2집 가수.
3: 정규 2집 가수가
0: 정규
3: 됐습니다.
0: 정규 쉽지 않아.
3: 네, 쉽지 않죠. 아홉 곡 들어있고 이번엔 좀 다양한 장르를 좀 해보려고 많이 노력한 네, 그런 뉴 보트라는 제목의 앨범입니다. 아.
0: 뉴 보트. 어딘가 뭔가 바다로 배를 타고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네. 이름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2: 근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뽀님께서 이번 앨범을 듣고 리스너들이 일상의 즐거움과 큰 해방감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현상님 본인도 그걸 너무나 느끼고 싶으셨던 걸까요? 해소가 좀 되셨나요? 물어보셨어요.
3: 네 뭐 저 사실 이제 리스너분들보다는 저를 위해서 만든 거죠. 내가 더 시원하고 싶고 내가 좀 더 막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싶어서 앨범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스너 분들도 그런 시원함을 같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되게 좋아요. 저도.
0: 근데 저도 앨범 들으면서 꼭 여행하고 있는 그런 기분도 살짝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그러니까 시원하고 열리는

0: 어딘가를 찾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을 찾다가 만난 거야. 뉴 보트를 만나서 후렴 때 이렇게 뺑글뺑글뺑글 도는 거.
1: 네네. 오,
2: 설명 안 했으면 잘못하다가는 자다 깨가지고 화장실 가려고 했습니다.
3: 이거 아, 꽃게 아니냐고.
2: 제 집에 이게, 녹음 부스가 있는데 네. 아무도 못 듣게 집에 가서 좀 연습을
3: 근데 맞아요. 이거 김장훈 선배님께서 뭐라 안 하셨어요?
0: 근데 다행히 너무 기뻐해 좋아해 주시고 아, 연락도 이렇게 종종 나눠요.
3: 아 진짜?
2: 뭐라고 오나요?
0: 그냥 진짜 사담을 나누는 네, 잘 뭐 이렇게 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3: 아 네. 좋다.
2: 돌려서 다른 말이 하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요?
0: 어 아니요, 진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2: 네. 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주세요. 커피 한잔 할래요.
3: 커피 한.
0: 이렇게 하, 그럼 해보세요. 바로 제가 하고 바로 따라하세요. 아, 네네. 커피 한 잔.
2: 이걸 어떻게? 해?
0: 빨리 하셔야 돼요.
2: 커피 한 잔. 난 안 될 것 같아.
0: 그럼 나 왜 시킨 거야? 배움의 자세라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성이라도.
2: 아니 뭐 배울 수 있을 걸 배워보도록
3: 아,
2: 하겠습니다.
3: 너무 웃겨. 네.
2: 아 이제 우리가
0: 마지막 인사야 벌써.
2: 아니 한 얘기를 하나도 못했어 지금.
0: 그러니까 빨리 합시다 뭐 조금만.
2: 폴킴의 가요광장 첫날을 함께해준 우리 사랑스러운 고맙다는
0: 거예요 이렇게?
2: 헤어질 시간입니다.
0: 아, 뭐, 커피 한 잔 할래요는 하고 끝냅시다.
2: 커피 한 잔 할래요.
0: 아니야 그 마지막
2: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나는 헤어짐이 이렇게 반가웠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 또 오늘 저의 첫 시간을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는지 우리 소감 하나씩 네. 잘 좀 해줘요.
4: 저는 뭐 너무 웃다가 날로 먹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좋고 네, 이렇게 편한 라디오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3: 그렇다 그렇다.
4: 네, 이제 오늘 아. 이제 폴 형 첫 시작인데 앞으로 너무 화이팅이고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2: 감사합니다. 또 우리 민석 씨?
3: 저도 너무 웃다가고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0: 너무 웃다가고요. 다음에 또 놀러 오겠습니다.
2: 열심히 좀 해줘요. 아, 예.
0: 너무 축하드리고 일단.
3: 아, 그러니까 너무 축하드려요.
2: 네. 우리 오늘 멤버들 힘 받아서 제가 좀 분발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지켜보겠습니다.
2: 네, 다음에 또 와주실 거죠 세 분 다?
3: 그럼요.

폴킴의 가을광장에서 준비한 5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보기는 고효능 브랜드 레이어랩에서 속보습 장벽 판테놀 세럼,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식단 파트너 득근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맛있는 요즘 쫀득이 길함 이너팜에서 말차 젤리바와 목캔디, 레몬과 허브의 조화 파마 블렌드에서 유기농 레몬즙 스틱, 나를 위한 온전한 휴식 리노바 화장품에서 페이스 앤 넥 듀오 마스크팩,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 제클라

껍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립니다. 폴킴의 가을광장, 아쉽지만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아, 정말 기가 쪽쪽 빨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저의 첫 시간에 우리 고막소년단 친구들이 와줘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기분 좋고, 또 생각보다 오랜만에 보는 건데도 어제 봤던 것처럼 너무 반갑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앨범 나오거나 홍보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바로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님, 폴님 오늘 라디오 끝나고는 뭐 하실 예정이세요? 바로 푹 쉬어야 할 것 같긴 하네요. 혹시 저의 이 그 훅 떨어진 당

이 첫 방송도 기대해 주시고 청취 많이 해주세요. 오늘의 끝곡으로 하츠투하츠 스타일 들려드립니다.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피곤하지만 정신 차리실게요.

정해남 씨, 폰이 오래돼서 바꿔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어버이날 선물이라며 무심히 새 폰을 툭 주더라고요.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감동이었어요. 콩

그리고 계절이 바뀐 어느 날 머리가 조금씩 자라나면서 오랜만에 동네 미용실을 찾았다. 거울 앞에 앉아있는데 딸랑 종소리와 함께 누군가 인사를 하며 들어왔다.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미울 수가. 중요한 대사 하나도 못 들었어요. 아, 어떡하지? 다시 읽어드릴 수도 없고. 내비 볼륨을 너무 크게 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집에 가는 길이면 뭐 그렇게까지 크게. 아휴, 나중에 다시 듣기 들으시고요. 그래도 다른 분들은 다 들으셨으니까 후기 읽어드려야죠.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2부로 소개해드렸던 사연. 주인공은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등장했던 인물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었어요. 후기. 그날 이후로 저희는 우연히 만나는 사이가 아닌 약속한 시간에 만나는 사이가 되었죠. 같이 버티던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이 이야기는 한참 오래전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과는 헤어졌지만 저에게는 한편의 영화 같은 사랑의 기억입니다. 아, 이 동병상련으로 시작은 했는데 동고동락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았네요.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홈페이지 열어놓겠습니다. 언제든 사연 남겨주세요.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월간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그 밖의 선물들을 또 드립니다. 아이유 나의 옛날 이야기.

나의 옛날 이야기 아이유. 사랑하기 좋은 날 월요일 생방송 1, 2부. 저 오늘 수영장에서 샤워하다 금반지를 주웠어요. 4465. 수업 마치면 수영장 직원분께 드리려고 보관해 두었는데 수업 들어가니까 같은 반 언니가 뭘 찾더라고요. 물에 반지를 떨어뜨렸다고. 알고 보니 제가 주운 반지가 그 언니 거였어요. 언니가 만난 점심 사줬어요. 와, 다행 다행. 아니 금반지 어쩌다가 이게 헐거워졌나? 잘 빠지지 않는데 반지 그 정도. 야, 아니면 이렇게 아유 그 번거로워서 잠깐 빼놓고 뭐 샤워하다. 야, 진짜 다행입니다. 좋은 일 하셨네요. 맛있는 점심 얻어 드실만 하죠. 랜덤 세트 4465. 좋은 일 하신 이분에게 또 선물로 보내겠습니다. 냉장고에 시댁에서 주셨던 쪽파가 있어서 저녁에 파전해서 먹으려고 파를 썰어 반죽에 섞었는데요. 최은정 씨. 가스 검친원 분께서 오셔서 어디 나눠주시는 좋은 일 하시나 보네요. 반죽이 엄청 많아요. 그러시는 거 있죠. 저도 모르게 네 했어요. 그거 사실 저희 집 평소 먹는 양이거든요. 대식가.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그 어느 때보다 긴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새 차 도착. 아버지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다.
1: 아이고 차가 말이다 엄청 크고 무지무지 반짝반짝하다. 우리 딸 힘들게 번 돈인데 아빠한테 써도 되는 건지. 아무튼 고맙다.
0: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버지의 전화는 계속됐다. 이런 기능 저런 기능 온통 신기한 것 투성이라면서. 보름쯤 지나 아버지 차를 보러 내려갔는데 글쎄 의자 비닐만 벗기고 나머지 비닐과 필름은 하나도 떼지 않고 계시던 아버지. 남은 시간은 조금 더 느긋하고 조금 더 반짝이게 보내셨으면 좋겠다. 그 차처럼 말이다.

많은 거 안 바랍니다. 사연 하나면 충분해요. 우리 편하게 말해요. 가정의 달 5월 어떻게 잘들 버티고 계십니까? 어린이날에 이어 어버이날 미션까지 완수하느라고 지갑 묻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근데 꼭 비싼 선물만 좋은 건 아니죠. 오히려 오? 이 선물 이렇게 반응이 좋다고? 싶은 게 있어요. 방산시장에서 파는 진짜 잘 드는 가위를 어머니께 사드렸거든요. 웬걸. 냉장고 바꿔드렸을 때보다 더 좋아하시던데.

조개 껍질 묶어 강하늘. 자, 여러분, 가정의 달 가성비 이런 선물 실제 체험해 보신 걸로다가 받으셨거나 선물해 보신 걸로 진짜 가격 대비 이거 최고예요. 이런 선물 좀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의 주제입니다. 즉석 복권 한 장씩 선물했더니 다들 뭐가 나올지 기대하면서 저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긁어. 에휴, 재밌는데요. 보통 이런 거는 왜 연말 송년회나 이런 뭐 동창회 이런 데서 이렇게 하나씩 선물하고 이러잖아요. 막 다들 애들처럼 그 시간에 막 재밌어 하는데 이걸 또 가족끼리 괜찮겠는데요. 0049 김경태 씨. 아버님 차량 발 매트를 교체해드렸는데요. 먼지도 안 날리는 것 같고 차 실내가 바뀌니 새 차 같다고 하시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차는 못 사드려도 차량 실내에서 쓰는 제품 위주로 이것저것 사드리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차는 운전하는 사람에게 내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뭐 엔진형은 다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거의 운전할 때마다 이렇게 발매트 진짜 저도 이거 갈아야지 할 때가 됐는데 야 이거 좋은 선물이네요. 김경태 씨 아이디어

좋습니다. 아빠 사진으로 직접 만든 축하 포스터를 회사에서 인쇄하고 직접 만든 케이크로 가성비 넘치게 파티했습니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오, 축하 포스터는 사실 무슨 팬클럽에서 스타들 이렇게 무슨 그런 팬 모임 할 때나 이럴 때, 야, 아빠가 그냥 스타들신 기분이었겠네요. 김민정 씨. 엄마에게 옛날 부잣집에서만 썼다던 금장 다이얼 전화기를 사드렸어요. 이거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엄마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신기하다고 하시면서.

조그만한 가방에 조그만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매장에서 그거 만 원도 안 할걸요? 하나에 예를 들면 5천 원이면 두 개 사면 만 원. 엄마가 다섯 분이라 가면 5만 원으로 진짜 두고두고 꺼내 쓰실 때마다 아유 네 딸이 최고다 이런 얘기 얼마나 들으셨겠어요. 7081. 야 진짜 이런 선물 센스 있고 좋습니다. 딱 타이밍 맞춰서. 7889. 제가 마사지를 잘하는데 장인 장모님 모시고 1박 2일 휴가 갔을 때 로션 한 통 사서 발 마사지 해드렸어요. 두 분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사위가 해줘서 무한하다 하셨지만 시원하다 하셨어요. 발 마사지 장인 장모께 발 마사지 해드리는 사위가 어디 그리 많으려고요. 대한민국에 진짜 야 이건 아내가 정말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응? 딸이, 따님이, 야, 진짜. 아, 7889 이어서 5356. 지난주에 국제 꽃 박람회 티켓을 드렸거든요. 8순이 넘으신 부모님 두 분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하트 모양 꽃 사이에서 하트 포즈로 사진도 찍어 보내셨어요. 아, 그럼요. 어른들도 두 분이 하트 하실 수 있죠. 잘하셨습니다. 5356, 6555.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월요일 생방송 4부입니다. 김선아 씨. 윗집 인테리어 공사 덕분에 오늘 하루 바깥 생활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카페와 도서관에 갔다가 시장까지 한 바퀴 돌고 왔어요. 한 달 공사 예정이라는데 내일은 또 어디로 나갈지 코스 짜봐야겠어요. 와, 이런 이웃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표현을 뭐라고 하셨냐면 선아 씨가 윗집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고 하셨어요. 아이 뭐 그 덕분에 나도 밖에 한번 나가보는 거지 뭐. 늘 집에 자주 있었는데 이 기회에 그냥 밖에 뭐 카페도 가보고 도서관도 가보고 시장. 야, 진짜 복 받으실 거예요. 김선아 씨 이렇게만 마음 써주시면 윗집 진짜 잘하셔야겠어요. 예? 김선아 씨 댁에 그냥 아유 랜덤 세트 그 예쁜 마음에 제가 감탄하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원영미 씨.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전통시장 근처거든요. 안 그래도 음식 냄새 때문에 밤마다 아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1층 상가에 삼겹살 식당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진짜 다이어트 하려면 이사만이 답일까요? 미초미초 하셨습니다. 아, 진짜 이건 피할 수 없는 배고플 때 삼겹살 굽는 냄새는 정말

오늘은 멀리 볼 일이 있어 오랜만에 버스를 탔어요. 저는 맨 뒷자리 창가에 앉았는데요. 옆에 앉은 사람이 꾸벅꾸벅 졸더니 고개를 제 어깨에 툭 떨구더라고요. 아, 이거 드라마 꼭 로맨틱 코미디, 로코에 꼭 나오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예, 이러다가 이제 막 호감이 생기거나 막 이런. 깨우기에는 너무 곤히 자기에 내려야 할 정거장을 지나치고 여유롭게 여행하듯 창밖 구경했습니다. 이제 다시 집으로 가는 버스 타러 가요. 허! 아니, 우리 청취자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좋으세요? 와, 진짜 이러기 쉽지. 저기요, 여보세요, 여기요, 저 내려야 되고. 아니, 당연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야 될 상황에. 아유, 너무 곤의자신. 아유, 지금이라도 그냥 단잡. 이야, 이 어깨를 내어주신 1085 진짜 멋진 분이십니다. 랜덤으로 선물 세트 보내겠습니다. 이지영 씨. 학원을 운영 중이에요. 며칠 전 울 쌤들 두 분이 드릴 말씀이 있다더니 둘이 사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20년 넘는 날들 동안 많은 쌤들 들어오고 나갔는데 커플 탄생은 처음이네요. 둘이 예쁘게 사랑하길 바랍니다. 오, 야, 진짜 사내연애, 사내연애. 왠지 뭐 엄청 큰 규모의 학원은 아니라서 쌤들 다 서로 뻔히 알, 아마 눈치, 원장 쌤은 모르셨지만 다른 쌤들은 눈치채고 있었을걸요. 이야, 랜덤으로 이지영 쌤께도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유 정기고 썸 5797 신청곡

오롯한 휴식 카키자 웰리스 시그니처 세트,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맥문동 농축액, 피부 시간을 되돌리는 스킨 MD 엑소 레디언스 세럼,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 기능성 차량용 방석,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실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오늘 끝곡 현서 춘몽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상하 가족 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시끌시끌했던 월요일 밤을 안온하게 잘 보내셨을지 궁금해서요. 원래 하루가 피곤하고 고될수록 잠을 쉽게 못 이루고 뒤척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요. 중간중간 콧바람도 쐬고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적당히 눈치도 봐가면서 오늘은 조금 루즈하게 가는 거 어떨까요? 하루 정도는 그래도 되잖아요.

0: 이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4476님께서는요. 저는 취업준비생입니다. 도서관 갈 때마다 라디오 듣고 있어요. 지금 취준 2년차인데 올해는 꼭 제발 합격 소식 받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해 죽겠어요. 유유유유유유. 아이고. 아, 또 취준하면은 제가 할 말이 정말 많죠. 저는 이 회사 들어오는 데까지 한 4년 정도 걸렸어요. 진짜 좀 물론 그 전에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긴 했는데 최종적인 목표를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 편이죠. 그래서 그 2년 차라는 시간이 또 1년은 첫 1년은 괜찮아요. 첫 1년은 뭐 새로 도전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지나는데 2년 차부터 고비가 오거든요. 아, 나 진짜 이제 돼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시간이라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아, 요즘 친구들은 7년까지도 한다는 얘기도 있네요. 아이고. 근데요, 이 시기가 이게 진짜 참 그때 들을 때는 뭔가 별로 위로가 안 되는 말인 거 저도 알거든요. 근데 아, 그 시기에 진짜 초집중해가지고 막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대치의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버티는 사람이 뭐라도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인 것 같고 또 아마 뭐 부모님한테 죄송해요. 뭐 다른 친구들은 뭐 이렇게 취직한데 이런 다양한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억지로라도 그 생각 스위치를 꺼버리시고요. 이 정한 기간 동안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붓는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시면 진짜 원하는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괜히 또 마음이 많이 가네요. 5476님. 진짜 잘 되실 거예요. 제가 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입니다. 저희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브라운 아이즈의 노래 With Coffee 그리고 리치의 사랑의 이말 밖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 시간에는요, 매주 다양한 음악 차트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살펴볼 차트는 2016년 5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18위와 15위를 준비해봤는데요. 18위는 딘의 D입니다. 이 노래는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 씨가 피처링을 했고요. 발매한 뒤에 역주행으로 음원 사이트 차트에서 롱런하면서 좀비 딘이란 별명까지 생겼었죠. 그리고 15위는 크러쉬의 우아해인데요. 이 노래는요, 언뜻 들으면 연인을 위한 고백송 같은데 크러쉬가 반려견인 두유를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밝혀서 더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럼 이 두 곡 들려드릴게요. 딘의 D, 크러쉬의 우아해.

딘의 디 그리고 크러쉬의 우아해 듣고 오셨습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오늘은 2016년 5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18위 딘 디 그리고 15위 크러쉬 우아해 들려드렸는데요. 아 딘을 저희가 한때 정말 좋아했어요. 진짜 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제가 이때 그 힙합에 입문을 해서 그 힙합 페스티벌 이런 데 막 다녔어요. 아직도 생각나는데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아, 너무 멋있잖아요. 딘 씨를 한번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잘생겼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처음에 신인 발굴하는 느낌으로 진짜 유명세를 타기 전이었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힙합 페스티벌에 가면 덜 유명하신 분들은 그 약간 무대 옆으로 오셔서 사인을 해주세요. CD에 거기 줄 서 있으면.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아 너무 잘생겼어요 막 이렇게 했던 기억도 나고 막 메시지도 보내고 그랬었는데 아 부끄럽네요. 아무튼 그랬던 이 가수의 노래를 다시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컴백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노래 낸다는 소식도 있는 것 같던데 아, 얼른 노래 많은 노래 네,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763님께서요 문자 보내주셨네요. 어제 둘째 딸이 전화와선 아빠 사랑해 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했습니다. 저희 둘째가 그럴 애가 아니거든요. 용돈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그런 거 아니라고 하던데 이제 철든 걸까요? 아무래도 수상해요.

허와 다니엘 시저가 함께 부른 Best Part 들려드렸습니다.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0790님께서요. 미용실이에요. 늘 오던 단골 손님이 계셨는데 벌써 5달째 보이지 않으시네요. 미용실을 바꾸신 걸까요? 아니면 이사를 가신 걸까요? 차라리 이사 가신 거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문제인 건 아니잖아요. 엉엉. 아. 그쵸? 근데 제가 좀 약간 티 같은 대답을 해도 될까요? 어차피 이제 이 단골 손님이 안 오시는 이유를 우리 0790님은 모르실 거잖아요. 그럼 이왕이면 그냥 이사를 갔다고 생각하는 게 제 마음에 편하지 않을까. 아, 또 너무 제가 요즘에 살짝 티가 되어가고 있어서. 네, 어차피 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난 걸까? 라고 생각하면 너무 0790님만 속상하시니까 그냥 이사 가셨다고 생각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저는 미용실 저는 한번 가면은 그냥 꾸준히 다니는 편이긴 한데 네, 그럼 전 미용실 잘 안 가요. 거의 그냥 방치를 해놓는 편이어가지고 아마 근데 이사 가셨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막 여기 갔다 마음에 안 들어 저기 갔다 이렇게 하진 않지 않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0790님 편하게 생각하세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청아와 콜드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0: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 대체 할 땐 어디로? 서진으로.

0: 끄는 단지 앞에
1: 파스텔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0: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3: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4: 히든 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5: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우리 상하 가족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바로 사연으로 남겨주세요. 번호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조이의 좋을 텐데 들을게요.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반쪽에다 세종.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일상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장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장현입니다. 부드러운 감성이 느껴지는 곡으로 함께 해볼게요. 먼저 오늘 미션 문장 들으시면서 영어 문장으로 떠올려보세요.

번째, 당신 눈빛이 뭔가 달라 보여요. 두 번째, 당신은 그냥 당신답지 않아 보였어요. 세 번째, 그냥 당신답게 있어줘요. 네, 영국 출신 아티스트 Edible 그리고 Jay Alexander의 2019년 발매곡 Be Who You Are 이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Be Who You Are 어떤 뜻인지 벌써 해석하고 계시죠? 예, 지금 들으신 이 제목을 통해서 미션 문장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셨습니다.

different in your eyes. 당신의 눈 속에서 뭔가 다른 거를 본다라는 거니까 I see something different in your eyes. 당신 눈빛이 뭔가 달라 보여요. 예. 그다음 I'm trying to figure out just when you changed, my love. 라고 했어요. 당신이 when you changed, 언제 변한 건지 I'm trying to figure out. 아, 알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죠. 당신이 언제부터 변한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죠? I'm trying to figure out just when you changed, my love. 그러면서 Did I not give enough? 라고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Did I not give enough? 내가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했나요?

좀 더 확장해 보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태도가 바뀌거나, 그죠? 그래서 you step into a different skin.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Whenever you're out. Whenever we are out.

시작해 볼게요. 새벽부터 부산 본가로 가고 있습니다. 일찍 가고 싶어서 새벽 대바람부터 준비했는데 너무 일찍 준비했나 봐요. 피곤해요. 서인영의 신데렐라로 잠 깨워주세요. 아, 저 진짜 부산 제일 좋아하는데 너무 부러워요. 지금 가면 날씨도 너무 최고일 것 같은데 잘 다녀오시고요. 대영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서인영 신데렐라.

catch my heart, catch my heart, baby, catch my heart. Good morning, wake up dance. 9897님. 아, 하나밖에 안 남은 친구마저 결혼한대요. 저 이제 누구랑 놀죠? 유언님, 저랑 놀아주실 거죠? 유언님은 배신하면 안 돼요. 예나의 캐치캐치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9897님, 저는 가망이 없어요. 같이 노래나 들으면서 함께 즐겨봅시다. 9897님의 신청곡 예나의 캐치캐치 함께 들어요.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쓸데없는 오지랖은 분위기를 망친다.
1: 야,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자. 아, 어서오세요.
0: 사장님 안녕하세요.
1: 아유, 일찍 오셨네요.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0: 저 오늘은 샷 하나 추가해주세요.
1: 오, 아침부터 강하게 드시네요.
0: 아, 요즘에 이상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몸도 여기저기 쑤시고요.
1: 아, 일이 많으신가 보다.
0: 아, 뭐 그렇게 일이 많아진 건 아닌데. 어? 그러고 보니까 사장님은 얼굴이 진짜 좋아지신 것 같아요.
1: 그래요? 저요?
0: 네, 피부톤이 좀 환해지셨는데 뭐 좋은 일 있으시죠?
1: 아니 뭐 좋은 일이라고 할 만한 건 딱히.
0: 그럼 혹시 시술 같은 거 하셨어요?
1: 예? 시술이요? 전 피부과를 가본 적이 없는데요.
0: 아니면은 애인 생기셨나? 혹시 결혼하세요?
1: 예? 저 유부남인데요.
0: 죄송합니다. 알겠다. 아이가 생기셨구나.
1: 아유, 애가 셋이에요. 아이 생기면 안 되죠 이제.
0: 이미 많으시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요즘에 불장이잖아. 불장 주식 대박 나셨죠?
1: 저 파란 창인데. 저 하한가 맞고.
0: 요즘 장에 그러기도 힘든데. 그러면은 카페 여기 맛집이라고 소문난 거 아니에요?
1: 그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예.
0: 왜 그러지? 원두 맛집인데.
1: 커피 나왔습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0: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사장님 안색이 좀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1: 아니, 재밌었습니다. 예. 예, 조심히 가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0: 네. 저 괜히 쓸데없이 오지랖 부린 것 같은데.
1: 진짜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이제 가시면. 예.
0: 기분 상하신 거 아니에요? 얼굴 빛이 안 좋아지셨는데.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오지랖이 좀 넓어가지고요. 전 사장님 친하다고 생각해서. 친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 말.

0: 루시, 아니 근데 진짜 듣고 왔습니다.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 쓸데없는 오지랖 분위기를 망친다 였고요. 박철규 아나운서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지랖
1: 네.
0: 있는 편이에요?
1: 전 없습니다.
0: 어?
1: 왜요? 의외라는 이 의외라는 반응은 뭐죠?
0: 아닌데?

0: 이유를 찾다가 찾다가 찾다가 지금 수렁에 빠진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처음에 그랬으면 그냥 네, 내일 뵙겠습니다 이러고 말았어야 되는데.
1: 맞아요.
0: 아니 괜히 이게 너무 오지랖을 부리면 좀 이렇게 됩니다.
1: 주절주절하게 되고 수습하려다가 더 하면 안 될 말까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뭔가 아나운서한테 오지랖이 좀 은근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사실 네. 방송할 때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다른 대화의 물꼬를 트게 만들기도 하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능력이긴 해요.
1: 저도 사실 라디오 하면서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 오지랖을 부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경계에서 항상 있거든요.
0: 아 근데 허연 아나운서의 그 뭐 오지랖은 아침에 들으시는 분들은 워낙 뭐 또 좋아하실 거니까.
1: 아유, 네. 조절을 잘 해보는
0: 마음대로
1: 걸로.
0: 부리세요. 안, 네. 뭐 싫으시면 네. 다른 라디오 가시겠죠.
1: 안 돼. 그럼 앞으로 조금 귀엽게 오지랖을 여러분들께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박철규 아나운서와 내일 다시 만날게요. 노래 듣고 올게요. 에드 시런의 A Little More.

같이 살게 되면 너무 불편해요. 우리 부모님이 듣고 계시면 안 되는데, 네. 뭐 화장실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편하게 있고 싶은데, 그리고 막 야식도 시켜 먹고 싶고, 그냥 TV도 제 마음대로 보고 싶고 한데,

0: 하에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재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재너두.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이 벌써 다가왔네요. 오늘도 결국 행복할 거예요.
1: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1: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2: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립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1: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2: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1: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2: 볼륨을 살짝 높인 뒤
1: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2: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1: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2: 음악이 흐르고
1: 웃음이 넘치는 비행,
2: KBS 쿨 FM
1: 지금 출발합니다.
0: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인터넷
3: 라디오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4: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5: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6: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7: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5: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마리오가 올래.
8: 점심때 뭐 하세요? 산책하는 기분으로 가야광장 놀러 오실래요? 노래도 있고요, 수다도 있고, 이제 저 폴킴도 있습니다. 모든 날 모든 낮 12시에 만나요. 폴킴의 가요광장.
9: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 이의 날.
10: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 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9: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르니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1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근데 최종 3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FM 대행진을 다시 듣게 하며 식대의 발음 언변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식대 응원해 주실 거죠?
1: 네.

야, 이제 0230님이 최종 3인 탑3에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FM대행진을 또 참고하셨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고요. 최종에서는 뭔가 나만의 이제부터는

0: 있는데요. 지금 서울 등 수도권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오늘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남 무안과 신안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충청과 호남, 경남 서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 그 밖의 지역에도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린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비의 양은 호남에 20에서 70, 충청과 영남, 제주도에 10에서 50mm 정도로 많겠고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에도 5에서 30,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한편 비의 양이 적은 강원 동해안과 경북 지역은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라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불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남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3도, 광주도 23도, 대구 24도 예상되고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25도, 모레는 29도까지 오르며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한국의朝鮮식도 FM
2: 大明星. FM 大明星.
3: I think it's really become the most fun.
4: Oh, you're kidding me.
5: Best radio in Korea.
4: 어, 끝이에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요, 영어를. 전 세계 평화로운 아침을 깨웁니다. 조정식의 FM 땡진. Thank you. 네, 조정식의 팬댕진 지금 KBS 콩과 KBS 플러스로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라이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사연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축하 사연들은 한 번에 모아서 축하 축하 추에서 소개해드리니까요. 오늘 경사 있으신 분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첫 코너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조정식식 음악 퀴즈 힌트입니다. 오늘 날씨와 정말 잘 어울리는 김범수 씨의 절절한 발라드. 네, 이 노래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으로 도전해 주시고요. 이 노래는 김범수 씨의 대표곡이기도 하지만 또 그 그렉 씨의 또 대표곡이기도 합니다. 좋아. 살짝 힌트를 드렸어요. 뭔지 아시겠죠? 느낌 오죠? 네, 그렉 씨 버전으로 또 함께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전화 드릴 테니까 문자샵 8910으로 문자로 보내셔야지 저희가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문자샵 8910으로 도전장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부에 예정돼 있던 귀티 인사이드 오늘 한 주 쉬어갑니다. 대신 여러분의 추천곡으로 꾸며지는 조정식의 레스토룸. 조정식의 레스토룸 하기 딱 좋은 이렇게 또 습기 있고 비 추적추적 내린 그 다음날 새벽 아침

삼겹살 하트 계속 생각나네 하셨는데, 아, 우리 또 그 복덩이 란 PD가 이렇게 또 그 FM 대행진에서 재밌었던 내용으로 좀 그 인별그램에다가 쇼츠를 지금 만들어서 올렸는데,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저희 그 인별그램 팔로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 처음 그 라디오를 시작할 때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프로그램 하트가 숫자가 우리가 좀 적다고 해가지고 그때 확 우리 청취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하트 숫자를 확 올려주셨었는데 그 3, 4 중에서 가장 높더라고요.

콘텐츠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눈이 부었다고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 제가 좀 많이 그동안 참아왔었는데 어제 오래간만에 또 찜닭 나잇을 보냈습니다. 보통은 당면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어제 밥까지 비볐어요. 많이 배고프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먹고 행복한 상태로 왔으니까 오늘 우리끼리 더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조정식식 음악 퀴즈부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렛츠고!

0: 음악은 뭐다? 자신감이다. 씩씩하게 밀어붙이는 퀴즈 타임. 조정 씩씩 아마 큐어스. 오늘 문제 푸실 식식이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228님이 출근길 노래방 도전합니다. 우리 도전자의 나이를 또 직접 써주셨어요. 남자 47세. 80형님이신 것 같아요.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80형님 맞으십니까?
1: 예, 맞습니다.

0: 시식 1, 2, 1, 2, 3, 4
1: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0: 오, 노래 잘하신다.
1: 이러면 안 되지.
0: 끝까지.

0: 하셨더니
1: 잘하신다. 잘하신다. 이 정도 실력이면 중고등학교에서 노래 잘하는 친구 누구야 했을 때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무조건 꼽히는 노래방 갔을 때 마지막 곡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네, 그 정도의 실력입니다. 아, 잘하십니다. 4228 우리 80 형님께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선물로 드리면서 식탁박스로 갑니다. 어서오세요. 식탁박스입니다. 주문하신 오늘의 소식 나왔습니다. 퀴즈도 준비되어 있어요. 고객님, 최근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의외의 장소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한국 안경원이 새로운 관광 코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료 시력 검사부터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안경, 여기에 거만부터 안경 수령까지 단 1시간 안에 가능한 빠른 서비스가 해외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해외 관광객들 사이에서 전통시장 기름집도 색다른 체험 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참깨와 들깨를 그 자리에서 즉석 압착해주는 과정 자체가 특별한 볼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하루 수백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는데요. K-POP과 K-드라마로 시작된 한류가 이제는 안경과 참기름 같은 문화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의 음료 아메리카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퀴즈 맞히시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문제 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무료 시력 검사와 저렴한 가격, 빠른 제작 서비스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인기 체험으로 떠오른 것 무엇일까요? 1번 외로운 날들이여 안녕. 이게 아닌가? 멜로디가 이게 아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외로운 날들이여 모두 다 안녕. 박혜경. 2번 안경. 3번 일시백천 만억조경. 네, 경으로 끝나는 3개의 보기를 드렸고요. 이 중에서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십시오. 정답과 함께 센스있는 오답 너스레 오답 멜로디 오답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무진의 청춘 만화로 분위기를 올려갑니다.

옛날에는 안 부었었는데 먹고 자도 이게 아무래도 또한살한살 먹으니까 숨길 수가 없네. 숨길 수가 없어. 자, 우리 이선희 씨가 우리나라 연예계 3대 미녀 양미경, 양수경, 조갑경 보내주셨습니다. 선물 드립니다. 선희 씨. 슬픈 언양식 불고기님도 하늘엔 조갑구름 떠 있고 이거죠? 이거 멜로디 맞죠? 하늘엔 조갑경이 떠 있고. 조갑경 씨가 문자로 많이 왔어요. 조갑경 씨 무서워요. 하늘에 떠 있어요. 네, 선물 드립니다. 김혜경 씨가 내 이름인데 김혜경 하셨고요. 아니, 혜경 씨도 선물

장면은 이런 장면이었다. 이런 출연자와 함께 잡힌 적이 있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니면 조금 이제 뭐 거물급으로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또 저는 뭐 나는 연애 프로그램에

0: 최대한 좀 매너를 그래. 지키면서
1: 매너 지키면서
0: 얘도 좀 시간에 차면서 돌리고 자고 그러면 또 이웃 주민들이 좀 많이 화가 납니다.
1: 어, 그렇지.
0: 저 옳은 소리 좀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자, 바로 가겠습니다. 정식이랑 옴뇸뇸입니다. 정식이랑 잠깐 놀고 간식 받아가세요. 오늘의 간식은 동그란 버터 과자를 드립니다. 옴뇸뇸뇸뇸.

매일매일 쏟아지는 간식 타임. 정식이랑 옴녀념 간단한 미션에 답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간식 챙겨드립니다. 오늘의 미션, 나의 방송 출연 경력이 주제고요. 간식으로는 동그란 버터 과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에 출연을 했는지. 왠지 추억의 프로그램들 이름도 많이 나올 것 같고. 5845님, 아, 뉴스로 시작합니다. 뉴스로. 식디, 저는 태지 오빠 은퇴 소식에 태지 오빠 집에서 기다리는 장면 뉴스 데스크에 나와서 집에서 밥 먹다가 엄마 아빠한테 맞았어요. 그래도 식음을 전폐하진 않았었네. 왜냐면 그 뉴스에 꼭 나오는 문구가 우리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팬들이 식음을 전폐한 팬들도 있고 뭐 이런 그 문구가 꼭 나왔었는데, 아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어요. 저는 그 뉴스 속에 그 화면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서태지 씨의 집 근처에 막 담벼락에 막 낙서도 막 이렇게 돼 있고, 절대 그 은퇴하지 말아라 이런 사연들.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은 그 친구들 이쪽 팬들이 거의 다 울었었습니다. 예. 하,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었죠. 뭐 두 꼭지 세 꼭지씩 같았으니까 은퇴 그 뉴스가, 그죠? 5845님 선물 드립니다. 뉴스 출연을 많이 하셨네요. 예. 5548님도 좀도둑 피해자로 아침 방송 음성 변조로 핫 데뷔했었어요. 피해자가 왜 음성 변조를 해? 거짓말 하시네. 가해자신 거 아니죠? 가해자신 거 아니죠? 안 돼요. 예. 아, 음성 변조로 뭐 그랬을 수 있죠. 또 사생활이 노출되니까 아침 방송에서 또 예, 음성 변조한 상태로 데뷔를 했었다. 목소리로. 김지연 씨. 제10회 부산 북극곰 수영대회 KBS 뉴스 첫 화면에 쌍둥이 언니랑 함께 나왔다고 해주고, 저희가 그 참고로 사진을 저희가 올려놨는데

무조건 매년 나오는 장면이 또 수능날 아침 풍경. 이제 항상 그 부모님들이 시험 보는 교문 앞에서 엿을 교문에 딱 붙이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들 스케치로 항상 쫙 나오죠. 예. 아, 우리 강정님 씨도 나왔었구나. 8848님 진실 게임 2회.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태닝 안 해도 피부가 어두운 사람으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답이었어. 그렇구나. 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국적인 외모로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 진실 게임. 진실 게임 많았고 아빠의 도전 저는 사실 오늘 좀 기대했거든요. 아, 아빠의 도전에 좀 나오셨던 분 없나. 어린이로 나오셨던 분 없나. 이게 아, 그 프로그램 정말 잔인한 게 아버지한테 정말 어려운 도전을 시키고 실패하잖아요. 가족들이 보고 있고 가족들 얼굴 표정이 다 잡혀요 화면에. 근데 그 보통 어머님들은 박수 치고 이제 아쉽지만 이렇게 응원해 주는 아이들은 얼굴이 죽상이 됩니다. 왜냐면 그 스튜디오에 냉장 갖고 싶었던 아이들 갖고 싶었던 게임기, 김치 냉장고, 뭐 냉장고 다 올라 막 당시 큰 텔레비였던 막 40인치 TV 쫙 있고 거기서 아빠가 막 팽이를 돌리다가 실패하고 막 종이컵 쌓기 하다가 실패하고 애들이 게임기가 앞에 있는데 못 가져가는 거예요. 예. 엄마가 계속 아빠 안아주라고 하는데 안 안아줘. 아유, 오늘 이거 9시까지 할 수 있는데. 아, 이 코너. 아, 이제 마시고. 네. 아, 조금만 더 할까요? 예. 이성민 씨가 저는 2002년 시청 앞에서 태극기 페이스 페인팅하고 응원하다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신 아빠가 응원복은 집에서부터 입고 나가지 말아라 조용히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치?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막 뉴스에 우리 아들인데 갑자기 막 차를 때리고 있고 차에 올라가 있고, 예? 우리 아이가 아직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막 길거리에서, 예? 그때는 막 사장님들이 막500 나눠주고 막 그랬었으니까요.

0: 뷰티 파우라렉
1: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6: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0: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1: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사고 구간 중심으로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인천 문해미로 서창분기점 방면으로 인천 대공원 지하차도 안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 때문에 지하차도 진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처리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리 먼 곳에서 우회해서 지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여파바다 부천터미널부터 정체 심해져 있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도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부 부터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더 가서는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 사이와 또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수원에서 신갈분기점 사이로 정체되는데 이 신갈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 3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더 가서는 금토분기점에서 반포나들목 사이로 정체입니다. 그 밖에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서청주 일대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2: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대행진.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목적지까지 신나게 재미나게 고고싱 해봅니다. 약간의 눈치, 조금의 긴장, 화려한 선물로 귀하게 모실게요. 가시는 걸음걸음 정식이랑 함께요. 퀴즈 고스톱.

0: 비법이 담긴 정관장 궁정비차와 함께합니다. 조정식과 같이 가는 출근길 퀴즈 코스톱. 퀴즈 참가자와 같은 목적지로 향하고 계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8910으로 응원 문자 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맞힌 분이 1번부터 5번 번호 뽑아서 백화점 상품권 20만원권, 블랙박스 혈당 차세트,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 선물을 골라 가져가는 시스템이고요. 꽝이 있으니까 번호를 잘 골라주셔야겠습니다. 물론 꽝은 선물만 없고 퀴즈를 잘 맞히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승에 도전하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신이 납니다. 오늘 또 잭블랙 성대모사 듣는 날이거든요. 어제 옛 초기 성대모사, 또 이세돌 구단 성대모사로 저희 FM대행진을 뒤집어 놓으셨던 네, 부천의 성미급한 사랑꾼을 모시겠습니다. 정단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음성 자체가 명품이에요. 네, 우리 그 정담님 어제 또 승리하셨는데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이 좀 축하 많이 받았습니까?
1: 네, 친구들이랑 가족들한테 좀 받았습니다.
0: 그렇군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남은 선물이 많이 있고 일단은 네. 저도 좀 성미가 급한 편이어가지고
1: 네,
0: 그 잭블랙 성대모사 너무 듣고 싶은데 제가 그 작가님께 전해 듣기로는 어제 네. 하루 종일 연습하느라 목이 좀 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아, 잭블랙 그 성대모사가 약간 고음역대여가지고 했는데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0: 락앤롤 하는 잭블랙 쪽인가 보죠?
1: 아, 그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네. 그

0: 우리나라 가요를 듣고 막.
1: 아, 아무튼 그 퀴즈 맞추는.
0: 아, 네네.
1: 퀴즈 맞추는.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저희는 준비가 됐어요. 한번 잭 블랙 성대모사 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아, 지금요?
1: 네.
0: 아, 제가 아, 근데 그 진짜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1: 아, 그 퀴즈 풀고 아, 있다가.
0: 아, 네. 무슨 다른 걸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1: 어, 그래요? 어떤 거죠? 어, 잭 블랙에서 틀었어요?
0: 아, 네. 아, 그 아내가 한번 하동균 모창을 해보라고 해서.
1: 하동균 씨의 모창이요?
0: 네.
1: 어, 나비아로 갑니까?
0: 네네.
1: 어, 좋습니다. 원, 투, 쓰리, 포.
0: 아, 지금 바로 가는 건가요?
1: 어, 네. 아, 아, 이제 밀당 장난 아니시네. 어. 1, 2, 3, 4.
0: 나비야, 오. 나비야, 너를 부르던 그 말.
1: 좋아요. 좋은데. 그냥 잭 블랙을 하느라고 우리 목이 쉬었잖아요. 한번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0: 아, 그, 고음 치는, 치기 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오케이, 좋습니다. 1, 2, 3, 4. 어? 야, 근데 너무 좋고 옆에 그 아내의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아내가 이게 리액션이 좋으신지. 누가 잭 블랙 성대모사에 도전을 합니까? 아내가 좋아하니까 이제 도전을 하시는구나. 너무 좋네. 아, 너무 좋았어요. 예, 우리 그 부천의 정답님의 명품 개인기를 함께 또 만나봤고요. 자, 우리 그 아내분의 응원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아내분.
0: 아, 네, 잠시만요.
2: 아, 네, 안녕하세요.
1: 네, 우리 아내분이 가장 좋아하는 성대모사는 어떤 성대모사예요?
2: 저는 그 하는

0: 출산 임박이라 배도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네. 볼 때마다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뭐 대신 나와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서 미안한 마음도 크고 항상 그러니까. 고맙다는 마음뿐입니다.
1: 마음은 그런데 그죠? 네. 자 네. 이제 수목 3일 남았네요, 그죠?
0: 네.
1: 예, 아 파이팅입니다. 정답님 이따 퀴즈로 뵐게요.
0: 네.
1: 네, 파이팅.
0: 네, 파이팅.
1: 부천의 정답님이셨고요. 부천 뭐 또 인천까지 이제. 그 서울 서쪽에 계신 분들은 우리 정답님 많이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도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남부 경기 쪽 대표에서 도전장 내주셨습니다. 4133님이시고 9살 아들이 식디 팬이에요. 매일 라디오 들을

0: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1: 네.
0: 삼촌을 왜 이렇게 또 좋아해요?
1: 재밌어요.
0: 아 진짜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빠가 오늘 퀴즈 잘 풀 것 같아요?
1: 네.
0: 좋습니다. 아빠 파이팅 한번 외쳐줄 수 있어요?
1: 아빠 파이팅.
0: 좋아요. 로건아.
1: 네.
0: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죠?
1: 네.
0: 네. 로건이 요즘 뭐 즐겨 듣는 노래 있어요? 이무진 신호등 혹시 부를 어 뭐예요? 어떤 노래예요?
1: 소방차.
0: 소방차 한번 불러봐 줄 수 있어요?
1: 네.
0: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1: 어젯밤엔 난 네가 미워졌어.
2: 아, 우, 아.
1: 어젯밤엔 난 네가 싫어졌어.
0: 아, 우, 아, 우, 아.
1: 빙글빙글 돌아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나 혼자 가슴 아팠어.
0: 로건아, 삼촌은 그 진짜 그 소방차 형님들의 노래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아니.

0: 직업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간호학도들이 맹세하는 선서의 이름도 나이팅게일 선서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한의학도들 역시 한의사가 되기 전에 낭독하는 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시대 최고의 의사의 이름을 붙였는데요.
1: 정답 로건.
0: 정답님이 반템포 빨랐습니다. 정답님 정답은요?
1: 허준.
0: 허준. 허준 정답입니다. 정답님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자, 마지막 그 문제 문장이 동의보감을 저술한 이 인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고요. 허준이 정답이었습니다. 아, 빠르네요, 정답님이. 맹수네, 맹수. 로건님.
2: 네.
0: 아, 좀 아쉬웠습니다. 그죠? 반템포 드렸어요, 반템포.
2: 네, 아쉽네요.
0: 허준은 뭐 무조건 아셨을 것 같은데.
2: 네.
0: 그리고 아까 그 78년생이라고 하셨는데, 허준 드라마 한창 좋아하셨을 텐데, 아마 그죠?
2: 예, 네, 책도 다 봤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 시청률 50% 허준. 아, 네. 참 아쉽네요. 우리 그 로건이를 비롯해서 우리 아내분도 지금 함께 계신데 그래도 네. 라디오 핑계 삼아 혹시 그 음성 편지 한번 남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아, 뭐 언제나

누굴까요? 1번 KBS KBS KBS 2번 히포크라테스 3번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스로 끝나는 세 개의 보기를 드렸고요. 정답 보내실 곳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샵8910 콩은 무료고요.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재밌는 오답 보내주신 분 뽑아서 꽃미남이 만든 대도수산협찬 해물 밀키트 세트 보내드리니까요. 정답 재치있는 오답 너스레 오답 많이 쏴주십시오. 블랙핑크의 뛰어 듣는 동안 받아보겠습니다.

Blackpink in your area. 조정식의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정답을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히포크라테스였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식의 FM 대행진 홈페이지에서 선곡표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재미있는 오답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군 공격을 받은 벌크선 피격이나 뭐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태국 화물선,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다른 피격된 배들을 보면은 이게 파손 부위가 좀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손된 모양도 비슷하고 파손 부위가 해수면에서 1에서 1.5m 높이 있는 네. 좀 비슷한 양상이다. 그래서 이게 뭐 지대함 미사일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게 미사일에 비해서 폭발력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또 주목할 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동시에 비행체 두 개가 동일 지점을 차례로 타격한 거로 보인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런 정밀 타격은 뭐 인공지능 항법 기술을 탑재한 자폭 드론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드론이 함선 공격을 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고요. 드론은 폭탄량 조절도 가능해서 좀

0: 넘어섰다고 합니다. 어제 장 초반에도 역시 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코스피가 어디까지 갈 건지 다시 이렇게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코스피 상단 전망을 줄줄이 좀 상향 조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 국내 증권사는 코스피가 12,000까지
1: 12,000까지
0: 오를 거라고 전망하기도 하고요. 와. 미국 투자은행 JP모건도 10,000포인트 달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측에 기반이 되는 거는 반도체 호황이 더 오래 갈 거다.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좀 시장을 전반적으로 재평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뭐 네. 어제는 진짜 제 주변에서도 포모 온다.
0: 그렇죠. 네.
1: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0: 네.
1: 방준원 기자와 함께 오늘 뉴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2070님. 저는 윤종신의 존니. 존니 안 불렀으면 좋겠어. 존니 그 사람. 아, 좋아도 좋은데. 그 여성 버전 그 답가.

민트쟁이님, 동방신기 주문 참아주세요. 해야 돼요. 주문은 주문은 제가 민트쟁이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도 제가 최강창민 씨를 직접 만나서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에서 에어컨 제어기, 여행의 시작과 끝 아이프라브에서 여행용 캐리어,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유기농 차 전문기업 프로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보리차, 에이펙 공식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애견 영양제 댕이수락관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주식회사 부성에서 깔끔한 제로곰취 미세차, 한강의 최고급 특별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식단 파트너 득근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곰팡이 뿌리까지 싹 아스토니쉬에서 곰팡이 제거 클리너, 더 깊게 오래 H2LS에서 수소골드 기능성 마스크팩, 호주 건강기능식품 신유빈의 마더네스트에서 프로폴리스 맥스 스프레이 선물 세트, 각질제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서계영 씨가 주차하고 노래 끝날 때까지 못 내리고 있어요. 오늘 감성을 터치해 주시네요 하셨는데, 진짜 지금 딱 날씨랑 오늘 노래 결이랑 너무 잘 맞고

좋다라고 닉네임 물음표님께서 보내주셨고, 신혜진 씨가 신승훈의 I Believe도 안 돼요. 원곡 그대로 듣고 싶어요. I Believe 그대 곁에 없지만 해야 돼요. 너무 저 견우야 좋다. 다 해야 돼요. 그 제가 딱 짜여놓은 그 콘티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아이 좋네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미리 예습하고 오세요. 내일은 이제 강타 씨 이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강타 씨 그해 여름 쪽이나 아니면 이제 FTTS 형님들 노래를 안 한 지가 좀 오래돼서 FTTS 쪽이나 아니면 또 이제 SM 결로에서 신화 쪽으로 가거나 해서 그렇게 내일 준비할 거니까 우리 식식 여러분들은 다 준비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오늘 차디 형님 노래로 윤성근님께서 오늘 그 끝곡으로 이현우의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에 듣고 싶다고 하셔서 온전히 들으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노래 듣고 또 차디 형님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정식은 내일 7시에 오겠습니다. 노래 예습해 오세요. 빠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내일부터는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한남대교부터 차량대 서행합니다.

0: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살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2: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다른이 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3: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매일 같은 시간 일어나서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서 일터로 향하다가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야, 나 이렇게 일을 오래 하고 있지? 또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오래 하고 있지?

긴 시간 동안 분명 권태도 위기도 있었겠지만요.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건 나 혼자만의 노력은 아니었다는 거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곁에서 지켜주니까 가능한 건데요. 뭐 물론 저도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한 거고요. 또 매일 아침 여러분의 고단함도 제가 조금은 함께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맞을까요? 화요일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